0: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이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백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주왕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사에서 괴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리를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에는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리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국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 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은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듯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해도 앞을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주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간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낀 것은 아니지만 그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연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도로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권,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주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이족, 뚱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에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라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후장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소, 양, 돼지, 닭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선호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논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인,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세밋 조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비탈에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중앙청 주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었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에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구조면서 쿡쿡 쑤셔났다. 한동정의 团은 상강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관 정치비번 황소는 한동정과 잘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팔은 오강에 있는 강기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 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모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정과 황소는 저한테서 빼앗은 털옷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비탈에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릿허벌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정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4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의 두 개 탄에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끼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부었다.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쯤 떨어진 곳에 난건 오솔길.

0: 별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오, 보이는 걸 똑똑히 말해야 알지.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토에서 이리 좀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나루토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거짓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걷는단 말인가? 어?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아,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 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려고 해놓았지.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안개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정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위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섬을 네 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의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한동정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정유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었다. 어제 강물에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한동정이 거무스런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지금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가 대답했다. 어제 제가 홍군학교 공병학부에 들려봤습니다. 공병 교훈이 두꺼운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길래 찾아봤는데 책에는 초속 2m가 넘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재료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를 잡으려 해도 거미줄이 있어야 합니다. 공병 연장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북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격려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1: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0: 김월에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1: 양이랑 어서 와요. 연장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0: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이분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기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이 뭐라고? 한동정은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미귀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양미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성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도강중연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연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보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다면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의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의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중의들 가운데서 중의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문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결국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도강중연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의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의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그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빼서 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팔, 손 이게 저리고 여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통통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뇌 동맥 경화 여기로부터 해서 뇌 혈전으로 가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인발하는 것이 뭐 경추로부터 흉추 여추에 일어나는 이 척추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의료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은 많은 분들이 와 안아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안아서 올리고 하던 분이 지금 광장무 출락까지 다니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도강중연 2층에 찾아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던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0: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동광중용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여든 세 번째 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무리까지 어째 따라 붙게 되고.
0: 아,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예. 생기게, 그 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전, 내 동맥 경화 그거 자극해서 무리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길래 무리까지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 지금 잠도 못 잔다.
0: 예,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조출도 있다, 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 예, 예.
2: 예, 요추간판 예. 탈출도 있다,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 세분한 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이러기에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2: 예, 그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여러 대단히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예,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단히 급분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주머니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주문인가 또 내려나 이제 예약하다고 된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층에 찾아가시면 예.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희만 선생님 치료진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나는 이게 특히 심장이 같은 마구 아이돋습니다. 그저 어떻게 돼서 좀 움직이면 숨이 흐릿하고 그리고 심리가 예, 그냥 고지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올리뛰나게 되게 되면 이게 완을 한 50개, 60개씩.
0: 위험 심리를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그대구에 항상 부르듬 일단 머리가 참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사람 정신이 나고, 반찬 또 미네 못 잡니다.
0: 예, 심장병이 전형적인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그대구 저기, 항상 예, 이게 또,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손가락이 하면, 정말 이렇게 절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0: 예.
3: 이 손발도 절연하고 이럴 때 맞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여러 증서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이 정인만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하다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손가락 저리고 마비가 온다면 신경말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심장 공능이 약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3: 예,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예, 지금 내 아우 손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나가서 저는 걷어댄 게도 숨이 좀 덜 차고, 그래, 잠 잘 잡니다.
0: 예.
3: 예, 잠이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는 게 지금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은 중에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0: 지금. 예.
3: 그리고 심리가 내, 나 요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요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고 보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한 많이 떼야 많이 뛰지도 한 100개 좀.
0: 예.
3: 그렇습니다.
0: 예.
3: 예, 어디보다 한 80개씩 이렇게
0: 뛴다.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까지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말하게 되겠죠. 예.
3: 예, 예. 그래,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요즘에 내가 약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0: 예.
3: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 약 쓴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3: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선생님 약은 정말 아닌가, 이 선생님 잘 선택했습니다.
0: 아, 예.
3: 많이 댓글에 가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는데.
0: 그랬겠죠. 예.
3: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효과도 없고, 그리고 빠르고, 예. 그리고 뭐, 이따가 되면 약값이도 또 많이 저렴합니다.
0: 아,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먹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3: 예,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0: 오늘까지 나오던가요?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0: 예, 네, 전화 받고 인사 가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가 아직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이 틀니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틀니를 해놓은 게 끄덕끄덕 밥 먹어도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 저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잇몸이 쫓아나서 어떻게 아픈지 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흠까 구강
3: 흥가
1: 예, 구강
3: 예, 예, 거기서 예. 그리 잘한다는데
1: 싱크 거치합니다. 예.
3: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는 계속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월, 그럽니까?
1: 예, 예.
3: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예약하세요. 예.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이모부 같이 가겠으리.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갑시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두부에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끄덕끄덕, 예.
1: 예, 여기 찾아와서 틀니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날부터 벌써 씻기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오세요. 예. 여기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됐으니까 오늘 찾아오세요. 두부입니다. 내외간 두부.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저 이명기 이사를 저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주약에 위 나쁘고 서로 그 노세 쌓여 왔대. 그 선생님이 그 저 약 초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세 쌓는 이 손이 저림에서 말도 이 자하자기 약간 좀 디디기 바쁘다만
1: 예.
4: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저 이제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저 다리 이렇게 좀 까마진다면 그런 게 좀 슬퍼진다만
1: 예예
4: 내 보는 게 단산 보는 게
1: 아 그렇죠 예예예
4: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니 한 번 가서 더 내일로 여야하다
1: 어 리맹글 선생 찾아오세요 이분은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4: 예.
1: 네, 토요일 피하세요. 예.
4: 예, 예.
1: 그러면 됩니다. 이명길 선생,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병원에 가서 그런 우에 이빨을 그런 빼구슬이 뭘 다 흔들어 지금 흔들어 예. 빼구슬이 들리려 한 게 오, 들리려 게 그리 쌌으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쌌어지려고 과일이라는 거 원래 못 쌌었고 과일 다시 떡 다시 찰떡 쌌어지려고 야 너무 좋다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 발만 사겠단다
1: 아 그래도 하세요 연길 흠과 예. 구강은 연길에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흠과 구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들리려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 네.
1: 기본으로 호폐 아주 좋습니다. 예.
3: 예, 호폐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3: 그래. 예, 가겠습니다. 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 절만 선생님이 7월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 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받았는데 고렴에 반신 잘못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1: 예.
5: 지금은 이 치료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술을 반가워 했단 말입니다.
1: 예.
5: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1: 아 걸간 예.
5: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 다음에
1: 그렇죠.
5: 인생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그런 가겠다고 예약해달란다. 원래 오늘 오전까지 상발하자.
1: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예. 지금 예. 빨리 오세요. 됩니다.
5: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1: 예.
5: 이 지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에 우리 언니네 담임에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 개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0: 예, 여기 티아르 고정하거나 들릴하거나 임플란트 네.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1: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뭔가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겠다.
0: 아, 예, 예.
1: 우리 예약해달라.
0: 예, 예약된 거 가서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예.
1: 조일만 선생님하고
0: 예. 예, 조일만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두 예,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예,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3: 두 번 받으니까 예, 예, 두 번 약을 깨다 잡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예, 약간의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예, 그렇게 내겼던 게 예,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좀 낫답니다.
0: 예.
3: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또 지금 코가 아파서 예, 목을 돌리다 뭐 사람 목을 돌리다 소리 목에서 소리도 나면서 예, 몸까지 예. 돌려야 사람
0: 어, 그렇죠. 경추에
3: 얼리 예. 경추 얼리 줄이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 이래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요.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막 저 이거에 한 번 치료 받았습니다. 이거 예. 그랬는데 저기 치료 맞은 게 지금 나쁜 게 알긴답니다.
0: 예.
3: 예. 예, 목이 조금 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덜하고요. 예,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0: 예.
3: 이게 맞으니까요. 예,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예, 옆집 그 친구분도 예, 같이 가서 예,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다리 뭐 경주랍니다. 그분은.
0: 예,
3: 그래서
0: 예.
3: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0: 예. 예, 예. 리맹길 예,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3: 예. 예, 예, 예.
0: 리맹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세요.
3: 예,
0: 예. 예.
3: 아, 그랬다. 내일이 나야 되겠다.
0: 예, 오늘 혹은 예.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3: 예, 예.
0: 예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네, 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0: 예, 예, 말씀해 보세요.
4: 우리 언니의 죽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이 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잡은 게 이염미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그걸 못 잡았습니다.
0: 예.
4: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0: 예.
4: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우선은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예, 중약치료, 중리치료 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4: 예, 났을 때 약을 좀 쓰겠단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4: 그리고 예, 예.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0: 치과 2층에 있습니다. 흠과 구강 아, 2층.
4: 예, 예. 2층이고 자꾸 내
0: 3층인가? 예, 예, 예. 2층입니다. 예.
4: 예. 예,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뒤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4: 그래, 그 선생님 찾아가서 보이고 이틀을, 이거, 아픈 데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4: 완전히 나았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 예, 예.
4: 예.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이거,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0: 아,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의료 기술을 높고, 많은 예.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 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과 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4: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시하게 하니까나 오늘에 가서 해놓자고 그랬는데
0: 예, 흠과 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네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동항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0: 하려면은 응? 시간을 자기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문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저려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통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 쭉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감동적으로서 이거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명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네 얼리 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과다로 인해가지고 얼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액으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얼리 식은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네 맹결 선수님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이력이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돼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돼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1: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동아동아이제.
0: 예, 그렇죠.
2: 예, 그 로니 허리 아파 그러니까 조일만 선생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0: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 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약이 지금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백점푼, 소보짐, 습진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유증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책임형 주임 찾으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임형 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손님뿐이고 길림성의 손님뿐인 것이 환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저 광주에서 산동에서 이 남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하게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0: 뭐 옷에 뭐 발라서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불 자리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재기명 주임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재기명 주임은 화, 목, 토, 우수열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중임 원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오늘 아침 혹시 눈을 뜨자마자 느낀 첫 감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쾌한 기분이었는지 아니면 지부동한 몸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는지. 우리는 자주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한번 아프면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1: 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은 쉼없이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요. 또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몸한테 오늘은 어떤 하루를 선물하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진 않으셨나요?

0: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작은 신호를 보내고 조용히 도움을 청하죠.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움직임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의 건강 생각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작은 지혜 함께 나눈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연계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이 주택시공을 마치고 내부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 공사는 올해 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계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한 이 대상은 주택

0: 구조 지붕 공사를 마쳤고 건축 외벽 공사와 단지 기초 배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끝냈습니다. 의학 실험 청사 장식 작업은 끝났고 종합청사 내 벽면 공사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상은 2023년 8월 15일에 착공됐고 총 투자액은 12억 3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8.88만 평방미터입니다. 총 11동의 단일 건물을 건설하고 건축 면적은 약 12만 평방미터이며 진찰 종합청사, 발열 진찰 청사, 의학 실험 청사, 고압 산소실 환열소 등 여러 기능 구역을 포함하며 800개 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돼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하고 연결시 구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구급 등 여러 가지가 일체화된 현대화 하드웨어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시 동부의료 배치가 대폭 최적화되고 지역 공공위생 응급처치, 종합진료봉사 능력이 향상돼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연결시 동부 주요 도시 건설 프로젝트 부신교 및 부신가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남쪽 장백산 동로에서 북쪽 인민로까지 이어진 구간으로 총 연장 길이는 1419m에 달합니다. 이 중 부신교 길이는 379m, 폭 37m로 불화 통화를 가로지르며 연결시 정부 도시 도로망의 핵심 중추 역할을 합니다. 부신가 총 연장 길이는 1040m로 구간별로 설계됐는데 부신남로는 폭 44m, 부신북로는 약 폭 60m로 충분한 교통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신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에 달하는 불화 통과 구간이 다리가 없어서 남북 왕복시 우회 거리가 길고 지역 내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부신교가 개통되면서 이 구간의 교량 공백이 효과적으로 해소됐고 불화통화 남북 왕복 거리가 대폭 단축돼 동북 지역의 교통 병목 현상이 완화됩니다. 부신교와 부신가 개통은 불화통화량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 통행의 편리를 제공해서 동부 도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활해진 도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요통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연선 상업 및 주거 지역 발전이 활력을 찾으면서 연결시 동부 도시 건설과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정씨가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이 수립을 조선으로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치료에 융합시키고 민족단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화민족 한가족 리념이 인심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명정씨 용문가도의 봉사대청에는 해랑강 2역 선전 표식이 특히 눈에 띕니다. 최근 연간 관할 구역에 로인이 많고 일부 로인의 출행이 불편한 실제 상황에 비추어 용문가도는 해랑강 2역 정무봉사 플랫폼에 의탁해 각 지역 당 군중봉사 중심의 대리 지점을 설립하고 고령 독거 로인들을 위해 의료보험 납부, 사회보험 인증 등 전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무대청에 가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까이서 처리하거나 사업일꾼이 주동적으로 방문해 대리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조순족 리 씨는 대리 납부, 대리 봉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용문가도는 이미 여러 민족 로인들을 위해 120여회의 대형 봉사를 제공해 진정으로 대중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이는 용종 씨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안민가도에서도 이웃이 서로 돕는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년 전에는 83세 조순족 로인 태정규와 대리 친인 관계를 맺고 로인을 위해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따뜻한 밥과 요리를 배달했으며 심야에 로인의 집 배수관이 새는 것을 알고 긴급 수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전력으로 해결해 주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것이 여러 민족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생동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리원가도의 활동실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벽설에는 만두를 빚고 단오에는 중주를 만들고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각자의 가장 잘하는 요리를 공유했습니다. 강변시민공원에서는 리원가도와 연변대학 막수주의 학원이 공연한 조선족 무용 바다 저편에 복숭아꽃이 핀 애가 박수갈채를 받았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정책선전 책자를 배포하고 무료 건강검진과 리발봉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65세의 한족로인 리영정은 이곳에서 문의 종목도 볼 수 있고 무료로 건강검진도 할 수 있으며 민족단결에 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단연간 용정씨 여러 가도와 사회구역은 우리의 명절 계를 활동을 기획하고 민속체험, 문의 전시공연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여러 민족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체사회단체연맹을 조직했습니다. 그중 리원가도 및 관할구역 각 사회구역에서는 뉴미디어의 전파 추세에 따라 리원동태 공중계정, 리원심부름꾼 생방송실 등 담채를 이용해 민족단결진보 선전영화, 정책해독 정보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매 한 차례 선전 강연, 매 한 번의 공연은 공감대를 결집하는 강한 자기장으로 되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 리념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에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감정 유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치 보장과 고능률적인 기층 치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리원 가도에서 내놓은 리원 심부름꾼 지혜치리 봉사 플랫폼은 이미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됐습니다. 지난 2월 리원 가도 관할 군의 회란강 1호 아파트 단지는 하수관이 막혀 이웃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가도 격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접수한 후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조정에 나섰습니다. 한어와 조선어에 능통한 그는 인내심 있게 중재했으며 부동산 관리 부문에서도 신속하게 배수관을 소통시켜 최종적으로 이웃간이 화해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심부름꾼 플랫폼이 운행된 이래 루게로 민생사건 1246건을 접수하고 모순과 분쟁 122건을 해소했습니다.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은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법률을 알고 민속을 알며 명망이 높은 로당원들을 참여시켜 모순 분쟁 조정, 위험평가, 응급처리 등 세 가지 기재를 구축해 모순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맹아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을 견제했습니다. 지금의 용정시는 여러 민족이 송류시처럼 긴밀히 단합해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융합하고 번영 발전하는 새로운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해석으로 변강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지능발전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연변 동부가 여객그룹 연회사 연길 도로여객 소유소 연길 정령거업 정령 워터파크 직통버스를 개통해 관광객들의 출행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관광 전용 노선은 화룡시 청룡호흡 4위급 관광 휴양지까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이 휴양지는 연중 8도의 천연 지하 용초수를 활용한 랭수어 특화 문화관광 복합지로서 전역에 걸쳐 경관 낚시, 하늘 유리다리, 캠핑 펜션, 특수 랭수어 요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청룡 워터파크를 운영하며 파도풀, 경쟁형 워터 슬라이드, 가정용 워터놀이 시설 등 다양한 수상 레저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생태 웰리스 고공대에서 여름철 물놀이, 미식과 휴양지가 어우러져 가족 단위 나들이나 단체 피서 활동에 최적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직통버스 개통으로 연결해서 휴양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산속 청량 휴가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편도 승차권은 20원이고 온라인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에 왕복 승차권과 청룡 어업 입장권을 포함해서 60원인데 이 중 30원은 입장 후 현장 소비권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왕복 승차권과 청룡 워터파크 입장권 세트 표값은 60원입니다. 연길 발차 시간은 오전 8시 반이고 귀경 발차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승차권은 출행 365, 시트립, 동성, 1, 2, 3명역 등 플랫폼에서 연길 청룡어업 청룡워터파크를 검색해서 구매가 가능하며 현장 구매는 연길 도로료객 청소 매표소에서 가능합니다. 고객 문의 전화는 290-9345번과 9338번, 966-128번입니다.
1: 연길 소외탄 부르성반 몰입식 비나 야간 관광 특색 거리가 연길밤 관광의 새로운 인기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길 소외탄 부르성반은 청년 연길을 발전 핵심으로 삼고 불화통화 풍경대를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강변의 원생태 경관에 의탁해 다양한 업태를 배치함으로써 청년 군체가 좋아하는 문화 레저, 류행 사교, 자기 전시를 아우르는 종합 공간을 구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개방 시간은 여름 관광 성수기부터 10월 7일까지 개방합니다. 영업 시간은 매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고 저녁 상시 공연은 저녁 6시 30분부터 당일 폐장 시간까지입니다. 거리에는 현지 풍미와 특색 음식을 포함한 11곳의 표준화 로점을 설치해 관광객의 혁급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아동 전용 놀이구역을 마련해 가정 관광 시나리오를 포괄하며 술집 군집을 조성해 청년 군체를 위한 야간 레저 사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통 야시장의 단일적인 소비 모식과 달리 공연으로 야간 관광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예술로 강변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5대 전문화 공연 무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류행 문화고락 업태의 전역 피부를 실현했습니다. 현장에는 유행 음악 공연, 취미 매직쇼, 몰입식 현장쇼 등 종목이 순환적으로 공연되고 외국 배우와 국내 우수 공연팀이 번갈아 공연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분위기 있고 다층적인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0: 네, 고향의 이모 조모 소식들 함께했습니다.
1: 이모 조모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연변 축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연길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도 이제 개막되었는데요. 7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정말 해마다 이제 여러모로 이제 우리 연변 축구는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또 프로 축구 또 우리 정말 동북 컵도 그렇고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연변의 축구 관아들도 이제 연변을 위해서 정말 멋진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대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이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 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은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사지대

0: 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소외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원에 어서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나 공세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흥하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좀 흥합되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하루에 남이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0: 아, 예.
2: 그게 기운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했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우울하더라만
0: 근데 어, 예.
2: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0: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공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또로 해줬습니다.
0: 예. 아, 또로 그래.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다리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 끝이 그냥 저랬댔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신경말 처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2: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여전히 오전 자꾸 맥도 난다, 맥었던 게.
0: 그렇죠.
2: 그래,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아지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0: 그렇죠.
2: 예, 또 다리 맥도 약간 잘 걸었어도 그 운동도 늦게 생긴다.
0: 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예. 인삼녹용이 5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2: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 너무 좋지. 또 홍남광 치료 이겨준다 하지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이 저 아이 남았다가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는다, 약을.
0: 그렇게 하셔.
2: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또 싸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배달받은 주세요.
0: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무료로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예.
3: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어, 천이 박사께는 이따기니까 사지원액도 쓰고, 예, 명소만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예,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에서 많이 넘어먹는데, 사지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맹서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더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0: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로 작아가야 하고 예.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나.
0: 그렇죠. 인삼녹용이 5배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녹용이 5배 효과니까.
3: 맞습니다.
0: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미리 자고가지고 부작용이 커서 예,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아니, 사지원액은 정말 예, 흡수가 잘 돼서 예, 몰약이 돼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맥이 날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3: 소변도 예. 밤에 세 번 넣는 게 어떤 한 번 넣지 아까 예, 얼마나 좋은, 그 피부도 영 좋아집니다, 선생님.
0: 아, 이게 기본입니다. 젊어지고 예, 이뻐지고 그렇다고 치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3: 예,
0: 나가면.
3: 피부관을 예, 선생님 많이 미용했는가 하게 누구만 무슨 돌 써야 미용하지. 미용은 돌 얼마 들어가는가, 옷들이. 예, 그래, 완을 10년 젊어 뵌다고 다 날린다, 완을.
0: 그렇죠.
3: 그래, 이거 뭐, 사지원에 먹으라까. 그랬까나, 그거, 그렇게, 한 병사 지금 IV사 됐구매니까, 한
0: 그렇죠.
3: 사람이,
0: 지금. 예, 예. 예. 지금 대단히 그래, 싸게 돼. 한 40원 잡았게 되지 않는데.
3: 어, 그니까 절반도 아이디, 지금 선생님.
0: 아 그렇죠.
3: 어, 그니까, 언제 좋았구나. 이번에 우리 학동 이거 호남아 기계를 전제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0: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1억 기계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게 되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동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스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0: 재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1: 그러니까 그게 세포로 살고니까
0: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도 하죠. 광이라는 게 한 개에 벌이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에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좋단 말입니다. 예.
1: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예.
1: 예. 그 만약에 콩팥이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게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0: 그런 부분에다 딱 거저 이런 그 광 조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네. 강, 약, 중 이렇게 그래서 그거 네.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다서 빛을 그것도 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떡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편리하구나.
0: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액은에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원에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대나등이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문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0: 오,
3: 너무
0: 예.
3: 좋습니다.
0: 너무 정상이죠. 예.
3: 예, 이 사지원에게 소변이가 그저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제는 쓴 후에는 한 번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액을 쓰니까 잠을 잘 잔다. 근데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던 게 몇 년 전 먹었는데 이 사지원액을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0: 그렇죠.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 사지원의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 게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은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더만 어좀 완전히 이렇고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어좀 완전히 이렇답니다. 그래 이번에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부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문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일신에서 천냥이라면 구백냥이라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그 격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분이 인정하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사실 원약이 저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변이 자꾸 줄이고 아파서 염고생마였습니다.
0: 예.
4: 그래서 그걸 지금 발자가 지금 계속 소염제를 먹고 했는데, 그냥 저기 조금만 참 몸이 자도 좀 발작한단 말입니다.
0: 예.
4: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이 소변이 자은 게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프고 졸이고 같은 증상이 지금 내롭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대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4: 그리고 혈압이 온종 안

0: 그래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나 좀만 오늘 울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0: 그래도 그게 났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까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도 나는 좀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0: 예. 예, 만나 어떻게 좀 자지 못해 잠깐 쉴 때만 했는데 잠을 영 자지 않다 지금.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나 좀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이야기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얘기해서 쓰려고. 냄새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꺼풀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답니다.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1: 예.
0: 그래든지 좀 이런 사이 좀 많이 났답니다.
1: 이게 명사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좀 많이 줄어드니까 영 편안하다 지금.
1: 그렇죠. 그거 절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자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0: 예, 백내장도 이전보고 많이 맑아졌다지, 형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접을 때다,
1: 예. 예, 특히 이번에 예. 그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이거 물어서 주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 다서리 딱 세포다 딱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좀 할던 살 중에 우리 주술소 약 다 배달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산으로, 바다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골목으로.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 그곳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향토 음식 하나하나까지 오늘도 여행 가이드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짐은 가볍게, 마음은 풍성하게. 지금 바로 여행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서북부의 광활한 대지 비단의 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신강 위글 자치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신강에 가보지 않으면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국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광활한 땅은 웅장한 천산산맥, 신비로운 타클라마칸 사막, 드넓은 이리 초원, 그리고 파미르 고원까지 그야말로 대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신강은 비단의 길의 주요 관문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동서양의 문물이 오갔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강의 음식 문화는 중앙아시아의 향신료, 서역의 조리법, 그리고 중국 본토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하고 풍성한 맛을 자랑합니다. 오늘 40분 동안 신강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대표 음식, 양고기 꼬치, 낭, 폴로, 라그만, 그리고 대반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비단의 길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향신료의 향기 가득한 신강의 미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강 음식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은 비단의 길의 주요 관문으로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문화와 상품이 오갔던 교차로였습니다. 장근이 서역으로 떠난 기원전 138년부터 이곳을 통해 비단, 도자기, 향신료, 보석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강의 음식 문화는 중앙아시아의 향신료, 서역의 조리법 그리고 중국 본토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하고 풍성한 맛을 자랑합니다. 길을 오가던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신강이 안식처였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강 위글족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빵을 나누지 않는 집은 텅 빈 집과 같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강에서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대표 음식, 그중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양고기 꼬치인데요. 신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네, 바로 양고기 꼬치입니다. 아, 양고기 꼬치는 신선한 양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구워내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향신료의 조화에 있습니다. 신강 사람들은 양고기를 구울 때 전지와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고유의 향과 풍미를 살립니다. 전지는 신강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로 그 독특한 향이 양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고소하고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신강의 양고기 꼬치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고기 조각이 매우 크고 살고기와 지방을 번갈아 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워지는 동안 지방이 녹아 살고기의 윤기를 더하고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또한 신강 사람들은 소금물에 고기를 살짝 절인 후 굽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고기 내부까지 간이 잘 배어들고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워지는 동안 숯불에 떨어지는 기름 방울이 연기를 만들고 그 연기가 다시 고기에 스며들어 더 깊은 훈연 향

양고기 꼬치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지는 신강 음식의 가장 중요한 향신료가 되었는데요. 전지는 본래 중앙아시아의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던 향신료로 비단의 길을 통해 신강에 전해졌고 지금은 신강 음식을 대표하는 향신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날 신강의 상인들은 긴 여정을 떠날 때 말린 고기와 전지를 함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전지가 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해주고 기나긴 비단의 길 여행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지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추운 사막의 밤을 지내는 여행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신강의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는데요. 그때 한 유목민이 그를 발견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양고기와 전지를 꺼내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이 맛에 감동하여 이 맛은 죽음에서 나를 구한 생명의 맛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조리법은 신강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지금의 양고기 꼬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신강의 거리에는 숯불 연기와 향신료 향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저녁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양고기 꼬치 노점들이 불을 밝히고 그 향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도 신강을 방문하신다면 길거리 노점에서 갓 구운 양고기 꼬치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 신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 바로 낭입니다. 낭은 밀가루로 만든 납작한 빵으로 특별한 낭 굽는 화덕이 구워냅니다. 낭 굽는 화덕은 땅에 파놓은 원형이 구덩이로 내부는 진흙으로 발라져 있고 숯불로 열을 가합니다. 이 화덕은 온도를 고르게 유지할 수 있어 낭을 완벽하게 구워낼 수 있습니다. 낭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흰 밀가루로 만든 기본 낭, 양파와 참깨가 올라간 낭, 심지어는 포도즙을 넣은 달콤한 낭까지 그 종류만 4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낭을 굽는 과정은 일종의 이식인데요. 발효시킨 반죽을 동그랗게 펴고 특별한 낭 도장으로 무늬를 찍은 후 뜨거운 낭 화덕 벽면에 손으로 붙여 구워냅니다. 신강의 낭 도장은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무늬는 각 가정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갓 구운 낭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고소한 밀향이 가득합니다.

낭만신강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강의 건조한 기후에서 낭은 몇 달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 비단의 길을 오가는 여행자들의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옛날 상인들은 이 낭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의 비단의 길 여정을 떠났는데요. 또한 낭은 신강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반드시 낭을 대접하고 낭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낭이 없는 밥상은 밥상이 아니다. 또한 낭에는 특별한 금기가 있습니다. 신강 사람들은 낭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않으며 낭이 떨어지면 주워서 입맞춤을 하고 이마에 댄다고 합니다. 이는 신강 사람들이 음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옛날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낭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낭을 주워 감사하며 먹었고 그 힘으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 시대도 전사들은 이 낭을 식량으로 먼 길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낭은 단순한 빵을 넘어 신강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폴로입니다. 일명 손잡이 밥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강에서 최고의 잔치 음식이고 또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입니다. 폴로는 양고기, 당근, 양파, 쌀을 기름에 함께 볶고 끓여 만든 필라프 스타일의 요리입니다. 신강식 폴로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란 당근과 빨간 당근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당근이 어우러져 폴로의 아름다운 색깔과 달콤한 맛을 더합니다. 신강 사람들은 특히 건포도를 올려 단맛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합은 신강의 대표적인 맛 중 하나로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루는 신강 특유의 음식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폴로를 만드는 과정은 정성이 가득한데요. 먼저 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양고기와 당근, 양파를 넣고 볶아냅니다. 이때 양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당근과 양파에 스며들어 더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 위에 쌀을 올리고 물을 부어 뭉근하게 끓여냅니다. 이때 쌀이 너무 퍼지지 않도록 불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 익은 폴로는 밥알 하나하나에 고기의 향과 당근의 단맛이 배어들어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폴로는 신강의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인데요. 결혼식, 명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지요. 특히 신강 사람들은 폴로를 손님을 위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폴로는 손으로 먹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폴로를 손님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큰 환대의 표현입니다. 폴로를 만들 때는 보통 가장 큰 냄비를 사용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는 주인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옛날 신강에 한 현명한 이사가 있었는데 그는 몸이 약한 왕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이 바로 폴로였고 왕은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신강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라그만입니다. 아, 수타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라그만은 손으로 직접 뽑은 쫄깃한 면발에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신강 사람들은 라그만을 사랑의 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면발이 길고 쫄깃해서 사랑이 오래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면을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길게 늘리고 접고 다시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쫄깃한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숙련된 면장은 한 번에 수십 가닥에 가는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신강 사람들은 면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소스는 신선한 토마토, 양파, 고추, 마늘 그리고 양고기를 넣어 만듭니다. 신강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소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봄나물을, 여름에는 신선한 채소를,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된 채소를 사용합니다.

면발을 곁들여 먹는데 진한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것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면을 소스에 비벼 먹는 방식은 신강 사람들의 하나의 요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즐긴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신강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아, 숯불 향과 향신료가 어우러진 양고기 꼬치, 신강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낭, 정성과 환대가 가득한 폴로, 면장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라그만,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만나 탄생한 대반계. 이 모든 음식에는 오랜 비단의 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신강의 풍성하고 깊은 맛은 드넓은 대지와 비단의 길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신강 위글 자치구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는 그곳,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0: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건신고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곽 사는 분들은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180일 동안이. 예, 그리고 열 곽부터 좋습니다. 열 곽 사는 분들은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오늘이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또 약을 주문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만 또 응담분 특급 응담분입니다. 운남에서 만든 게죠. 응담분이가 몽땅 노란 색깔입니다. 황금색 응담분이랍니다. 예, 이거 한 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1680원짜리 거저 증송해 드립니다. 예, 15곽 싸게 되면 15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문하고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이런 분들 직접 또 응담분 드리죠. 예, 결국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병을 진단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직접 병 보기 싶다 하는 분들 원래 기차역전이지 않습니까? 라호호차장이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오기 불편하는 분들은 직접 2880018번에 전화해서 저하고 연계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다 답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로 오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는 족족 막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 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 소리 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이들 그렇고 귀 소리 난 현대 약은 귀 소리 나는 거 근본 치료를 못 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신경성이다, 무슨 뭐 이석증이다,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많죠. 그 이름은 근근히 마지막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름 달아놓은 게지 그 질병이 원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그 소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 소리라는 거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도 그렇고 또 우리 진구야올리에서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예, 뭐라는가? 肾阳虚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하는 게 肾阳虚입니다. 지금 대부분 중의들이 진단할 때 곰팡이 때문에 귀 소리 난다. 이것은 어느 중이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아이들까나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들어봅니다. 어디서 진단 받았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를 한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중의들이 말하는 게 곰팡이 내서 귀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그 짝을 인해서 곰팡이 부산한 약을 당연히 쓰게 되죠. 그 부산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귀에서 소리는 점점 더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맵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 소리 오래 나게 되면 귀 맵버리죠. 그래서 중의에서는 어떻게 변종론지를 하는가. 쫀빙 쫀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가 전문적인 이런 처방으로 나와야 되죠. 예, 제일 첫째 우리 곰팡이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 보통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귀에 소리 나는 동시에 허리다리가 쏴내나고 나로내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렁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허리가 막 차가반하면서 아

0: 아픕니다. 특히 우리 그 날씨가 춥게 되면 허리도 아프죠. 예, 귀에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꾸 추워하고 팔다리 시린하고 이런 현상. 기침 팔다리 시린 증상은 중에서는 스니랍니다. 스니. 그리고 성공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소변 칭창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칭창이라는 그러니까 소변 칭 소변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천수처럼 이런 소변 색깔이 원래 좀 노랗스러워해야 되죠. 그런데 하얀 색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창이란 건 뭔가 소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물 먹게 되면 물이가 한 꼬부 먹게 되면 한 꼬부가 다 소변을 나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다음 이게 냐오도 밤 소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럼 정신이 흐리멍텅해나고 예, 그다음에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설태가 하얗고 예, 맥을 쑥 집게 되면 예, 많이 천루어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이가 슬쩍 쪄서는 나타나고 깊숙이 이렇게 눌러야 그다음에 맥이 나타나는 게 많이 천이랍니다. 깊은 곳에 있는 거 예, 루 맥이 약하죠. 미약하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팥이 양이허에서 나타나는 이런 귀소리난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선환작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병보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신양쉬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보통 산交湿热, 上交湿热하고 少阳疏肌不利 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上交湿热란 건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산交는 현대의학 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예, 좀 림파계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산交라는 거는 예, 어떻게 놓고 말하면 인체 내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다 딸러딸러 있습니다. 딸러딸러 있는 게 뭐인가? 오장육부 어간에 다 그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우리 산저우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여우왕이랍니다. 여우란 게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죠. 왕 한 게 그물망이다 그 뜻이죠. 그러나 기름 이런 것들이 그 그물망에 이렇게 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육부가 움직일 때에 항상 노폐물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매일마다 생기죠.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들이 먼저 산저 여왕에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저 시통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나갈 때는 우리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땀 그다음에 뭐 코다대 무슨 뭐 이 귀체 무슨 뭐 많죠. 뭐 콧물, 가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길이 또 막힌다 할 때, 근데 이 나가는 길이 상처에서 습열이 막 올리민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 귀에 소리난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제까 이 당뇨병 좀 뭐 한지 좀 몇 년 된다. 그래야 계속 뭉겨져 그렇게, 수치가 정세됐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운동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어디에 대해서 계속 이래 배아픔이 이제까 대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모르고, 좀 없긴 하면 또 어떤 때는 또 무슨 변비가 들어오게 쓰려고, 이렇게 또 왠다면, 뭐니까 소변도 또 예, 그렇게 잠깐만 이 뭐니까 염증 엄미술이 그래서 아 소변 볼 때만 아리고 그다음에 예, 또 소변도 만 양도 많지 않고예 이렇더라면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래가 두서리 그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의연하게 듣고 서리는 뭐니까 근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게니까 세배가 그 같이 좀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 선생님께서 또 친구 치료를 받고 그래 그런지 지금까지 특히 이 친구 내 같은 데는 친구 같은 게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에도 약 먹었지만 그렇게 안 났던 게 친구하고 약을 전문가 결합해서 이래 쓰고 그런 게 아이 이 여러 가지 현상이 없어져 특히 당뇨가 예, 영 언성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이전에 그것도 염증 어머노 좀 안개라 약을 먹고 이래서 우선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씩도 사연제 먹고 이랬던 게 지금 왜 고개 다 떨어져가 독설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예,

0: 여러가지로 이렇게 택도 이래니까에 이제 만개라 약도 서고 선생님 친구도 좀 만개를 연결을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뭐니까 지금 한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활동 어떻게 있습니까?
1: 일단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란 이 증상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대부분 당뇨병으로 마지막에 합병증이 오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혈당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중의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당뇨병 본신이가 당뇨약을 혈당 공제를 우리 매일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혈당 때문에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본상에 혈당 매일마다 공제하죠. 공제하는데 위해서 합병증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어디면 문제 찾는가? 기실은 당뇨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갔다 그 뜻이죠. 혈액 속으로 어째 당분이 들어가는가? 기실은 간 문제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먼저 시작부터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원래 이런 음식에서 돌아오는 당분이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해가지고서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근육이 매기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근육 속으로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간이 일단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우리 이 혈배강, 그러니까 우리 이 건신고 본신이가 여기에 정우탕이란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정우탕이 전문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간 오장육부 공능을 회복해줘서 혈당이 공제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처방. 그리고 우리 반샤시신탕이라는 건 이건 전문 간경화람이 간을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돌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도수를 다 끊을 수도 있고 그래 혈당약도 끊을 수 있으면서 혈당이 공제되면서 우리 합병증을 다 치료될 수 있게끔 도와준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도 크게 하는데 지금 15과에 제일 큽니다. 15과 더 드리면서 이번에 또 이게 다 전화해서 직접 우리 오늘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응담분 1680원짜리 특급 응담분 드립니다. 그래서 침도 12번 놔주고 이번에 활동 참가하시.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소리 이렇게
1: 네, 말씀 주세요. 지금 듣고
3: 소리
1: 있습니다.
3: 소리 너무 낮네.
1: 아, 예.
2: 잘 들립니다.
1: 잘 들립니다. 우리는. 예.
2: 여보세요.
1: 얘기하세요.
3: 예, 저는 건신고로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예, 병원에서 예, 폐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아, 폐신병. 예.
3: 예, 예전에는 예, 너무 숨이 차서,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서, 예, 완전히 헐떡거렸댔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이래 황황하고 막 심장이 뛴 다음 진짜, 예, 막말로, 뭐, 구멍으로, 예,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1: 네. 예.
3: 그리고, 예, 아랫다리 이래 붓긴다 하면, 예, 손가락이라 누르면, 예, 완전히 손가락 다리 쭉쭉 들어가고 예. 어둠 놈은 예. 잘 나아가고 그 다음 옛 나아가서 예. 리뉴얼 했으면 금방 어둠 놀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3: 예. 사람들이 내 입술이 항상 새파랗단다. 그래서
1: 오,
3: 예. 병원에 가서 또 이래 검사 하고 온 게 가이 커졌다 뭐이라 이래 되니까
1: 네, 예.
3: 그래 그런지 이래 옆으로 놓으면 옆구리도 예. 막 쑥쑥 겨우고 그랬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막, 뭐, 대변도 막, 흑병 같은 게 막 나가고, 예. 그래서, 용, 고생했습니다. 아이가 본 병, 오해 없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예, 그래서, 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예, 혈배강, 그 혈배강이 아니라 건신고를 먹었으면, 혈배강도 좀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건신고를 먹었는데, 그래서, 예, 선생님이 그 침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한 탓인지, 지금은 예, 어제는 이제 3살이나 됐는데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대변도 예,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소변도 잘 나가니까 붓는 것도 다 내리고 가슴이 편안하니까 잠도 잘 자고. 우리 집이 5층이다.
1: 네.
0: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들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1: 힘들죠. 예.
0: 근데 지금은 기본상 단숨에 올라간다.
1: 네.
0: 그래서 예,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한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건신고는 예.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혈배랑 겸했으니까 모든 혈관이하고 신경세포들이 수복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예, 우리 집 식구들이 말하는 게 겹치다. 나 본인도 이런 본인이 감각이 엄청한데 집 식구들이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답니다.
1: 네.
0: 아유, 선생님 하면 나는 언영 저 세상으로 간 지 옛날이 된다.
1: 아, 예.
0: 앞으로도 예, 이 건신고 혈배관 그냥 쭉 먹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1: 아,
0: 예. 활동에 참가해서 예. 뭐, 돈 벌어 뭘 하겠습니까? 공자 나오니까 그 공자를 그저 약 다 먹을 예사입니다. 아주 많이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예, 예. 예. 선생님, 정말 저희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지금 현재 거지, 예. 건신고와 혈배강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이, 나에게는 이 건신고와 혈배강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예. 나는 오는 전에 차사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좀 건신고가 피를 많이 보상해주니까, 예. 예.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1: 네.
3: 예. 근데 이전에는 예, 귀에서 소리가 윙윙하고 귀를 막 두드려도 아이 되고, 예. 그거 매년에 맥이 없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다가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예.
1: 네.
3: 예.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갈았다면 어떻게 그, 긁어야 이렇게 시원하고, 예.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변 차수가 진도도 많아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따뜻한 물에, 예. 이렇게 식구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아이디어입니다.
1: 아이디어죠. 예.
3: 예,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전에 저 저탕약을 다 먹고 예 정말 행계라 첨약까지 다 먹었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그때 당시 보지 또 발사하고 아이 됐대다.
1: 네.
3: 예. 그러니까 그후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신고와 혈배강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선생님이 치료 보니까 얼마나 넣습니까 이 건신고가.
1: 그렇죠.
3: 예. 흡수가 대단히 빠르단 말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신고 그 과학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 왼쪽 큐널로 해서 예, 거기다 그 취발빙이라고 딱 썼습니다. 취발빙이라는 게 뭔가 백병을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이름이가.
3: 예,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신속하게 치료되는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이 건신고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건신고 먹고 있으니까 피부도 아예 가렸고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맥이 나까 벌써 예, 잠을 잘 자고 계속 소리가 아예 나고 예.
1: 네.
3: 닭야지만 먹든 지금 닭야지 마음대로 먹자니까 내 지금.
1: 그렇죠. 예. 담날 좋아질까나. 예.
3: 예. 담날 좋아질까. 닭야지 마음대로 먹. 그 후난 닭야지 못 먹었댔습니다.
1: 네. 소화 잘 되죠. 예.
3: 예. 소화 잘. 그러니까 내 예, 지금 예. 돈은 적게 쓰고 이 건신고 먹은 다음부터는 돈을 적게 쓰고 여러 병을 치료하고 여러 명에서 병을 치료가 당당하게 100% 물리치는 이 건신고가 정말 좋은 약이라고 내 이렇게 막으라고 내 정신 통증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예. 이 건신고가 얼마나 먹기 후랍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처럼 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예. 먹기도 편리하지. 효과가 좋지.
1: 네.
3: 예, 효과 작가 많은 치료에서, 예, 거듭되는 이 치료로 상상 못할 이런 효과가 날이 남아다 나오는 것입니다.
1: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거는 예. 설명서에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고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많은 효과를 보니까 정말, 예, 벌써 낮에부터 낮아진단 말입니다.
1: 네, 예, 혈기 돌죠.
3: 예. 예. 예, 벌써 낯색이 맑아지고, 예, 힘이 난단 말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1: 네.
3: 그러니까 내가, 이 다시 한번 선생님께 나의 병을 치료한 선생님께 한번 더 감

0: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화성에 그만큼 먹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보시고 그래서 또 이번 화성에 또 참가해서 또 더 싸려고 합니다.
1: 활동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써보세요.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288.
1: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싸려고 합니다. 예, 싸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실热, 습하고 열이가 어떻게 돼서 우울 올라왔는가? 상처란 게 기지르는 우리, 폐, 심장, 이 짝을 말하죠. 폐, 심장 아래에 우리 그 침혈을 놓고 말하게 되면 지우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웨이하고 그 다음에 뒷잔등은 어디면 직접 통했는가 하면 그 흉추 11번째 마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거기면서 우리 헝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헝거모 이것을 뚫고서리 열이 올라갔다. 기실 열은 다 그 간에서 오는 겁니다. 간열이 세다, 간열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이 간열이가 우울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이것이가 영 중요합니다. 열이란 건 몸속에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열이란 건 꼭 존재합니다. 뭐 죽은 사람들에 열이 없죠. 그래서 습이란 거 어디면서 생기는가? 습은 우리 비장이 허한 사람들의 습이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진단이 나오죠. 상좌시热, 그러니까 이 습열이가 첫째는 습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열이가 열하고 습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이 흉곽막을 뚫고서리 우울 올라갔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흉거모 여김에서는 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폐, 헝거모 위에 딱 폐가 있죠. 그래서 이 폐하가, 폐가 지금 열을 아래로 내려와보지 못, 보내지 못해가지고서 얼굴, 머리, 그 다음에 인후 그쪽으로 쫙 올리미는 겁니다. 이래서 귀에서 막 소리 나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 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뜨거운 말이 되죠, 머리가. 보통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다 머리 두꺼워가지고서 마지막에 중풍이랑 걸리는 게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금식호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3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이 인해서 몸이 가렴지 심하고 혈당 조절이 바라야 되고 이도수하고 그런 얼자쌍가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온몸이 붓기고 가렴지 난 다음 비뚤성이 돼도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1: 진짜 네, 가렵고 하고
4: 그리고 혈당 조절도 바라 아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 아이 되고 하던 차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권신고를 썼는데 지금 가렴증이 우선 먼저 가렴증이 난 게 그게 소실됐습니다. 아, 아무리 어제도 가렴증이 안 나고 그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이도수하고 알자상갈 다 뗐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몸이 붓기던 게 이렇고 그리고 손발 차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해오고 아, 그냥 아이 참 옷을 두꺼봐 신고 그저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했는데 야 그게 지금 이더군 날에도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1: 나들고 입이 쓰고 그리고 특히 가슴이 답답해 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러면서 잠 못 잡니다. 기침할 때 보통 가래가 노란 가래 납니다. 나갑니다. 이게 무슨 소변 뚜안황이라는 말인가 소변 잘 나가지 않고 여행눈대도 소변 우울한 누렇고 영 진한 색깔 띠죠. 그 다음에 차오르 디르라는 게 있습니다. 차오르라는 게 뭔가 불쇠를 받아치는 것처럼 불쇠를 콱 덮었다가 그 다음에 저열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저열이라는 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온도는 36 나타납니다. 특히 잠 들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중에서 뭐라는가 빤벼 빨리랍니다. 그러니까 쇼양징 이것이가 영향받으면서 빤벼 빨리 거치에 있는가 하게 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아석 안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는 꼭
2: 노래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 보내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평온한 일상은 소소한 행복이겠죠.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 늘 찾고 싶은 것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일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생각해보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음 나누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친구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음악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서를 인솔로 변강 안전 공고, 민족 단결, 향촌 발전 등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 안정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 성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지리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경민 련동의 변경 지리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연합 건설, 인재 연합 육성, 활동 연합 개최, 변방 연합 수호, 책임 연합 부담에 다

0: 4가지 연합 사업기세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연합 경기 순라, 위험 우한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행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동 당건설 인수를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 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부대와 연동해 공동 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 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질의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민족 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 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 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1: 설립의 당회
0: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 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타파하고 변경 플러스 홍색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촌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 경제, 향촌 관광, 특색 관광 등 부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초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 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정한 인기 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부민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제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종 당근설로 발전을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초민들이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속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 치리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 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 방비 공동 치리, 민족 단결,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 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 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 제일촌이 흥변 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 연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대,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 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 영군을 묻는

0: 때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태,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8.1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 대우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1: 연길 소외탄 브라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거리가 그늘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브라하통라 생태 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브라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브라하트 특색거리는 브라통하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브라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브라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브라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로 친수 공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다섯 개 주제 무대에서는 특색 공연이 펼쳐지고 유행 가요, 마술, 춤 공연, 현장 쇼 등 다양한 종목이 순환 공연되면서 야간 문화 오락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구역도 마련하고 강변 산책길, 경관 조명, 편의봉사시설도 완비해 일괄식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의 야간 생활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최관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바람을 쐬고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브라하통 성관을 거닐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학습과 업무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연길의 문화 관광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전성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 인정과 민속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브라하트 특색 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브라하트 특색 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브라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길에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0: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 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 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소개조에

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서는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태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령촌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의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령촌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적 민속 자원에 립각해 다음 건설을 인솔로 문화관광산업 발전, 민생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다음 건설로 촌을 강하게 하고 문화관광으로 촌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진흥의 길을 걸어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

음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

0: 9333번입니다. 덩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덩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량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처분 차양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리 여름철 맞이 이런 우대 활동을 하면서 10일 동안 진행하고 했다는데 이 날짜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장 측에서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는 날에 끊으라면 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약을 사시게 되면 우리 겨울 그 여름철을 잘 보내게 되는 이런 제품을 드리는 이런 기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제품들을 보게 되면 또 집에 있다는 분들하고 또 뭐 좀 참게 하면 되지 그런 걸 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 약을 사실 때 이런 제품을 면비로 드리는 이런 기회 예,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면비로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게 되면 우리 지금 원래 우대 활동을 다 드린 이외에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100세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만성병이라든가 왕관병, 그래서 우리 병이 중한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또 이런 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에 대해서, 그, 우리 지금 많은 분들 100세 시대인데, 뭐 80대, 70대에 우리 생명이, 그, 종점에 먼저 가게 되는 분들, 그, 우리 이런 생명을 연장하는가에 대해서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배려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속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 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이런 그 기술보다도 발효 기술로 한 거기 때문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 우리 삼복지간이 오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서 치료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에는 이런 말들이 삼복지간을 말하게 되는데, 그런 삼복지간에 뭐 어떤 혈에 따라서 침을 맞게 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침으로 통하게 하는 것을 약으로 통하게 하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 하기 때문에 이 삼복지간에 내가 막혔던 부분을 열게 하란다게 되면 우리 삼복지간에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을 통하게 해가지고 우리 피가 흐르는 곳이면 또 혈관이 통하게 되면 피 흐름이 안 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량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차다 덥다 높다 낮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지만 우리 동

0: 청하차는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절해 주게 되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청하차의 세포수복소 그리고 한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금풍이 와서요.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지금 휑하지 않고 한쪽 팔이 구부러들었던 게 지금 펴서

0: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고에 신랑이 두 달을 늦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1: 맞습니다. 우리 주제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이 우리 주제를 했다는 것도 그 어느 국부에 그 열어줬을 뿐, 원인이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청하초 발의금을 쓴다게 되면, 우리 뭐 어떤 분들 두번 했다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를 하지 않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리고 전주비대가에서의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맞죠? 예.
0: 아, 선생님, 저는 딴 곳에 약을, 중국에 좋다는 약을 많이 썼댔습니다. 그런데 효과 없었는데 이 약에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1: 맞죠.
0: 저는 이렇게 돼서 이래도 그걸 배달받아도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우대 활동 원래는 끝났는데 지금 아직 공장 측에서 끝내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차 283에 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3: 예, 나도 동충하철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여기 나가서 계속 감기를 지나가고 지나가는 감기를 다 해뺐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먹으면 감기를 아예 합니다.
1: 맞죠? 예.
3: 예, 야, 감기만 걸리면 며칠씩 밴디 맞아야 되던 게 까딱 지금 밴디를 안 맞으니까 그만을 살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갖고 심장이 나빠서 계속 심장이 후두두하며 그랬던 게 그것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심장이 이리 좋아지면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지금 정상이 되고. 야, 밤에 뭐 섭외는 다섯, 여섯 번 봤다는데 지금은 한번 보면 됩니다.
1: 정상이 됐죠.
3: 예. 그래, 나 밤에 푹 자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그래,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손발이 계속 저려서 그랬는데 그것도 깜똑같이 없어진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정말 단약 써봐도 처음입니다, 이런 약은.
1: 먹어봐야 합니다. 예.
3: 예, 정말 먹어보니까 알깁니다. 그래서, 나 약 있기는 좀 밑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아까 배달받으려고 그랬다.
1: 그러십시오. 그러게 되면 우리 여름에 쓰는 이런 제품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에 꼭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 활동이 어느 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그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도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4: 예,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코나서 발효된 부모는 한산다. 저한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이거 먹기 전에는 저는 나이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했는데 특히 제일 힘들다는 건 이제 잠을 못 잤겠단 말입니다. 잠을 한 5년 동안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밤 꿈기다 일어나면 이 머리가 그래서 어지럽고 정신 상태 말이 알겠단 말입니다. 거기다 또 식은땀은 무거워서는 식은땀 자꾸 흘리고 선생님들과 물어보면 아이 밤에 일도 아이 하는데 잠 자는데 왜땀 자꾸 흘리는 거야 이게 아이 좋다니 그것이 아이 좋은 건 아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1: 심장이 기가 허할 때 밤중에 땀이 많이 납니다. 예.
4: 우리
1: 심장과 관계있습니다. 땀이라는 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4: 그리고 저희 심장이 가슴이 계속 후두두거리면서 자도 못하고 이렇게 한 5년 고생하니까 진짜 막 우울증 정도까지 막 왔겠습니다.
1: 아,
4: 거기다
1: 예.
4: 밥도 못 먹지. 그저 가면 여기 조금 말하면 그저의 눈물이 글썽이 자꾸 울기 쉽고 뭐 어디다 말할 데 없었습니다.
1: 아, 예.
4: 그래, 이 의사들을 배워가지고 청약도 먹어보고, 또이 광고약은 또 이모니하고 먹어보고, 이게 좋다, 맞는다, 맞는다 해서 먹어보면, 또 먹어봐도 또 어째 크게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니네 효과 안 나더라 말입니다.
1: 아, 예.
4: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또 생각하면, 무슨 어떻게 어디다 말할 데 없습니다. 힘든 거 말하려면,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우연히 방송 들었단 말입니다. 방송 듣고 이 당신아 저 바로 성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야기 영투기 합대라 이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로 하고 이 거기다 또 이렇게 마셔거지 했다.

0: 약간의 하도 선생님 강의하는 게 너무도 특이해가지고서 이제 이거 좀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한지 그래서 이거 좀더 먹었잖아. 언제나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 야 이야기 내 병에 진짜 효과가 이게 치료가 잘 된다.
1: 맞죠.
0: 그래서 네. 잠이 잘 온다. 그래서 가슴이 계속 후두거리고 그래서 꿈이 많고 자지 못하던 게 이 증상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얼마 안 먹으니까 이게 땀이 나던 게 땀이 안 났겠다. 등머리에서 식은 땀 자꾸 나던 게 그 땀이 안 나고 결국 그 가슴이 후두후두거리면서 잠 못 자던 게 그게 잠이 잘 오지.
1: 심장
0: 밥을 잘 먹지.
1: 심장이 좋아진 겁니다. 심장의 예. 안정을 찾지 못하겠다면 잠이라는 건 못 자게 된대. 그리고 꿈이 많고 예. 그런 분들이 심장이 해결됐다는 거 말합니다. 예.
0: 자오가지 밥이 맛있고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그리고 저는 또 원래 이 소변도 거품이 많이 나가고 이 대변도 형편 없는 거 보고 추위도 세게 타고 지나가고 오늘 감기 다 하고 이 아래 발이 계속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의사들 병원하면 면역이 약해 그렇대. 면역에 대한 거 그렇게 먹어도 이 그때 조금 빼도 그래. 그것도 한 두 달 남는 것처럼 하다도 또 감기 오고 감기 오고 이 모든 장소를 가지 못하고 여름에도 이 마스크랑 그 벗지 못했습니다. 제.
1: 그랬겠죠.
0: 예, 그래 계속 이불 밑에서도 양말을 신고 자고 이 이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효과 못 보다가 나 이거 생각밖에 이 동천에서 바로 병분 가지고 생각밖에 이 동천까지 다 지금 해결해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맞지요. 예.
0: 예,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내 몸에는 진짜 너무 또 약이란 거 먹어봐야 안다고 예.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 동천하고 많이 내 몸에는 이게 딱 맞는 적합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집에서도 예, 이게 텔레선도 있고 예. 이게 노쇠산도 있고 예. 진통이 한 번씩 또 왔다 갔습니다. 풍이
1: 예.
0: 예, 이래서 예, 혈압도 높았다 올랐다 하면 조절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예, 약을 이거 조금 많이 쓰다가서 내일 좀 하나 또 바로 병풍 내 먹으면서 같이 갖고 건너면서 먹었단 말입니다. 쓰게 했단 말입니다. 예, 집에서는 쓴지 이제 한 서너 달 됩니다. 근데 예, 많이 좋아진단다.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내 음영 피 먹으라고 할 때 음영 먹어 쬐는 것이었다고.
1: 같이 쓰는 게 맞죠. 부부간에 예? 건강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이 쓰는 게 예. 맞습니다. 예.
0: 아니, 제지시기 말도 안 듣고 그러고 내게 제 딸하고 음영 썼도 뭐 음영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려야지 하고 내게 그래 말하니 이번에 활동이 그냥 이제 유지하고 있다니까 예. 좀 우리는 둘이 같이 먹기는 열려야 배달받으셔. 그래서 나였습니다.
1: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도 드린데 그건 1년 4개월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0: 예.
1: 그런 걸 싸게 되면 또 좀 참지 하면서 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면비로 그냥 드리니까 예, 이런 게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우리 2830666번에다 예, 연결하게 되면 그 동청하초 발효균분 그 약을 더 드립니다. 예.
0: 예. 예,
1: 이런 계산이 게 맞습니다.
0: 예.
1: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맞죠.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다짜던 게 한 번도 지금 약순에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을 됐고 예. 서변을 자주 받은 게 서변을 자주 받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던 것은 예. 그리 오래 쓰지 않은 것도 인사일 없습니다.
1: 맞지요.
3: 예. 선생님 이 약이 진짜 좋은 약입니다. 옛날부터 항제들이 쓴 약이지만 예. 또 아예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고 또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이런 약이 이리 신기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맞지요.
3: 예, 이 약을 직접 예, 당사자도 써봐야 이렇게 진짜 좋은 약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맞지요.
3: 예, 딴 약이 사갔더냐 병이 다 하나하나요. 골드병이 다 하나 사진다 약 쓰모.
1: 맞습니다.
3: 예, 저는 예, 이틀 전에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제 사치 안쪽에서 왔다고 지웠다 예, 내 말았거나 내 18가지 싼 거 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달도 지금 들어갑니다.
1: 예, 언제 끝나

0: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을 한다고 되면 다그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2832-0666번에다가 하면 그 우대 활동 기초상에서 통증하초 발음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예, 네, 오늘 연락도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1: 예. 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나도 통통하초 발음 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어째 그런지 그냥 머리가 아프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래서 밤에 꿈이 많고 예, 그래서 잠을 못 잤어. 내 머리 아프지 잠이 아예 오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약을 먹으면서부터 예, 뭔가 지금 예, 잠을 잘 자고 예, 머리에 소리 나던 증상 머리 아프던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0: 맞죠.
3: 그래, 예, 그러고 이제 그만 가닥에 그래 날씨도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땀이 그렇게 해요. 학생이 나고 그러더라 말입니다. 그런 증상도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안 났던 예약을 해서 지금 그런 증상 없습니다.
0: 맞아요.
3: 심장이 나빠가고 나는 그래서 숨이 올라요. 지금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지고 앞도 가슴이 그냥 키우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드렸습니다. 그런 게 지금 심장도 도와줬습니다. 그런 증상 하나도 사라졌습니다.
0: 그렇죠.
3: 예, 위가 나빠가고 소화도 돼서 밥을 잘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고 맨날 집에서도 누워있을 꿈밖에 못했습니다. 어디로 활동 나가면 고사하고 지내 그랬던 게 이하고 먹으면 풋풋하니 밥을 잘 먹고 예,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지 않습니까?
0: 맞죠.
3: 예, 감히 이래서 아무 일도 없이 불편한 점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예, 그래서 기관지도 나쁘고 맨날 먹이고 신설이 나가지 그래서 기침이 많지. 약 많이 먹었습니다. 필리에서 정말 강고약도 많이 먹어보고 이약도 약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약을 먹는 것도 지금 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안 나지. 정말 예, 뼈 아파 그래도 뼈도 아프더니 나지. 눈도 그것도 부음에 잘 알고 눈도 잘 보이지. 이렇게 한 가지 약을 넣어서 여러 가지 병이 치료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맞지.
3: 이 약은 예도 뭐 사탕으로 뜯어내는 고온 기계에서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예, 발효시킨 약품이고 예, 다른 약보다도 뭐 30배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약은 직접 내가 써보니 예, 신기한 약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0: 맞지.
3: 옛날에 써먹다 몰랐지만 예, 그래 지금 예, 나는 우대 활동할 때마다 쌓일까 예, 좀 약은 있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또 미국을 갔다 온 게 여기서도 얼마나 다 불편하단다. 그래서 심장도 나쁘고 언제 아픈데 없어. 이쪽을 동조하자 바라정부에 도타니까 지금 이 활동이 좋을 때 아우가 좀 대화를 받겠단다. 그래 전화해달라 그랬는데.
0: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 연결하면 예, 우리가 우대 활동 기초상에서 동충하초 발효균을 더 줍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 싸기 좀 곤란했다 했던 이런 제품들을 그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많이 계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0: 시작점 찬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2: 나도 여러 가지 병력 많습니다. 위도 안 좋지. 위, 간에 거다 또 뭔가 뇌경색도 좀 한번 왔다 갔지. 가봐 관심병도 여러 가지 병력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도 시중에서 파는 약도 많으니까 나도 많이 싸먹었습니다. 이게 어느 거 먹으면 낫겠는가 네. 그래도 또 싸먹으면 또 안 낫고 안 낫고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어서 좀 방송 잘 들어보고 소리 먹자고 소리 지금 동청하서 지금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른 약에서 효과 못 본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3: 맞죠.
2: 아 위가 좋지 않아서 그냥 예, 진단은 뭐 위축성 위염이란 진단 받았는데 자꾸 짱한다 말 위가. 그래서 입장하면서 무슨 음식 먹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먹자면 조금 먹으면 먹어서 꼴도 올리차면서 내려다 해갑니다. 한 숟갈도 넘어갔던데 뭐.
3: 맞죠. 예.
2: 예. 그래서 그게 이거 먹은 후부터는 배 쑥어서 내가 용 시원하습니다. 위도. 그리고 간이 또 지방간이 있으면 자꾸 예. 그래 같이 되면서 또 아이 된다 말 소화도 해야 되고 매개 자꾸 없더라 말도 지방간이 있으면서. 예.
3: 맞죠.
2: 예. 굉장히 지방간도 예. 저번에 검사 받을까 뭐니까 지방간이 딱 벗어졌을 때다.
3: 맞습니다.
2: 많이 났다 미랬죠. 예. 네. 그리고 이 고가 뭐 이렇게 발 뭐가 발 관절 발 뭐가 요 발목이 관 요 손목이마다 아파서 예. 무릎 관절 앞에 어디 다니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호조도 떨리면서 어디 얼리 붓기기도 하고 이러던 게 지금 거의 고가까지 많이 나서집니다.
3: 맞습니다.
2: 뼈도 예. 아프지 않습니다.
3: 예.
2: 그리고 머리도 그냥 흉하고 예. 남의 정신이 그냥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 오빠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신이 난다, 이거 먹은 후부터는.
3: 맞지요.
2: 그래, 또, 더 좋은 건 신도 후도 떨리면서 자꾸 저녁에 자지 못했으면 자꾸 놀라 깨어나면서 꿈이 많고, 예. 꿈을 끼고 나면 또 무서운 꿈 끼고 나면 공포증이 생겨서 겁이 나고 영구 후두도 떨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처음에 너무 잦아서 저는 하루 저녁에 몇 번씩 일어나는지 뭐 한 일곱 번, 여덟 번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이 소변에 언성이 잘 되었습니다.
3: 맞습니다.
2: 예, 이렇게 이 약으로 여러 가지 약 먹어봐도 그것이 약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안수 활동이 채 끝이 아니나 해서 오늘 또 더 쌓였습니다. 계속 먹자고.
3: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댕기라면 예, 그 우대 활동 예. 기초상에서 동청하초 발효균분도 더 드리기 때문에 경제상에서도 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여름철 이런 제품이 면비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예.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 예. 283-0666번입니다.
3: 예, 맞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인삼이란 것을 좋다는 걸 압니다. 우리 죽음에 갔던 이런 분들을 우리 새로운 생명을 찾게 하는 이런 제품을 대우는데 우리 동충하초도 마찬가지로 인삼하고 함께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동청하초를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중한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서 예, 우리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하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었대가지고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이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포기한다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가 있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이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 분 지금까지 감기를 한 번지 한 번도 안 했던 분들 이 모두가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작은 차이가 때론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0과 1의 간극처럼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하나가 더해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지금의 망설임을 용기로 바꾸는 순간 미래는 이미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듯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곧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속보입니다. 올해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오늘 낮부터 15일 아침까지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부문에 따르면 이번 강우 집중 시간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15일 새벽 2시까지입니다. 특히 도너 안도, 왕청, 연길, 룡정 일부 지역에서 80에서 120mm, 최대 1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최대 40mm의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 강풍이 동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주는 이달 들어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이번 비까지 겹치면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경지 침수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고 안전을 위해 물이 고인 지역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부에서 발부한 당면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우리 주에 14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강우 과정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전 단계 강우 지역과 겹쳐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2차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 홍수 가뭄 방지 지휘부는 어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대피 주민의 귀환을 신중히 통제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이 확인된 후에만 질서 있게 귀환을 허용하고 귀환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재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파손된 시설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 등을 긴급 점검하고 정비해 제2차 호우가 오기 전에 위험 요소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기상예보에 주의 돌리고 특히 단기 호우 정보가 현장까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방수 책임을 다해 산사태와 도시 침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주민들은 옮겨야 할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옮긴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 대피를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기상 정보에 주의하고 위험 지역 접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 홍수 가뭄 방지 지휘부에서 내린 긴급 지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6시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4라운드 홈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소주 동호팀을 상대했습니다. 경기 시작 16분 만에 연변팀 골키퍼 구가호의 패스 미스가 실점으로 이어지며 전반전은 0-1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연변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왕자호를 빼고 고건형을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52분경 최태욱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슛으로 연결했고 골키퍼가 채낸 공을 포부스가 재빨리 밀어넣으며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연변팀은 계속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했습니다. 후반 84분경 김태현의 절묘한 스루패스를 받은 조반니가 오른발 슛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고 5분 뒤인 89분경 김태현의 패스를 포부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후반전에 3골을 폭발시키며 3-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를 뚫고 현장을 찾은 18,000여 명 축구팬들 앞에서 펼친 불꽃 튀는 반격 드라마였습니다. 이로써 연변팀은 홈장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오는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팀은 석가장 공부팀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2026 중국 연길 구이 미식 축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연길 1978 문화창의원에서 2026 중국 연길 구이 미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개막 이틀 만에 6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국 15개 성에서 온 80개 팀이 참가한 구이 대회가 펼쳐지고 동북식 숯불 구이부터 스촨식 매운맛 그리고 연길 현지 구이까지 다양한 맛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길시 상무국과 중국요리협회는 3개는 전략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식재료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중국요리협회 회장은 꽃이 하나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연길의 미식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진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록은 가장 큰 인쇄 사진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바로 위대한 사진이라고 불립니다. 2006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한 폐쇄된 해병대 비행기 창고가 특별한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이 창고는 원래 F-18 전투기를 세워뒀던 곳으로 길이만 40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사진가 6명이 모여서 거대한 판홀 카메라로 바꿔버리는데요. 판홀 카메라 다들 기억하시죠? 연필로 종이에 바늘 구멍을 뚫어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편 종이에 상이 맺히는 원리를 말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무려 창고 전체 크기로 확대한 겁니다. 작가들은 창고 문을 모두 막고 안을 완벽한 암실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햇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천을 가득 펼치고 그 위에 빛에 반응하는 감광 유제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진 한 장이 완성됩니다. 크기는 가로 34m, 세로 9.8m, 면적은 웬만한 아파트 한 층을 다 덮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는 비행장과 주변 풍경이 거꾸로 뒤집힌 모습으로 담겼습니다. 사진은 결국 빛의 그림자라는 것을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스케일로 증명해 보인 것인데요. 이 프로젝터의 의의는 단순히 크기 자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예술과 과학 그리고 협업의 힘이 모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록을 만나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전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일반적인 파노라마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바로 846기가픽셀 숫자로는 8460억 픽셀에 달하는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사실상 한 번에 찍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만 장이 넘는 개별 사진을 세심하게 이어붙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카메라의 작은 시야들을 하나하나 겹치고 노출을 보정하고 색을 맞추고 이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합친 것이죠. 그 과정에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록이 단순히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를 넘어 사진이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 도시 전체를 마치 지도로 펼쳐놓듯 담아낼 수 있고 확대하면 건물 창문 하나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관광, 도시 설계, 교육, 심지어는 과학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의 무대가 바다가 된 경우인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진행된 수중 모델 사진 촬영입니다. 2024년 말 카나다의 사진작가 스티븐 헤이닝과 모델 시아라 안토스키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무모할 만큼 도전적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 장소는 바다 밑 50m 가까운 심해, 오래전 침몰한 배가 가라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웃는 모델이 아니라 바닷속의 차가운 물,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곳, 산소통의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델은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사진가 또한 두꺼운 장비를 짊어지고 호흡을 조절하며 셔터를 눌러야 하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수심 49.8m라는 깊이에서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전 기록보다 10m 이상 깊어진 수치였습니다. 단순히 기록 갱신을 넘어서 사진이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물속에서의 사진은 색도 달라집니다. 빨강은 금세 사라지고 푸른 빛만 남죠. 그래서 조명도 따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잠수 전문가가 옆을 지켰고 촬영 시간은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진가와 모델은 함께 도전했고 결국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량적인 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 집중하는 대신 얼마나 많이 찍을 수 있느냐를 시험한 기록인데요. 바로 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헤드샷을 촬영한 사람입니다. 2024년 9월 나이지리아의 사진가 압둘라만 사이두가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는 단 한 시간 동안 무려 897장의 헤드샷을 찍었습니다. 1분당 15장 꼴이니 셔터가 거의 쉬지 않고 눌린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무 사진이나 찍었다고 기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굴이 분명하게 보여야 하고 초점이 맞아야 하며 빛도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품질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도전을 위해서 그는 조명을 미리 세팅해두고 모델들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들어와 빠르게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동선을 짰습니다. 마치 공장 라인처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죠.

네, 여섯 번째 기록은 조금 색다른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예술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과학 연구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록인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합성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2010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의학센터의 분자세포 생물학 연구팀은 현미경으로 얻은 수많은 세포 이미지를 합쳐 거대한 컴파운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세포 단위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맞추고 색상과 초점을 보정해 하나의 초고해상도 그림을 만든 것이죠.

이 과정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수천 장의 이미지가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고 그 파일 크기만 해도 일반 컴퓨터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슈퍼컴퓨터와 특수 소프트웨어가 동원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사진이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디지털 이미지가 과학의 눈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세계가 사진 기술을 통해서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것이죠. 과학과 예술, 데이터와 이미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특별한 기록입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사진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단 한 번의 선택과 단 한 걸음의 움직임은 끝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데요. 멈춰서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만은 앞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향한 용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백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찔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조항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사에서 계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리를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은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리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국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던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 해도 앞에를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주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간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낀 것은 아니지만 그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연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권,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주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0: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의족, 동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에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라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후장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소, 양, 돼지, 닭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손오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논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인,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새밑 주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빛 아래에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주왕청 주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면서 오강을 건너 천금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에서는 도망치려는 태도와 편안히 지내려는 마음가짐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반공격으로 먼저 적 일부를 소멸하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 북부에 소베트를 세운 다음 사천남부로 모두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했다. 임무는 급박했다. 설악과 광동, 광서 군대가 강대한 병력으로 뒤를 쫓고 있어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었다. 다들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잠시나마 쉬어가면서 설을 쐬기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었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 있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구조면서 쿡쿡 쑤셔놨다. 한동정의 团은 상강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团 정치비번 황소는 한동정과 잘 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팔은 오강에 있는 강계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 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몬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종과 황소는 저한테서 빼앗은 털옷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비탈에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리터분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종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4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의 두개탄에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1: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0: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끼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부었다.
1: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0: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1: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0: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1: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쯤 떨어진 곳에 난 건 오솔길 알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보이는군. 똑똑히 말해야 알지.
0: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토에서 1리쯤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1: 나루토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거짓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0: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1: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0: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1: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걷는단 말인가? 어?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 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라고 해놓았지.
0: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안개에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1: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종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유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노려왔습니다. 24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유의 손을 덥석 잡았다.
2: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1: 한동장이 물었다.
3: 그렇습니다.
1: 정유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었다.
3: 어제 강물에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2: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1: 한동장이 거무스레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3: 지금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의가 대답했다.
3: 어제 제가 홍군학교 공병학부에 들려보았습니다. 공병 교훈이 두꺼운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길래 찾아봤는데 책에는 초속 2m가 넘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재료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를 잡으려 해도 거미줄이 있어야 합니다.
1: 공병 연장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북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격려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2: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1: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3: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1: 김우래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2: 양이랑 어서와요. 연장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1: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3: 이번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기라고 합니다.
2: 진짜 이름이 뭐라고?
1: 한동정은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3: 미귀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어오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1: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급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2: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1: 양미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3: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1: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2: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대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엄청 많이 배웠더라고요.
2: 네.
1: 노래 많이 배웠어요. 네, 한 시간 가지고 복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4: 네. 맞아요.
1: 네, 노래를 또 우리 염수원 선생님은 사실 그 노래 배우실 때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셨죠.
2: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들리면 너무 못 가는 성격이라. 네.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한 곡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네. 잘 배우는 것이 있지. 목적이잖아요. 네. 자, 오늘따라 여러분 너무 멋지네요. 예쁘네요.
2: 점점 예뻐요. 네. 점점
1: 네. 점점 예뻐지죠. 염수원 선생님을 예전에 그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유가 거기에 있겠더라고요.
2: 네, 이유죠.
1: 노래를 그냥 하시니까.
2: 네, 이쁜 처녀들하고 같이 노래를 배웠으니까 제가 기 받는 거죠.
1: 아니, 우리 저 장영근 선생님도
2: 네, 많이 젊어졌어요.
1: 많이 젊어졌어요. 네. 느껴지시나요?
2: 예. 아, 예.
1: 장 선생님 노래도 굉장히 듣고 싶어집니다. 노래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3: 못해요.
1: 못해요? 진짜예요?
3: 예.
1: 아니, 목소리 들으시면
2: 잘할 것 같아요.
1: 딱 이렇게 벨칸토를 배우신 분 같아요. 예. 또 우리가 또 피아노를 잘 또 치는 데다가 노래까지 잘하시면은

0: 그 가수분들이 어떡할까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리영관 선생님 그랬잖아요. 야,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예. 거기다 노래까지 잘하면 더 큰일 나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나중에 선생님, 나중에 노래를 한 번 꼭 불러주세요. 네.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복습하지 못한 노래들이 있죠.
1: 네, 수두룩한데요.
0: 수두룩해요.
1: 네, 오늘 저희들 배운 노래를 요즘에 그렇죠. 한 곡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달리기만 하니까 그냥 네. 네, 한 곡씩 배우고는 다 또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 그래서 제가 네. 어떤 부분은 한 대모 다시 훑으며 가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오늘은 네. 감주 타령부터 가봅시다.
0: 감주 시원한 칼칼 감주로다.
1: 감주 일순데 준비 됐어요.

손님 다 알죠? 손님 다 하는데 앞에 제가 한마디씩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8분의 10이면 앞을 그 북편 우리 오면서 선생님 장고를 치시면 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북편 세 편이 있어요. 북편을 통 예? 이 장단 잘 되죠. 통 이게 그 강이라면 데 감주로 뚜다라라 뚜다레라라 쿵두루루루루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리 민족 음악의 장단이 어떤 사실 어떤 분들이 이게 훨씬 에헤야 에헤야 이 순간에 우리 장단이 뚫어지니까 계속 그 내 야 한 음을 빼지만은 장단이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다라리라 다야 이 장단은 야 하는 순간에서도 몸에서 타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하는 거 들으세요.

예. 이래야만이 장단을 타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한 번만 써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 컬컬, 엇박이 들어갔습니다. 컬컬, 아까만 강을 쳐들어간다. 컬컬, 둘 다 컬컬, 아니네, 힘 다 빠져. 컬컬한 감주가 입맛이 아프마 첫 때만 봐 감주로다 시원 컬컬 감주로다 머내기 돌겨 흑전에 이 감주 이때 거는 그냥 이야기하라 말은 예? 그냥 수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었죠? 잘할 수 있죠? 그 아프마 다시 한번 또 잔소리할 거예요. 감주로다 시원 컬컬 감주로다 모내기 돌겨 걱조 뒤에 가서는 슬렁 말을 슬렁 하면 된단 말입니다. 다 어디나 가서 땅땅땅땅 하지 말고 자 한번 다시 시작.

0: 나설 계속 어깨에다 몸에다 베기고 있어야 되나봐. 저 컬컬하니 들려줘. 그렇게 하면 컬컬한 저 누리 남아다. 그다음 흐름이 또 늘어지는 건 이거 세 이건
1: 인삼
0: 번내 버렸던가. 인삼주 불로주 그 맛이 내가 바로 던져라 말다. 그 맛이 우리 술이 아니라 말을. 예, 이거 서양 술이고. 이 맛이 좋다 삶아 콜콜한 감주가 우리 맛이 좋다 이렇게 한 가지라면 돼. 1, 2절 갑시다 저리.

어느 부위 하는지 이렇게 하셔야 시원컬컬 마시고 또 한 뺨이 마지막 코다가 반복했죠. 또 한 뺨이 넘어가자 또 한 뺨이 넘어가자 좋다 될 수 있죠. 저는 알만할까. 마지막 말고 제가 시원컬 또 한 배 시원컬컬 이제 끝까지 에헤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원컬컬 시작 시.

0: 좋다. 저가서 좋다 했는데 그냥 목 안에 소리 남아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됐겠죠? 됐다 말아요. 됐습니다.
1: 됐습니까?
2: 조금이 조금 나세요.
0: 그래서 키를 이제 어느 분이 하면 예, 다시
1: 본인이 키에 맞게 하시면 되죠.
0: 반 높여달라든가 그렇게 하세요. 풍년이 왔네. 고향벌에 어느 분?
3: 고향벌에
4: 쯤.
1: 네, 고향벌에 풍년이 왔네.
0: 네. 예. 덥죠.
1: 덥죠.
0: 고향벌에 풍년은 왔는데 덥습니다. 이따.
1: 해란벌에 풍년이도 풍년이 왔네도 있고.
0: 예. 고향벌에 풍년이 옳죠.
1: 예, 그렇죠. 고향벌에 풍년이 왔네요.
0: 예.
1: 하시는 거. 예. 예. 고향벌에 풍년이 왔네.
0: 해란강 맑은 물 고향벌 적셔서니. 8분 6단 가진다. 예.

0: 이 노래는
1: 없어.
0: 들으시에요? 말씀 들으세요.
1: 네.
0: 들으시는 분 들으세요.
1: 네.
0: 예. 푸시오 8분 6도 한 가지인데 앞으로 이 우리 어선생님 그 장고 칠 때 펑 빠라밤밤 빠라쿵 따따따쿵 앞으로 맞춰주세요. 해란강 맑은 물에 맥여 해란강 맑은 물 고향 벌석 지어주니 호흡백과 물어있는 풍 이런 감각을 해. 한번 가봅시다. 시작.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노래할까? 장단어 타자. 해란강 맑은 물 고향 벌석 지어 장단어 타라면 한다. 이 글쎄 뭐 선생님 장고를 치는 게 그저 치겠습니까? 붕 북편

0: 빠르잖아요. 너무 네, 빠르잖아요.
1: 천천히 하겠어요.
0: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 빠르죠.
1: 예, 이분 예. 지금 가사만하니까 재끼지 못. 원래 타악선에서 머릿속에 바바바 돌아야 된다는데 근데 이거 못다 나니까 안 됐다. 다시 한번. 해란강 맑은 물 고향 폴적 셔순 시작.

0: 잊어본 단어인가 이거?
1: 잊으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부르기 부른다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같이 하는데, 불러야죠.
0: 이거 부르겠다 선택한 선생님께서 지금 네. 장단을 지금 정서가 제일 약하다고 합니다. 네, 그랬어요. 어제 해랑강 맑은 소리 약해 이랬습니다. 그러지만 장단 타라만 합니다. 속을 해.

0: 이제 부부진이 어제 내 손이래 잠깐. 우리 이 장단을 말할까나 정말 성악 성악 방법이 이 장단에도 있단 말이야. 이 호흡을 해. 이 호흡 현금을 이 호흡을 두는 게 아니까. 해란 강말.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제 오늘 저 먼저 호흡에다가 예, 시. 다들 잘할 수 있죠? 얕습니까?
1: 낫습니다.
0: 그래, 쨍가다 쨍가다 이야기해야 되죠. 한우 높이죠. 해라, 해, 어서 걸었습니다. 시, 준비, 시, 자.
2: 해라, 이거.
0: 헝금에다가.

0: 어디를 가야 되는가? 무슨 말이지? 내 말을 제가
1: 연중 곧 부리다.
0: 에이야. 그다음 호흡 조라 말다. 그래야만이 그게 다시 예시다. 에이야. 고향 뿌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예.
1: 한 번만 다시.
0: 다 쿵다.

어디 잘 모를 데 있으면 물어보시오. 이래고 우리 지나간다. 이 노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어디 모를 때를 제가 지적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담이 모자랍니다. 내가 소리 조건은 어느 분이나 다 틀리니까 색깔 틀리지만은 내 소리가 약하게 해도 장담은 속에 장담이 되나 보면 해란강 맑은 물 고향벌석 여수니 오곡백화 무르익는 풍년이 왔네.

0: 네. 지나갑시다. 될까요? 정서가 지금 너무 그대로 겸는 해랑강 맑은 물 고향불 적셔서 해랑강 고향불 맑은 물 적셔서 오곡 백화 물결 치는데 배파도 물결 치네 배파도 물결 치네 배파도 물결 이런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뭐니까 우리 같이 하는 노래 활락의 명절을 했죠.
1: 꽃물길
0: 아니 합니다. 활락의 명절을 했죠.
1: 원래
0: 아, 아니 저번에 했죠.
2: 예.
0: 뭐 어디 예. 이건 지나갑시다.
2: 예. 고향 가자.
0: 고향 가자.
2: 고향 가자도 있고. 고향 가자는 안 했죠.
1: 아, 이번에 아예 했어요. 이번에 없어.
0: 즐기면 살아보셔는 이번에 없죠.
1: 우리는 이제
2: 있죠.
0: 있죠. 이거 했으니까 가서 즐기면 살아보셔로.
3: 그게 이번에 하죠.
0: 그다음에 우리 인생 1년을 했고요.
2: 우리네 인생.
0: 저번에 했습니다.
1: 안 했어요.
0: 무슨 시야
1: 아침에
0: 된?
1: 해. 아침에.
2: 즐기며 살아야는 했습니다.
0: 우리 저번에 세곡인지 했지 않았을까?
1: 네 개 했습니다. 우리 인생
0: 1년을 했다. 그럼 오늘 빨리 말해. 시간이 또 모자라면.
2: 우리네 인생.
0: 네. 우리네 인생 합시다. 성사 또 8분인데
2: 아침에
0: 아니 우리 인생 일일이 처음
2: 아니 우리 인생 일일이 아니고 우리 그냥 인생. 우리의 인생
0: 아 우리의 인생이
2: 저도 지금 가사는 없어요.
0: 가
2: 네. 우리 인생.

0: 꽉 기억하더라.
1: 없어요.
2: 우리네 인생이 아니, 없으면
1: 저 어느 분 저 악보를 주세요. 네.
2: 우리네 인생 아침에 해속고 저녁에 아니 가르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3: 말 안 줬잖아요.
2: 네.
3: 말 줬어요.
2: 어 선생님 드렸죠. 아 아니죠. 아, 그때는 선생님 안 하실 때거든요.
1: 예, 요 무슨 돌아 무슨 돌 하면 되는가 보셨어요, 네?
3: 지금 F 조니까.
1: 네, F 조니까 어떻게 하면?
4: 나도 없어. 저기서
1: 아침에 높은 내 하는 조라만다 그게. 그러니까 여성 여섯 학생분들은 제일 높은 음이지, 그러니까 E 거죠, 올라가면 E 거지 아니면 D 거지 올라가면 됩니다.
2: D는 D쪼면
3: D쪼? D쪼로 D쪼로 D쪼로
2: C나 C가
1: 아침에 해서 혹고 되겠습니까? 아침에
2: 네 근데 이번에 좀 더
1: 아 맞지 왜? 자 한마디씩 갑시다 한지 오래가지고 예 아픈 이야기죠 끝나 웃으면 웃으면서 그래 시작

여기 엇박자 맞지 키면 된다. 그냥 얘기 아침에 해소 없고 저녁에 달뜨 앞에 거 부어 있잖아. 그만 아침에

0: 네.
1: 이걸?
0: 아니 지금 박자가 지금 잘 마음이 없는데.
2: 반박자. 네.
1: 반박자 한 박자 쉬는 부분을 네. 굉장히 반박자. 다시죠.
0: 두 번째 줄 하루에 또 하 하루에 또 하 아니 그 아프마 하루에 또 하루가 바뀌어 가더라. 다시 시작.

0: 네.
1: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니 선율 마음대로 뒷 네. 부분은
0: 알았어요.
1: 예. 네. 이제 모르겠으면 다시 네. 시간이 되면 저를 찾아 네, 물어보시. 현호를 네, 네. 지고 있으면 몇 분인가 시간이?
2: 좀 있어요.
1: 예? 네?
2: 조금 있어요.
1: 조금 있으면 어느 날 할까요?
3: 건물결 해야지.
1: 건물결인데 건물결 따야고 지금 무슨 최고인지 아셨습니다.
2: 지금 고향 가자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라니도 안 하고.
1: 건물결아.
2: 고향 가자도 안 하고. 변 부분은 아직도 세곡 있죠.
3: 그래서 제 건물결 있어요, 장선재.
1: 예. 건물결 합시다. 건물결 예, 예. 바람으로.
2: 건물결 한 번만 하면 되겠죠.
1: 예.
2: 그날은 꽤 오래 했죠.
1: 예, 이 노래를 많이 했는데.
2: 예.
1: 자, 갑시다. 시작.

0: 간단하지? 될 수 있지요? 그럼 어느 노래 또
1: 이게 무슨 점까?
2: F 점.
1: F.
0: 이 점 되지? 된가 양수가 제가 다 말을.
2: 원래 해도 긴데.
0: 된가? 야 한 번만 다시. 자 시 건물결에 시 자 건물결에 무 이게 간단한 노래를. 그래 소화. 장남아 타시오. 장 목소리 들으시오.

0: 없지, 시간이 없죠. 네,
1: 시간이 없어요. 아유, 아, 두 곡은
0: 어느 곡과 어느 곡 못해요.
1: 자세히 하세요. 고향가자, 아, 우리는 가자. 하나라네.
0: 그 다음에
1: 우리는 하나라네.
0: 우리 하나라네도 아직 배워야 돼.
1: 아 이제는 가자. 아니 여태까지 배운 노래 중에서 두 곡은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0: 합창 어느 게인가?
2: 할라기.
3: 할라기.
0: 할라기 문제 전문하네. 삐리리리 잘못 하겠습니까?
1: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0: 수고했습니다.
1: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예 네, 오늘도 국가 일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전수원 가수로부터.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단이었습니다.

은청시마는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은청심화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현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음 청심환에 지금 도대체

0: 오셨습니다.
1: 아, 예.
0: 네, 이래서 두개자동 쓸까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1: 두개자동 썼으면 잘 썼습니다. 그렇게 네. 견제해야 됩니다. 예. 네.
0: 항상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에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1: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0: 예. 네.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드네 이발 쓰겠고 그리고 예, 기침이 좀 겸 자꾸만 많은 기침이
1: 예예
0: 예.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어쩐 데니 가슴이 아까 숨을 보면 답답하면 어쩐 데니 숨이 숨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제들도 이런 가끔씩 나고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가 통하지 않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해서 저는 두 달, 일까나 두 개 정도 지금 썼는데,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나가서 어디나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숨 잘 거 모르고, 그리고 이발 쓰겠고, 예, 마루 가든 기침이 안 나던 거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서죠. 이 제품이. 예.
0: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정서도 이렇고, 마구, 이,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1: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쉽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0: 예, 항상 심장이 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가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
1: 그렇죠.
0: 잘 잡니다.
1: 예.
0: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안 줘도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1: 그렇게 하셔. 예. 예.
0: 앞달, 저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점심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쇼지 울려도 놀라고 예, 라디오 소리 나도 놀라고 네.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사기 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은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모자이까나 어디 가겠어?
1: 집은
3: 그래도
1: 예,
3: 예. 그래도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서도 이거 제각이 한가울 더 죽겠다.
1: 예, 그렇죠.
3: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 하나 소실된다. 우선 먼저 예,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예, 그게 낮아지고 예. 그리고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리고 가슴에서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없어진다.
1: 그렇죠.
3: 기침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아,
3: 밤잠 그럼...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잤는데 모른다. 그랬던 게 예, 아이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 야 아, 정말 약했습니다. 그러던 게 군까지 불어나까 아예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좋은 정신만 써서 아까 배달 받아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예, 좋은 정신만에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이 내게 맞겠다 하고 시작했었는데 어선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저녁이 되면 아이 숨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4: 예.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
1: 예.
4: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예.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4: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가게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 간판을 내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드리는데 이 정도 계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계다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면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20, 30차, 1분에 이렇게 다며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부서지고 이 정도게 다며 병원에 가게 다며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열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의 뇌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던 게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면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울링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주사를 하지 않은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깡 말깡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0: 곰팡이 공룡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곰팡이 공룡의 자아가 심장병은 심장병이 곰팡이 공룡의 자아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실에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자기 절로도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죠.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 호들갑 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해면을 들인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서 7, 80차 사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 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주먹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심방의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2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근육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재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4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혹은 보다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을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2: 연변 뉴스.
3: 연변 뉴스.
4: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설을 인솔로 변강안전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4: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가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1로

0: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의 탈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촌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 안정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성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지리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 경민 련동의 변경 지리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련합 건설, 인재 련합 육성, 활동 련합 개최, 변방 련합 수호, 책임 련합 부담의 다섯 가지 련합 사업 기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련합 경계 순라, 위험 우한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행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동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부대와 연동해 공동 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질의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민족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1: 설리가 당해.
0: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타파하고 변경 플러스 홍색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촌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 경제, 향촌 관광, 특색 관광 등 부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초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 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성한 인기 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부민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재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종 당근설로 발전을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초민들이 발전 성과를

0: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속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단길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치리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집에서는 시종 기층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 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방비 공동치리, 민족단결, 문화관광융합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제일촌이 흥변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태,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령군을 묻는 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태,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발일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대우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0: 연길 소외탄 불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거리가 그늘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불하통화 생태 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부르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부르하트 특색거리는 부라통화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부르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부르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브라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로 친수 공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다섯 개 주제 무대에서는 특색 공연이 펼쳐지고 류행 가요, 마술, 춤 공연, 현장 쇼 등 다양한 종목이 순환 공연되면서 야간 문화 오락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구역도 마련하고 강변 산책길, 경관 조명, 편의봉사시설도 완비해 일괄식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의 야간 생활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최관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바람을 쐬고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불하통 성관을 거닐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학습과 업무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연길의 문화 관광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전성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 인정과 민속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0: 공항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브루하트 특색 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하트 특색 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브루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길에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서계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서는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태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룡촌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의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룡촌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적 민속 자원이 립각해 당 건설을 인솔로 문화 관광 산업 발전, 민생 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당 건설로 촌을 강하게 하고 문화 관광으로 촌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 진흥의 길을 걸어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 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개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0: 통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

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정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이 해주고 기와 혀를 보충해주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 경화라든가 이 관상동맥이 70% 혹은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이런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주고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주치공론이 딱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이 중풍치료를 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이런 병들은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이런 병입니다. 예. 예, 중한 병이죠. 예. 이 심장병이라면 일단 걸렸다 하면 잘 떨어집니다. 예. 이런 병이 예, 사람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병들이죠. 예. 뇌출혈이나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병이 중해지지 않게 바짝 치료를 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 사계절 가운데서 여름이 화에 속합니다. 예. 불에 속한다 이 말이죠. 예. 여름철은 매우 덥습니다. 예. 불인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 환자분들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여름에 와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여름에 예, 심장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게 여름이가 제일 이 다발 계절입니다. 예. 이 심장병이 재발하는 다발 계절이죠. 예. 예, 우리는 심장병 중에서 관심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예. 예, 관심병이 제일 심한 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 심교통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예,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증상을 심교통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교통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놨습니다. 예, 이 심교통이랑 통이란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그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너무 격동됐다거나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아픕니다. 예.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단중시라는 게 있는데 인맥이 있는 경락입니다. 예. 혈점이죠. 예. 여기가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예. 이 혈점이 아파서 자꾸 그곳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 안쪽이 내 쪽이 아프다 하죠. 예.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혈압 때문에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1: 예.
2: 혈압이 높아서 한 20여 년 됐습니다. 고혈압을 놓고 고생한 지.
1: 예.
2: 그래, 고생하다가 이 방송 듣고 서장약이라니까

0: 마음이 동해가지고 썼는데 그 선생님 강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0: 예, 몇 달 먹으니까 혈압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불편했는데 그게 혈압이 안정되면서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그 치료 방법대로 하면서 감량하고 치료 방법대로 하면 또 한 가지 또 다시 알려준 방법대로 했는데 야들다불 반이 되니까 혈압이 다 안정되고서 지금 심리방만 먹습니다. 먹기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혈압 때문에는 이제는 근심껏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1: 혈압이 이야기, 아주 조절이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안이 흔들기고, 아프고, 예, 그, 정시야에 났단 말입니다. 허리 터분하고, 예, 눈을 뜨기도 바쁘고, 예,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도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휙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 머리 안이 말쑥에 지금 안개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 아침에 예.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1: 그렇죠.
0: 소리 나고 저기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지고 저기 휙 돌아가는 것도 다 괜찮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예.
0: 예. 머리 문제 해결했단 말입니다. 혈압하고 예.
1: 예.
0: 그리고 위가 좋잖아가지고 예. 그냥 식은 물이 올라오고 쓰리고 예. 아픔다. 그 배가 붓기고 예. 방어하면서 영 불편했단 말입니다. 밥도 발을 못 먹고 예, 소화 이래가지고 항상 그득하고 식욕이 없고 예. 그랬는데 위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밥만 딛고 소화도 잘 되고 위 쓰리고 식은물이 올라오고 아프고 이런 예,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머니 그 할 때 좋을 때 배달받아 왔는데
1: 예.
0: 예, 우리 친구 친구가 이제까지 그 뇌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세 번이나 왔답니다. 출혈도 하고 녹공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 아. 예, 그래서 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나와 있는데 반신 못 써가지고 장투로 누워서 있었단 말입니다. 말도 예. 못하고 예, 입이 비틀어져가지고 침을 한자로 줄줄 흘리고 그랬는데 이거 몇 달 쓰고 나니까 예, 지금은 예, 이 머리 말하는 거는 괜찮고 예, 이좀 괜찮답니다.
1: 예.
0: 입 비틀어온 것도 돌아오고 예, 그 저기 팔다리 맥이 있어가지고 예, 지폐를 짓고 화장실 댕길 수 있답니다.
1: 어, 이제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게 한꺼번에 예, 예. 가서 완전히 그렇게 중한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그렇게 팍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알긴다.
0: 예예 예. 그래서 예.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약 몇 달 먹은데 이렇게 효과 좋다면서 또 배달받겠다더라 말입니다.
1: 예, 전문 이 뇌중풍 예. 후유증 그다음에 예. 예, 뇌중풍이라는 게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이잼까 이분이 뇌출혈도 예. 오고 뇌경색도 왔잼까
0: 예.
1: 그 치료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 뇌경색이 온 분들 뇌출혈이 온 분들은 또 꼭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원래
0: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2417979 예.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아, 예.
3: 2년 자후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야덥달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댑니까?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잘 됩니다.
3: 당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 고생.

0: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약이 너무 효과 좋으니까.
0: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아하, 예.
0: 선생님이 좋은 약 소개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아,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전약 신뇌방을 오늘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신장병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또 뇌경색까지 두 번 와놓거나 이거 쓰기 전에는 열링이 쓸려서 1년에 몇 번 쓰고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왜 기병이 발작할 때는 어지럼증이 쓰게 나오고 또 심장이 통쇄나고 또 뒷단속은 어찌 그리 아픈지 그리고 숨이 차면서 지금 다 빨리 흘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몰래 알겠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을 쓰나 한 다음부터는 지금 입원을 모르서 입원해야 하고 삽니다.
1: 예.
3: 입원해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지금 예. 그래서 영근
1: 그럼 옷에 모두 쓰는 게 힘다 또.
3: 글쎄만 예. 그리고 나면 또 고혈압 환자 되니까 이 혈압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1: 예.
3: 야, 혈압약을 먹으니까 너 뒷골이 아프지 어지든 증이 나지 뒷골이 세게 아프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30년 먹다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제방을 모은다면 예, 선생님이 치료를 적극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 혈압약을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감량하면서 예. 먹으라 하더란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또 알게 해주더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3: 방법대로 예. 본게요. 신기합니다. 그 방법대로 본게 정말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1: 아, 좋죠.
3: 잘 되는데. 예. 혈압약 때문에, 혈압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1: 그게 류이스 레오파를 그렇게 가지고 치료하는 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됨. 예.
3: 글쎄요, 이 학원에, 수치를 보고 설명서 보고, 해바지 높은 서장이 설상권이 잘한 약상했어지. 그 중에서 홍경선은 또 서상이 밑에 되는 그런 데서 잘한 약세더구만, 예.
1: 맞습니다. 예.
3: 홍경선이.
1: 예, 그렇죠.
3: 그러지. 그리고 또, 무슨 약.
1: 연황금으로 된 또 그 약재가
3: 연황금으로 그 약을 그거 갖고 있으면 연황금으로 된 그런 약재잖아 그래 이거 먹을까나 했으면 그건 또 연황금으로 된 약재가 한 가지인데 아니라 네 가지나 들어놓는 거네
1: 맞습니다
3: 혈액이 강렬하고서 이 효과가 빠른다 그래서 나는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이번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 이 공부에 그 우리 둘이 이 약만 먹으면 건강 찾다
1: 그래도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나는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약을 소개했어요
1: 예.
3: 그리고 내가 예 내가 소개해서 우리 신서 우리 동료들이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접신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1: 하 예
3: 예 실은 나는 고모에서 계속 와서 나도 먹고 여러 저 이런 신뇌생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선전하다 그런다. 네.
1: 예, 좋죠. 예, 이 선전해도 욕 안 먹는 약이 이야기입니다.
3: 욕 안 먹이죠. 예. 칭찬받습니다.
1: 그렇죠.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죄송합니까?
1: 맞습니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예, 오늘 예, 이 선생님이 강의하실 신뇌방에 이 중풍 환자가 예,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심하게 좀 맞고 예, 병원에 세 번 입원해도 낫지 않고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 서장약이 어쨌든 한 번도 써못 봤을까 써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의하자마자.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들어본 게 한 2, 3일 들어봤는데 이건 서장고원이 높은 것을 지대인 그런 연황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가 들어갔다지 홍경천 5,300m 이상이 또 그 약재라지 약들은 어쨌든 이게 연황금으로 된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 이런 약을 쓰지 않고 어떤 약 쓰겠는가 이런 감성이 때까지 듣습니다.
1: 그렇지.
4: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심리관 지병은 아 이건 목숨 뺏어가는 게인데 아,
1: 맞습니다.
4: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4: 예. 예 그러니까 이 자이 어쨌든 요약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그 뭔가 거기 찾아가서 또 주치공인들 보니까 나의 중풍을 치료한다, 그 심장병을 치료한 동맥경화를 치료 요런 게 딱 적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예, 다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약은 그렇게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농조치 이게 그 서장이 사는 공농조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는

0: 공농 주치에 대해 어떻게 말한다. 이게 딱딱 적혀 있습니다. 서상약이니까 네. 서상이사 거 먼저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또 이게 중약이니까 중리이사의 예, 그것도 예, 공농주치에 대해 어떻게 말한다. 그리고 이 약과에 보면은 장약 집단이라고 딱 쓰여 있고, 그리고 예, 중얼로 약 이름이 있고, 또 그 아래에 바로 그 아래에 또 서상약으로 그 이름이 뭐라는 게 서상글로 된 게 있습니다. 이 약은 이런 예, 이야기.
1: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뭔가 고여중도 Z20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치료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저 제가 이 방송을 빌어 한마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약이 저기 그 치료약이 아니고 그 보건품인가 물어봅니다. 예. 절대 이 약은 보건품이 아닙니다. 예. 이 약은 딱 치료약으로 나온 겁니다. 고여준즈 Z20을 달고 나온 약입니다. 예. Z라는 게 중약이란 말입니다. 고여준즈라는 게 치료약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20이라는 거는 국가 그 여전주에서 피했다. 이 뜻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층 더 높여서 이거 비전한 게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19, 20이 그렇습니다.
1: 예,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어느 성에서 비준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게 있고, 한층 더 높은 기단에서 그러니까 약이 더 중요하고 좋다는 것을 해야지, 그 말입니다. 예, 그, 예. 그래서 약 쓰시다가니, 야, 약은 어쨌든 예, 정말 사람 목숨 구한다든지, 정말 써볼까나 목숨 구했습니다. 제품이 어지 않고 혈압 높은 게, 아, 그 다음에 타타사 쓰면 10달 쓰면, 그래가 그 다음에, 아이 완전히 와는 것은 뭔가 그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겠습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1: 네.
0: 그 내 알려주는 또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잼까?
1: 네, 그래. 그 방법과 아, 예. 같이 하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예. 어둠이 길에 보니까, 야, 내 어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가서 혈압이 오르지 않고, 제풀이 오지 않고, 예. 변비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콩팥이 허투루 지라 하니까 나의 아이 그냥 그 고가대 때우시면 그거 생각적인 또 병이 나서서 쓴다.
0: 어떤 분들은 그게 네. 관절이라함이 제일 빨리 좋아진다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1: 그래 네 가지 또 그다음에 한금으로 된 게 또 그렇게 또 써 있고요. 아이 그다음에 보니까 이 약을 놓고 보면 15년 동안 그 여기 그 군의 전문가들이 다 이게 연구를 하니까 대단히 용서타 말입니다.
0: 권위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15년 동안
1: 어떤 약 쓰겠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약을 썼으니까 제풀하지 않고 혈압 올라가지 않고 이 여름엔 또 심장이고 이게 쓰기 전에 심장이 계속 헛떡거리면서 숨이 차오고 이런 것들이 그건 그것도 없어진지도
0: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1: 예, 제일 좋은 심장병이 예.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 말에 심리관 지병에는 이런 안에 연맹에서 으뜸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 다 이야기 쓰고
0: 이야기 5년 3개월 지금 되게 강의 드리고 있는 것도 나쁘면 예. 원래 이만큼 강의 드리지 못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전문의 우리 학방 때 많이 쌌는데 또 그다음 앞으로의 계속 이제 지금 이야기 지금 우리 사서 쓰면서 산다.
0: 그렇게 하시죠.
1: 어쨌든 이야기 쓰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 쓰겠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장약 심내방 쓰는 한단다.
0: 예.
3: 저는 이거 쓰기 전에는 이렇게 노시산이 두 번 오고 그다음에 심장도 두대라는 사람이고 많고 많은 약을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뭐 잘한다는 의사도 찾아가 배워받고 아예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한정말 잘 조선말 잘 약은 다 써봤지만 그래서 얼마쯤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얻어놓은 지내 그래서 애난 뒤끝에 반대하는 것도 딱 서장약이랄까 옛날부터 서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써먹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토날에 강의를 하는 거 들으니까 나 딱 공농조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게 고산지대 앙이란 지구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오고 학과들 15년 연구 5년 다니고 15년 연구를 하고 공농조치 딱 이렇게 중풍후유증 치료된다고 씌워져 있다 하고 그다음에
0: 맞습니다. 딱 씌워져 있습니다.
3: 네. 관상동맥경화에 네. 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에 협심증이요 그다음에는 기혈부족 치료한다가 딱 나도 예. 대상에서 요약을 딱 만들어서 나온 것 같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를 하고 그동안 선생님 강의 끝이 나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배달받아 쓰기 시작했는데 아, 네, 그렇게 거기서 발을 질질 꺾고 거기서 반신이 거기서 굽히지 못해서 여기

0: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던 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예. 눈이 싹 덮이고 어느 상에 얼굴 마비 거지 와가지고 약이나 물 먹다 말에 태그 떨고 때로는 밥이나 먹다 뭐 자기 버릇 씻고 해를 씻고 해가지고는 피를 막 토하고 이래 때 욕만 했대는데 이 약 쓰면 지금 모든 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 이렇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1: 자기 배에 치료되면 제일 좋다 합니다, 원래.
0: 맞습니다. 그런 네. 정말 지금까지 나온 동안에서 이 약 내놓고는 그 다른 약은 비할 데 없이 이 약은 그렇게 효과도 없고 빠르단 말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아니, 다른 약이 없는 이유는 한 검이 한 가지다, 이거 네 가지 들어가지. 홍경초는 그게 5,400m 이상에서 자란다, 그 뭐.
1: 그렇죠. 예.
0: 요런 진지한 약들 20여 가지가, 아이, 그런 고여 준수, 19, 20은 그런 뭡니까? 고여 준수를 했대, 그 뭡니까?
1: 아닙니다. 19, 20이라는 게 국가 여전주에서 피한 게라 말입니다. 중앙에서 예. 피한 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이 이거는. 그리고 나라 이게 보물급 약이, 아이, 얼마나 약이 뭐, 이거. 그런 뭘까 보물급 약이 되니까
1: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0: 예예. 예. 그리고 이거는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요
1: 통하게 하고
0: 통하게 하지. 예. 아이 그 다음에는 뭘까 또 제일 세계상에서 제일
1: 그런 선진적인
0: 활성 효소요 신경재생제요 수복제요 요러니까 우리 아이 중풍 한다도 이게 다 그런 신경이 전달 안 돼가지고 이게 다
1: 그렇지.
0: 아이 많이 상태 있죠 그 뭘까. 그런 게 요약 쓰니까 요렇게 신호시 갈 때면 요게 딱 소리 나게도 막 치료되고 저는 기울 부족이 돼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혈압도 낮고 그다음에는 거소 비뇨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신장도 쓰야하다는 게 검사 수치에 도달하면 비뇨도 심하고 신체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도달 못해서 쓰지도 못하고 했는데 좋다는 신장약을 많이 썼지만은 그것도 거기서 거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 집식구들은 자다 잘못된다고 계속 걱정했는데 이 여름이 돌아오면
1: 얼마나 바쁘다고 그럽니까 신장병 환자들이.
0: 네, 핵이 딱 떨어지지 어지러워 이러 못 나지. 그리고 그래서 잠도 못 자서 이 칸도 칸다라 댕기는 게 지금은 이 약순에 잠도 잘 자고 정말 맥이 없는 줄은 모르고 머리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지. 야 약은 정말 써보면서 이렇게 딱 소리 나게 정말 중풍 후유증하고 이 신장병이 좋은 약은 오직 요약 한 가지밖에 없는데
1: 자기 배에
0: 저는 그래서 이 약이 좋으니까 나 내가 또 이렇게 좋아지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니, 다른 사람은 어째 다 뭐 한독들도 그랬다 다른 사람은 야 풍 맞으면 산지되고 많은데 너는 어째 니 혼자는 그래도 이렇게 정상 사람이나 다름없이 다니는가 그래서 아 팀호라면서
1: 약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걸려야
0: 야 요렇게 예. 똑바른 약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1: 그렇죠.
0: 이 약은
1: 예 약이는 훌륭한 약입니다.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예예 예, 예, 말씀하시오. 어제 뚝뚝 끊어집니다.
2: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아, 우리 지금, 아, 심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심교통이 있는 분들, 아, 반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심장병이 있으면은 심장이 아파야 되겠는데, 예, 왕처 같은 그, 뺏기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무명지거나, 왼쪽 팔, 내쪽이 아픕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심지어 뒷잔등이 와서 흉부하고 흉골이 맞먹는, 아, 이런 부위 쪽에,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잇몸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또 턱이 아프고 아, 이런 반사통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아픈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악박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악박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 뭘 꽉 눌러놓는 것처럼 아, 그렇게 답답하고 어디에 바위돌이 찌운 것 같은 감도 든다. 예,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이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성다양합니다. 예, 예 심교통 증상이 나타날 때 보통 1분 혹은 아, 길어봤자 5분을 초과 안 합니다. 예, 이래서 아, 몇 초 동안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 에, 그 해 밑에다 쇠상가 이유나 구시망 같은 걸 물고 아, 비스듬히 그 앉아 있는다거나 혹은 아, 누워 있는 있거나 이러면 증상이 바로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 쇼상가유를 해 밑에 넣고 한참 있어도 가슴이 뭘로 꽉 지들고 놓는 것처럼 아프다. 아, 시간이 5분이 넘어가고 10분도 넘어간다. 아, 또 반시가 해야 된다. 이러면은 심근경색을 고려해 봐야 된다. 심근경색은 잘

0: 못하면 신유엔싱 추수까지 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교통이랑 증상이랑 심근경색이 발작할 때 이 두 가지 증상을 꼭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예. 예,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는 분들 참지 말아야 되죠. 예. 우리 몸에 어떤 병은 좀 늦춰 치료해도 될 때도 있지만 참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예. 이런 그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이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을 치료하시려는 분들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뇌경색을 치료해주는 이런 그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놨습니다. 예. 뇌경색이라는 거기에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뭐 창시식 노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그게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예. 환자분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다섯 꽃, 뭐 여섯 꽃, 뭐 일곱 꽃, 여덟 꽃 이렇게 막힌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상강 중이 진찰부에 찾아와서 이렇게 그 본인이 병원에서 CT한 이런 정황을 보이면서 몇 곳이 막혔다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정말 여러 군데 이 막힌 분들이 많습니다. 예.
1: 네.
0: 이 뇌혈관이 여러 군데 막혀가지고 이런 분들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또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파핵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뭐든지 그 시기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음식에도 자생하는 환경에 맞는 출하 시점이 존재하고 그 시점에 맞는 음식이 제철 음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보내는 영양과 맛이 뛰어나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요즘 제철을 맞아서 한창 맛있고 달달한 수박처럼 여러분도 아주 달달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 왕청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지방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으며 도나, 안도, 왕청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방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고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몸? 다크서클 아니면 애교쟁이 몸짓인가요? 참대곰이 우리나라 국보로 된 데는 그 희귀성 때문이죠. 현재 환경과 다양한 원인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없는 우리

나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대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동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참대곰은 우리나라의 대표 동물이만큼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하면 제일 많은 화제가 되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참대곰은 대부분 사천성, 감숙성, 섬서성 등 몇 개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는 2700m에서 3900m에 위치한 대나무가 무성한 산지에서 서식하나 겨울에는 동면은 취하지 않고 해발고 800m 정도의 저지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 참대곰은 일반적으로 한 마리에서 두 마리의 새끼를 출산하지만 드물게 세 마리를 낳기도 합니다. 새끼들 중 허약해 보이는 개체들은 버려두고 건강해 보이는 한 마리만을 기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이 참대곰이 임신 가능한 배란일이 1년 중에서 서너 날 정도밖에 되지 않고 참대곰 자체가 번식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관리하여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더라도 그 어린 참대곰을 살리고 키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 위기에 빠져 있지만 지금은 야생 참대곰이 1,900여 마리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화남 호랑입니다. 자, 한우말로는 화난 후가 되겠습니다. 아모이 호랑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화남 호랑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화남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야생개체는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된 것이 하도 오래전이라 사실상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자연환경 자체가 파괴되거나 달라지는 것도 물론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무분별한 사냥과 밀렵도 큰 문제입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해로운 짐승으로 규정함에 따라 수천 마리가 사살되어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동물원 협회에서 화남 호랑이 번식에 성공하여 현재 100마리 정도로 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화남 호랑이는 몸 길이가 2m25cm에서 2m65cm에 달하며 몸무게는 200근에서 350근까지 달하며 호랑이 종 가운데 몸집이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몸통은 길고 근육질이며 다리는 짧고 머리가 크고 우턱의 송곳니가 매우 발달해 있으며 다섯 개의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큰 몸집에 비해서 점프력이 좋으며 등쪽은 노란 빛을 띤 갈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아무르 호랑이나 인도 호랑이보다 무늬폭이 좁고 성글하다고 합니다. 야행성이어서 보통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활동하면서 하루에 20km 이상을 이동하고 먹이로는 멧돼지, 사슴, 고라니, 시라소니, 파충류 등을 잡아먹습니다. 교미 기간은 12월에서 1월이며 임신 기간은 약 103일이고 한 번에 한 마리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세 번째 동물은 금빛 원숭이 되겠습니다. 한우말로는 찐스호우 되겠는데요. 파란 얼굴과 붉은 털이 매력적인 금빛 원숭이는 긴 꼬리 원숭이과의 포유류입니다. 몸 길이는 55cm에서 75cm에 달하며 몸무게는 30근에서 60근까지 달합니다. 손오공의 모델이 된 원숭이로 우리나라의 3대 진귀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어깨와 가슴, 배 부위가 황금색을 띠며 등은 적갈색입니다. 작은 들창코가 특징이며 어깨의 갈기와 같은 긴 털이 있습니다. 콧구멍이 우러향한 이런 들창코는 금빛 원숭이들이 산소가 희박한 고온에서 호흡에 지장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해발고 3,000m의 낙엽 활엽 수림이나 침엽 수림에 서식하는데 주로 죽순, 땅콩, 나무 껍질, 과일, 나뭇잎, 곤충, 새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수컷 한 마리 암수 여러 마리와

새끼를 포함하여 20마리에서 30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이동할 때 집단을 이루는데 여름에는 100마리에서 300마리가 겨울에는 70에서 80마리씩 함께 이동한다고 하네요. 번식기의 수컷은 등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변합니다. 임신 기간은 7달이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네요. 금빛 원숭이는 우리나라의 사천성, 섬서성, 감숙성과 호북성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약재용과 모피용으로 계속 밀렵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가 줄어들어 20년 전에는 개체수가 만 마리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도 예전과는 달리 꾸준한 보호로 현재는 2만여 마리가 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빛 원숭이처럼 다른 동물들도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몸에 관한 잡학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발바닥이 되겠습니다. 발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발바닥은 핑크색이 돕니다. 이는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까지 원활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발바닥이 노란색일 경우 이상 신호에 해당됩니다. 발바닥이 노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발바닥이 노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달이 되겠습니다. 네, 황달에 걸렸을 때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황달은 몸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한우말로는 딴홍수가 되겠습니다.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포함돼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빌리루빈은 몸이 오래된 적혈구를 분해할 때 형성되는 자연적이고 노란 물질로 일반적으로 간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이동한 다음 폐기물로 제거됩니다. 신체가 빌리루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을 경우 혈류에 축적되고 피부에 새어 들어갑니다. 황달의 원인으로는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간질환, 염증 또는 담관 막힘, 간기능 부전, 적혈구를 파괴하는 약이나 그 조건들 등이 있겠습니다. 황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굳은 살이 되겠습니다. 굳은 살은 발바닥에 발달하는 이 굳어진 노란 피부층을 가리킵니다. 발바닥 노란색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마찰이 많거나 정기적으로 암벽을 가하는 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이 굳은 살은 보통 두껍고 노란 경우가 많습니다. 발에 굳은 살은 일반적으로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서 있거나 걷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 결과로 발생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담구 같은 방법으로 발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네요. 편안하고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두꺼운 피부 정리하기, 따뜻한 비누물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다음 굳은 살 제거팩 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빈혈입니다. 창백하거나 노란 발은 철분 결핍이 원인이 되는 빈혈 증상의 일부입니다. 빈혈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감소해서 발생합니다. 헤모글로빈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감소한 상태가 되면 붉은 빛이 줄어들며 노랗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헤모글로빈은 원래 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 현기증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구내염이 잘 생기며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부서지는 손톱, 가슴 통증, 피로와 탈모, 두통, 빠른 심박수, 호흡곤란 등의 기타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혈로 인해 발이 노랗다면 일반적으로 혈중 미네랄 수치를 높이기 위해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로틴 혈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말로는 호로버수 쇼혈증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광에 의한 피부 손상과 주름, 검버섯 생성을 막아줍니다. 카로틴은 식물성 색소인데 홍당무를 뜻하는 라틴어 카로타가 어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홍당무 외에도 망고, 늙은 호박, 고구마, 오렌지, 귤, 살구, 시금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상승해서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발바닥 노란색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채소 중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한 홍당무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7.6mg 들어있습니다. 2-3주 이상 하루 20mg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피부색이 눈에 띌 정도로 노랗게 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베타카로틴이 손바닥, 발바닥, 팔꿈치, 무릎, 이마, 코 등등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우선적으로 달라붙어 노란색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피부가 얇은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칼슘 부족입니다. 카로틴 혈증은 귤을 먹지 않으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귤을 먹지 않았음에도 노란 발바닥이 지속해서 보인다면 그건 정말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발바닥이 조금 노란색이라면 비늘 혹은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입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뭐 증상이 동반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조금 노란색보다 좀 더 색이 진한 노란색이며 눈에 황달이 보인다면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음하는 경우에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힘이 약해져서 빌리루빈이 혈중에 증가하며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발바닥이 노란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서 잘 관찰해 보시고 필요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철 음식처럼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찬 방송. 자, 오늘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달달한 수박을 드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

특수 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재발성 췌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위하고 그리고 우리 고강 서로 연결해주는 부위가 바로 식도입니다. 예, 입안에서 음식을 씹어서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위하고 식도부의 연결부에 관략근이 있는데 네. 이게 열려져 있습니다. 네. 먹으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내려갈 수 있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그 관략근이가 꽉 조인 상태 네. 예, 위 내의 내용물이가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관략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상인데 예. 이 위하고 식도 그 관략근이가 느슨해져서 네. 예, 느슨해지면 어떤 기타 요인에 의해서 위 안에 내용물이가 거꾸로 올라온다. 그래서 역류 아, 예, 네. 예, 위 식도 역류성 식도염 예, 이런 예,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속이 쓰리고 네네. 예, 가슴이 아프다. 예, 뭐 심장병인가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주변에
1: 예.
0: 이런 분들 꽤 있는 것 같던데요.
1: 네,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예. 네, 예, 이러면 위 안에 식물이 예, 위산을 말합니다. 예. 네, 거기다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거꾸로 올라옴으로 해서 이 자꾸 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 위산이 원래 산성이 강합니다. 네. 예. 위 안에서는 그게 문제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위 점막은 그 점막 제일 바깥층에 찐득찐득한 점액성 그 물질로서 보호돼 있습니다. 네. 위산이란 아주 강한 산입니다. 네. 그 병기를 세척하는 그런 강한 예, 그런 산보다 더 강한 산인데 네. 왜 우리 몸이 위는 문제 없는가? 예, 위 점막에 이런 예, 점액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도에는 이런 점액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기만 하면 그것이 자극을 아주 세게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0: 가슴이 아프다, 예식도 아픈 게 가슴 아프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예, 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아, 자꾸 제산제를 쓰는 분들, 이 산을 중화시키는 약을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1: 네.
0: 예, 이 위산이 올라왔다 해서 그 위산이가, 예, 그 산성 물질을 중화시킬 수는 있어도 이 관략근이 지금 문제인데,
1: 네, 네.
0: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언제든지 그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목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고 또는 속이 쓰리고 음식 넘기기가 어렵고 그 외에도 마른 기침도 나고, 예, 목소리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요 가슴에 딱 뭐가 걸린 것 같은, 예, 이런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문의합시다.
0: 말씀하세요.
2: 예, 나는 예, 온몸이 어디나 이렇게 다 아픕니다, 지금.
0: 어디나 다 아픕니까? 예.
2: 예, 검사 해보니까 나 그저 김추변과 무슨 여수 간판 탈출이라고 그저 진단한 위에는 별로 크게 증상이 없는데 검사해보니까, 예.
0: 예.
2: 어디나 다 통증이 이곳저곳에서 자꾸 이래 옮겨져 아픕니다. 살색이 아픕니다.
0: 예, 검사.
2: 그 통증도 또 이, 매일 또 바뀐다. 오늘에는 여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엉덩이, 허리, 다리 꼬지도 아프고, 제게 아플 때는 이 가슴도 막 이렇게 예, 답답하고, 요 꼬리도 겸해.
0: 예.
2: 또 검사해보니까, 나 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영 힘든다. 어디나 다 아프고.
0: 예.
2: 그래 또 별로 약도 어제 투표약도 별로 없습니다. 안 먹어도.
0: 그래서 무슨 진통제를 씁니까?
2: 진통제 먹어도 곧 예쁘지 어디 그렇게 될까. 그래갖고 또 약도 또 이 허리도 안 부르는데 전 약도 좀 많이 쓰고 중약 치료도 또 많이 하고 뭐 부항도 붙이고 뭐 그런 데도 댕기는 치료 해봤습니다.
0: 예.
2: 근데 지금 예 별로 그것도 영 아픈지 오란데 크게 효과 없어서 좀 현재 병원에서 어떻게 좋은 치료 방법이 있겠는가 해버립니다.
0: 네. 문의 잘하셨습니다. 이게 환자 본인으로 놓고 말하면 참 예, 애매합니다. 아무 검사해봐도 네. 나타나는 건 없지. 몸은 실제 여기저기 다 아프다. 특히 왔다 갔다에 고정되지 않은 통증. 이건 사실 예. 그 어떤 기질적 병변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전신에 광범위한 예, 예, 미세순환 장애라든지 혹은 또 예, 조직이 섬유화라든지 예, 자율신경 장애. 이 자율신경 장애가 참 예, 흔한 문제인데 예, 확실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예, 이런 분들이 좀 신경도 예민하고 잠이란 잘 옵니까?
2: 잠도 예, 자꾸 이렇게 아픈 데만 하고도 잠도 잘 못 잔다.
0: 예. 그런
2: 온몸이 쑤시는 예. 데만 하니까.
0: 이런 잘. 거는 지통제 써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시 현대병원은 이와 같이 고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증에 불편한 증세에 면역 이완료법이라든지 전신의 섬유화에 이 병조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러면 뭐 이제 신경통이 난다든지 또 왔다 갔다 아프다든지 이런 거에 치료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2: 이 약도 예, 지내 먹으니까 또 위도 좀
0: 그렇죠, 맞습니다. 예.
2: 예, 지금 한해 자꾸 몸에 생기니까 지금 이런 투표 방법으로 한다 하니까 좀 한번 가봤으면 해서 전화드립니다.
0: 예, 연결시 현대병원의 치료 방법은 기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믿고 예,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는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지금.
0: 예.
3: 네, 연결신에도 한 몇 번 치료한데 효과가 어찌 아이돌습니다.
0: 두통, 머리가 아프고
3: 예.
0: 어지럼증도 생기고
3: 어지럼도 좀 납니다.
0: 아.
3: 예, 근데 잠이도 자요.
0: 잠도 잘 오지 않고, 예.

0: 것이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1: 그래서 무슨 검사도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예?
0: 해봤는데 뭐 별 문제도 없었더라.
1: 네, 별 문제 없이 어지럼증. 예, 보통 뇌혈류 장애로 인해서

0: 이게 그 전신의 미세 순환을 개선해주고, 예, 이 미세 순환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환 개터입니다. 직접 조직의 장기의 세포에 영양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혈관을 확장하는 이런 약이라 쓴다면 큰 혈관에 대한 작용은 있는데 미세 혈관에 대한 작용이가 예 그렇게 뚜렷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기시 현대병원이 이와 같이 그 미세 순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치료해 줌을 해서 예, 그 확실하지 못한 예,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두통, 어지럼증, 예, 통증 이런 거에 개선해 줍니다.
1: 그래서 조사마다
0: 예, 현대병원의 치료는 예, 일반적으로 부강주사료법하고 또 이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 검사를 확실하게 해보고 예, 265-2120에 연락하시면 상세한 해답도 해드리고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아, 네네. 우리 이모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냥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0: 귀에서 소리.
3: 네. 네네. 많은 중이도 보여봤고 이비인후과도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는데 그냥 큰 병명도 없고 그냥 약 먹을 때는 조금 호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약을 안 먹으면 또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한 30년 됐습니다.
0: 30년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3: 네.
0: 예, 30년 됐으니까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봤겠죠. 예?
3: 검사로 다 해봤습니다. 예. 딱히 무슨 원인을 못 말합니다. 지금.
0: 예, 원인 없이 불편하다. 예?
3: 네.
0: 예, 어지럽기도 하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3: 네.
0: 예. 이것도 예, 일반적으로 좀 예, 미세혈관이 막힌 문제 자율신경실조 증하고 관계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독특한 방법이 없고 큰 혈관이 막혔을 때에는 이게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묽게 해주는 예, 이런 치료해도 예, 이런 미세순환 장애 같은 거에 예,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의 미세순환 장애라든지 자율신경실조증, 면역이 문제 이런 거 조절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30년 넘게 고생했다면 한번 병원을 바꿔서 예, 영길시 현대병원 치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 예약도 되고 그다음에 또 치료도 가능합니다.
3: 아, 치료되겠지.
0: 네.
3: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이사를 많이 보였습니다.
0: 오래됐지만 그 원인을 맞춤성 있게 해결 못하면 아무리 오래도록 치료해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3: 예.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현대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3: 네,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진

0: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혹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1: 예, 그런데 지금 약이라는 것이 그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에,
0: 네.
1: 예, 이거로서 가슴이 쓰릴 때 그걸 먹으면 중화되기 때문에,
0: 네.
1: 그 산도가 떨어지면,
0: 네.
1: 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0: 네.
1: 그건 말 그대로 증상공제,
0: 네.
1: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0: 네.
1: 관략근, 이제 말한 예, 식도하고 위 사이에 꽉 조이는 예,
0: 네.
1: 예, 마치 수문처럼 예, 이런 관략근이 있는데 이게 문제돼 그런 것을 다스리지 않고
0: 네.
1: 예, 그저 위산을 중화시킨다 예, 이런 약을 써서는 그 끊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그게 방법인 것이 아니라 예, 또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0: 네.
1: 예, 현대병원에서는 위장평활근 예, 활성관리로서 이 관략근의 장력을 수복하고 예, 식도와 위 사이에 이 관문을 단단히 조이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신다면 그 위산 억제제 이런 걸 쓰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0: 네네.
1: 예, 이런 위산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골다공증 위험도 있습니다.
0: 네, 부작용이 또 있네요.
1: 예, 그러니까 예, 한번 현대병원 예, 연락전화 265-2120에 네, 265-2120에 연락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65-2120 전화는 현대병원의 예, 리관례 원장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저녁 4시 사이에 예, 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 리 원장님께서 직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치료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 265-2120, 265-2120 전화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만성 췌장염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0: 네네.
1: 예. 이 췌장이가 예,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예,
0: 네.
1: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예, 이 췌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위 뒤쪽에 길쭉한 소화관으로 되어 있는데 외분비 기능도 있고 내분비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외분비선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이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전부 예, 이런 효소를 분비하고 또 내분비선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0: 네.
1: 예, 인슐린은 그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해서 예, 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 예, 예, 이 기능이 만약에 그 이 췌장의 염증 섬유화로 예, 불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킴으로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0: 네.
1: 예, 췌장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그 급성 췌장염이거나 또는 재발성 급성 췌장염일 때에는 병을 일으키는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해소하면 해결이 되는데
0: 네.
1: 문제되는 것은 이 만성 재발성 췌장염입니다.
0: 네.
1: 이 만성은 이미 조직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이미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불가역, 돌이킬 수 없다.
0: 네네.
1: 예, 이런 뜻입니다. 예. 이 때는 그 주역

0: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그 술을 많이 마셨거나, 예. 네. 예, 이게 좀 흔한 원인이고, 그 밖에는 또 담 결석이 있거나, 예. 네. 그래서 담도가 막혔을 때, 예, 한으로 끙주, 예,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있을 때, 예, 이러면 그 결석이 췌장관을 막아서, 예, 이래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에 또 고지혈증이나 또 고갈심혈증, 담도에 어떤 선천기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관이 협착이 왔을 때, 그 밖에 또 자신 면역성 질병이 있거나 또 혹은 장기적인 폭음 폭식 했을 때, 이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1: 기름진 음식도 혹시 먹으면 반응이
0: 그렇죠.
1: 될까요?
0: 예, 네. 맞습니다. 예, 췌장에서는 예, 기름 분해하는 예, 지방 분해 효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네. 예, 이래서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복통, 배 아픕니다.
1: 아, 배가 아프고
0: 예, 뜨금뜨금 은근히 쥐어 짜는 듯 예, 그리고 방사통으로는 뒷잔 등이나 오른쪽 어깨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음주에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또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확실히 심해집니다.
1: 네.
0: 예, 허리를 구부리거나 하면 좀 완화되고 반드시 누우면 더 아프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화 흡수가 안 됨으로 해서 예, 외분비 기능이 저하되면 예, 이제 음식물이 보통 이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예, 전분 이런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1: 네.
0: 물론 이 입안의 타액에서도 아밀라제, 탄수화물 저 전분 분해 효소가 있는데
1: 네, 네.
0: 예, 근데 이 췌장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자주 재발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0: 이제 말한 예, 만성 네. 예, 재발성 췌장염 그 자체가 벌써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배가 늘 붓고 트림도 나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 먹어도 설사 자랍니다.
1: 네.
0: 이 설사는 이 특이한 증상으로 지방성 설사입니다.
1: 네.
0: 뭐가 지방성 설사인가? 예. 변 색깔이 옅고 기름이 변기 위에 둥둥 뜨고
1: 네.
0: 냄새 고약하고 변을 깨끗이 씻어 내려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장기적으로 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아무래도 여의고 예, 맥엿고 예, 영양불량이 생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말한 내분비 그 예, 기능으로서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1: 아,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이 그 기타의 또 증상으로 미숙업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담도와 췌장관이 막힘으로 해서 황달, 예, 피부가 노랗게 예, 노랗게 네. 예. 피부 눈의 흰자위가 특별히 노란 게 알립니다.
1: 네네.
0: 예.
1: 네.
0: 그다음 복부에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재발성 만성 췌장염으로 잘 치료되지 않으면 담도도 막혀지고 예, 예, 그리고 황달 증상, 왕고성 당뇨병 아무리 혈당 조절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 맞아도 잘 안 되면
1: 네네.
0: 예, 이게 왕고성 당뇨병에 따라서 엄중한 영양 불량이라든지 또 췌장관의 결석도 생길 수 있고 소화도의 출혈, 예, 예, 또 장기적인 염증은 췌장암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이 췌장암이라는 것이가 매우 발견이 늦고
1: 네네.
0: 일단 발견될 때면 말기라고 합니다.
1: 아,
0: 네, 네, 그러니까 이 췌장의 이와 같은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네.
0: 예, 이제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제때 검사하고 치료 받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같이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좀 매우 치료하기 어려운 예, 이런 증상의 질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치료하는데 예, 이와 같이

0: 같이 그 만성 재발성 췌장염, 이미 췌장의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형태학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는 이 췌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화된 선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이러면 점차 기름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증상이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담백한 기름 음식을 소량으로 섭취해도 복통이 유발되지 않게 개선해 드립니다.
1: 네.
0: 이것도 아주 좀 심한 통증으로서 환자분들은 매우 견디기 어려합니다.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에 보통 지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통증도 개선하는데, 우선 통증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개선되고 췌장이 이미 조직학적으로 섬유화된 이런 것을 풀어줘야 이게 근본적인 치료이지, 증상만 공제하는 이런 치료한다면 사실은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강주사료법하고 그리고 면역각성료법, 이 두 가지 치료법이가 그 어디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이난병난 치병,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좋은 효과를 본 골관절병으로부터 또는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든지, 그 밖에 또 지금 이 약으로서 잘 해결되지 않는 아까 여러분들이 문의한 병명이 확실하지 못한 이런 병들에 대해서 해결을 잘 해드립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농지보호 제조선을 사수하고 국가식량안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하북성 형대시, 하북성 형대시, 호북성 무한시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지역이 홍수 방지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면서 태풍 바비에 전력 대응했습니다.
0: 미군이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하고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이며 농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습금평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하고 농지를 무단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표준 농경지 조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올 들어 각지에서는 최고 수준의 농지 보호 제도를 철저히 관찰하고 관리 보호 방식을 지속적으로 승격하며 새로운 관리 보호 모델을 도입하면서 모든 농지가 풍작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재차 풍작을 거두었고 총 생산량이 처음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풍작은 각지에서 농지 보호와 질 향상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묵혀둔 땅을 다시 경작하고 활용을 추진한 것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간 밭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재배 구조를 최적화한 한편 여름 곡물 재배 규모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농지 보호 사업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토양 습도, 묘목 자람세, 수확 상황을 요해하고 깊은 사고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열린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농민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지는 그럴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바꾼다면 우리는 먹고 살 기반을 잃을 것입니다. 단연간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할 것과 관련해 수차나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하고 선후하여 온실 불법 건축물 정리, 불법 별장 단속, 농지 무단 점유 주택 건설 단속, 농지 비농업 확제, 비곡물화 방지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 보호 최전선 사수와 농지 질에 대해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을 고찰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밭머리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점검하며 농지는 반드시 옥토여야 한다며 국가식량안전산업대를 건설하고 농지수리 건설을 강화하며 흙토보호공정을 실시하고 알칼리성 토지를 분류 개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농지보호사업의 사량 8주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법률과 정책도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 조례 개정을 완수하고 흙토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지보호 목표 평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는 한편 농지 류출과 보충 농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농지 보전, 조성 균형 제도를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또 전장제를 도입해 개별 필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생태환경법전이 통과되면서 농지보호수술은 전례없는 높이로 향상했으며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체계로 토지를 관리하고 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조치에 힘입어 우리나라 농지보호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18억무라는 농지보호최조선을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면서 량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연간 고표준 농지 건설 자금 투입을 해마다 늘린 가운데 무당추앙 자금 투입은 2천 원을 초과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국적으로 건설한 고표준 농지 면적은 로계로 13억 5천만 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광동성 소관 곡강구 전역에 토지 종합정비 2기 프로젝트가 계획 설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 통합으로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곡강구에서는 오목 면적 이하의 농지가 727개나 줄었지만 고표준 농지 면적은 12,310 문화 증가했습니다. 올해 수확 1호 문건은 알칼리성 토양의 종합리용과 산성화 농지 개량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강서 의풍의 종비를 거친 산성화 농지의 올표가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서 개량한 산성화 농지는 8만 여모에 달하며 과거의 저수확 농지가 현재는 고수확 옥토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복성 창주의 중첩산업단지 내 알칼리성과 가뭄에 강한 밀 우량종 증식 포선에서는 기술 전문가들이 다음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칼리성 땅에서 개발된 이 밀품종은 현재 창주와 천지 남부, 산동 북부의 알칼리성 지역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5차 국회는 전망계획 요강은 농지 보호의 최저선을 사수하고 농지의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식량안전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습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농지 보호와 질 향상에 대한 립법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농지 배치의 최적화와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보호와 국토록화 공간 전문 계획을 편성하고 농지 공간과 농지 보충 공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한관 기본 농지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와 국토 공간 계획에 대해 엄격한 통일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0: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하복성 형대시 호복성 무안시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학습교양 성과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

0: 전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형대시는 계속 개방적 자세로 교육을 견진한 한편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과 종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조체와 대중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대경제개발군은 일괄 접수, 심사 비준 병행, 전 과정 대행, 시간여 처리에 봉사 모식을 도입해 심사 비준 절차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 연구개발, 생산 등 각 단계에 맞춰 실무 전담반을 설립하고 1:1 전 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때 파악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경대시 전역의 현급 이상 지도부는 환경정돈, 안전생산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 3,406개를 찾아냈습니다. 즉시 개선하고 기재를 장기화하는 것을 결합하는 과정에 경대시는 문제 발견, 정돈 개진, 말소, 공고의 업무 기재를 구축해 발전 과정에 막힌 점, 민생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각종 문제를 분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경을 전개한 이래 호북성 부안시는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시민봉사 전화 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민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민생 문제를 분석하고 단일 민원이나 개별 문제만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이 협력해 한 종류의 문제를 공동 해결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질과 효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무안시 강안구 산해관로는 현재 유명한 미식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이 붐비고 가게 경영이 혼잡하며 환경이 어선수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객들의 체험에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산해관로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미세 개조 작업을 가동하고 격리 시설을 추가하고 기반 시설을 한층 더 보완하며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 관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무안시는 처급 이상 지도부를 조직해 학습교양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목록 1,765개를 작성하고 11,200여 가지 문제를 이미 조사해 개선하고 해결했습니다.
1: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이미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5시 태풍 중심이 안위성 저조시 봉양현 경내에 이르렀습니다. 중앙기상대는 바비가 북편동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14일 낮에 산동 반도를 거쳐 황해 북부 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화동 동북 등지에 여전히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은 사전 예방에 주의를 돌리고 홍수 방어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위성 황산 협회는 지질재해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점검과 인원 대피, 공사 중지 등 재반 방어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휘성진 실로가 지역사회 3.1군과 관리원들은 주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홍수 방어와 선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원 정용리는 관할 구내에 지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점검하고 특히 산체 경사면과 절벽에 위치한 주택구의 안전 우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토양과 물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풍 대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미리 응급 준비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진실은 강우 상황 관측예보 3개 방어선을 전면 가동하고 핵심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 승덕 당산 등지의 수리 도시관리 등 부문은 도시 침수, 건설 현장, 저수지, 하천 등 주요 구역에 대한 점검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사마시에 위치한 연교신구는 이동식 배수펌프 차량을 배치하고 홍수 방어 인력 144명을 동원해 침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구간에 상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연교 고신기술개발구 종합관리국 직원 한금사는 펌프 자체 배수 능력이 7천 립방미터이지만 13,000 킬로그램의 临시 배수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발생 시 량단의 경관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당직 집법인원, 교통경찰 등 3개 방어선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련영성 호루도시 수승현 대풍구 저수지는 미리 방류 조치를 통해 저수

0: 부지 용량을 확보하고 관련 부문은 일부 마을 도로와 교량을 临시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대풍구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소종현 전유진 선장촌은 사전에 홍수 대응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선장촌 당총지부속이 오홍도는 현재 저수지는 한창 방류 중이고 대피 가능한 모든 주민을 전부 대피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강우로 길림 동료현 류역의 홍수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료현은 마을 주민 842명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림시 거처 14개를 마련했습니다. 수리부 송료수리위원회 부주임 량단호는 수리 부문은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방수 용량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저수지, 위험한 저수지, 중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건설 현장 등 핵심 거리 홍수 방어 위험 부담을 미리 분석하고 예보 정보를 방어 최조선까지 직접 전달하며 각지에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수 소식을 듣고 곧바로 홍수 방어 구조 일선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절강성 영파 상산현 용산촌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밤 11시 무렵 마을 당원 비상대응팀은 순찰 중인 촌민 창고의 강판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언제든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10일 새벽 3시 풍속이 다시 급격히 세졌습니다. 촌민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지만 방금 막 고정해둔 강판 지붕 모서리가 또다시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비상대응팀은 다시 빗바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태풍 방어기간 영상촌 당원 비상대응팀은 24시간 안전순찰을 돌며 800여 명 초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1일 밤 북경국제무역빌딩 남쪽 철도교 밑에서는 북경이 배수그룹의 당원 간부와 직원들이 도로 주변 안전을 위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가며 링근의 우수구 하나하나를 모두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0일 새벽 단시간 강우로 도로면 침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해당 지점에 고인물을 불과 2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11일 밤 북경시에서는 3천여 명 배수 인력이 동원되어 153개 침하 교량과 12개 위험 지점을 지켜냈습니다. 11일 밤 천진 개수 우교 저수지 수위가 계속 상승하며 링근 3개 진을 위협했고 동류장촌의 근 300명 촌민들은 긴급한 대피가 필요했습니다. 누구 집에 노약자, 여성, 어린이가 있는지, 누구 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마을 당원 간부들은 모든 사항을 일일이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정보 대소, 인원 확인, 탑승 차량, 특수 수요까지 하나더러 놓칠세라 모두가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일 10일 새벽 강한 호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피 작업은 최종 판단 끝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나타난 당원 간부들은 모두 평안을 위한 일이었으니 이러한 도구는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0: 국가정보센터가 7월 10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 지표가 안정적으로 반응하며 고시경제의 강한 회복 탄력성과 충족한 동력의 긍정적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공업 생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산업단지 생산 활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공업 생산 활력은 지속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된 특허 허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방기술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신기술이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산업 고도화의 핵심 지탱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투자 구조가 새롭고 량질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방 분야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컴퓨팅 파워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은 23% 늘었습니다. 정책 유도 아래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며 제조업 전환과 고도화에 강력한 신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인기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국 오프라인 상권의 유동 인구 열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고 오프라인 소비 결제 금액은 2.7% 증가했습니다. 이종 전자제품과 문화관광 관련 교통과 외식

0: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고 효율 효과가 체험형 수요를 집중 방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 신소재 산업 중점 분야에서 잇따라 원천적인 성과 돌파가 이루어지며 첨단 제조, AI 등 일련의 핵심 산업이 혜택을 안겨주고 신질 생산력을 키우는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얍디 얇은 이 한 장의 소재가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신형 스마트 소재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전류만 흘려보내면 5kg의 아령도 겉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흡착력은 기존 소재의 4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반도체,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유연 광전자 등 올 들어 여러 분야 신소재 연구 개발에서 줄줄이 돌파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산동 진암에서는 차세대 전자급 수지 소재가 량산에 들어가 AI 서비스 전송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40%나 낮췄습니다. 강소 련운항에서는 세계 라인의 세계적 수준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이 최근 집중 가동되어 해상 풍력 설비, 신에너지 차량, 재화지능 로봇 등 제품 성능의 전면 승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신소재 중대 프로젝트와 산업 기반 재건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550억 원 규모의 신소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면서 품목이 가상 완비화되고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소재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소재 산업 생산액은 약 10조 원에 달하고 100여종 소재 생산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0: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분독 원사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레이더 전문가입니다. 분독 원사는 팀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전방위, 조기 경보 탐지 체계 발전을 선도하면서 한생을 우리나라의 국방 레이더 개발에 바쳤습니다. 202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천안문 광장 상공에 날아오른 전투기 편대. 이 전투기들은 먼 간격을 두고 적기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중국인들이 10년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분덕은 바로 이러한 기술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1960년대 할빈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분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위상 배열 레이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군은 8천여 개의 안테나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높이는 8층 건물 높이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안테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이 설비는 하나의 방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분덕과 연구팀은 깊은 산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5년 만에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격 위상 배열 조기 경보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국방 수요도 커졌습니다. 분덕은 차세대 고난도 기술인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공제 레이더가 우쪽만 볼 수 있고 아래쪽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했기에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분덕은 매번 비행기에 올라 레이더 신호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기종은 로후 모델이었는데 비행 중 엔진 고장과 장륙 장치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그는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89년 말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가 드디어 국가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투기는 상공을 날아야면서 조공으로 침범하는 적기를 더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수를 통과한 다음 분덕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기간의 과로로 신근염이 도지면서 체중이 64kg에서 54kg으로 급감했던 것입니다.
1: 올 들어 전국 공안기관이 정밀 예방, 세밀 통제, 정밀 타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사회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공안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동기 대비 16.1%, 치안사건 접수 건수는 10.6% 줄면서 두 지표의 감소 폭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안기관은 악세력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이에 대한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수가 연 8개월 동안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0: 국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면에서 각종 경제 범죄를 법에 따라 오막이 단속하고 민생 보상 면에서 다지역 통합 처리, 전국 일괄 처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1억 명 주민이 타시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편의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태경무소 3천여 개를 세워 생태치안 기재를 꾸준히 보완했습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수차례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아바스항과 시릭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적대 측의 투사물 11발이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게슈섬을 명중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0일 이란 미사일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공격형 무인기를 출동해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애국자 방공 시스템과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통신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저녁 쿠웨이트 륙지 변경조서 3곳과 해상 시추 플랫폼 한 곳이 습격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관련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지속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현재 통항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모두 자제하고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충돌 양측이 정세 안정을 확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하순이 폭염을 맞이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7월의 새 라운드 고온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 나라 기온이 잇따라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유럽과 전 세계의 극단적 고온 날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학교 임시 휴가, 철도 운행 중단, 의료 시스템 붕괴 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대중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일상생활과 도시 운행, 공업 생산 등의 여러 면의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상 현상은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 사회 압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포르투갈 내륙 여러 지역에서 섭씨 40도 이상에 달하는 극단적 고온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러 행정구에서 고온 족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수천 개 학교는 폭염으로 인해 수업을 조정하거나 휴강을 택했으며 런던 지하철 내 온도는 한때 섭씨 40도에 근접해 승객 여러 명이 더위를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6월 28일 섭씨 41.7도의 고온이 포착되었으며 연 3일째 독일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궤도가 손상돼 일부 지역의 궤도 전차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온 날씨는 일찍 나타나고 또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등 나라는 6월에 모두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기후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봉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서유럽은 기록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맞이했으며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기 평균보다 섭씨 3.05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고온 날씨는 유럽의 경제와 사회 운행, 대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섭씨 35도 이상에 달하는 지역에 체류한 인구가 억 명을 초과했으며

여러 지역의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비고 교통과 전력 시스템도 과부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과학연구기구인 세계날씨연맹이 일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본 라운드 폭염으로 인한 유럽 사망자 수가 이미 기타 모든 자연재해 사망자 수 총합을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간사 테드로스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자 수가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300명 이상이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온 위험 부담에 노출되면서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진입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온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시스템도 고온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온 날씨로 인해 프랑스 역내의 학교 13,500개가 휴강하거나 특별 수업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교실은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아 1,000개가 넘는 학교가 휴강 또는 부분 휴강을 택했습니다. 공업 생산 또한 고온 날씨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는 하천에서 물을 뽑아 냉각시킨 후 또다시 온도가 높아진 물을 배출합니다. 주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그룹은 원자력 발전소 4개 원자로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저전력 모드로 운행하면서 4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순시 출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유럽 녹색당 공동의장인 키란 그레프트는 현재의 폭염 사태는 한 차례 유럽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반드시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극단적 날씨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이 최고급별 긴급정상회를 열고 극단적 폭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폭염이 사회 운영과 대중의 삶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 뉴스넷은 유럽이 마주한 도전은 결코 단순한 에어컨 한 대가 아니며 인프라와 제도 설계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메히코 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스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홍 선생님, 이번 체험과 접촉 과정을 통해 중국의 요인 잠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혁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활수가 어디에서 오든지 더 깊은 인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늘 분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혁신에는 더 많은 지도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십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완성한 거대한 심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수많은 과학자, 공정사 그리고 당신과 같은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 지원 인력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일 것입니다.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국내 대협력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에 의존

0: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형의 거국체제에 집중적인 힘을 발휘해서 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월성을 진정으로 발휘하는 것이 과학기술 강국과 혁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제도적 우월성도 곧 우리의 혁신의 새로운 우월성이겠죠.
0: 네,
1: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상해설인 왕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도가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화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 덕분이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 모두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과학기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본국과 본민족의 역사 문화라는 옥토에 뿌리 내려야만이 막스주의의 진리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무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강조했듯이 막스주의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레원이 같지 않지만 서로 고도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일치해야만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는 역사행정에서 막스주의의 진리의 힘으로 유구한 중화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한편 중화 우수 전통 문화도 막스주의가 풍부한 문화적 자양분을 얻도록 했습니다. 신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실천을 기반한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파악하고 이 속에 관통된 입장, 관점, 방법을 잘 견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인민 최우선을 견지하고 반드시 자신감과 자립을 견지하며 반드시 바른 길에서의 혁신을 견지하고 반드시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반드시 마음의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적 성격과 선명한 특성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는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해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더 화려한 장을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1: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 경전 해설인 여파 교수의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훌륭한지는 결국 막스주의가 가능하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막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와 서로 결부시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세상을 끊임없이 쓰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열어가야만이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서 계속 더욱 강대해지고 더욱 설득력 있는 진리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함께 주희의 시를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3: 观书有感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생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전에 다국 간 전자상 거래 화물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화용품 등을 만재한 8155편 중국 유럽 열차편이 10월간 9,9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종점인 독일 디스부르크 화물 운송장에 도착했습니다. 라인강변의 디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내수 철도 화물 운송 중점입니다. 한여름 화물 운송장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용문 크레인 4대 사이로 각종 하역 설비와 대형 트럭이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량의 컨테이너가 질서 있게 쌓여 있고 트럭에 탑재한 컨테이너는 유럽 각지로 향발합니다. 올 6월은 중국 유럽 열차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중국 유럽 열차의 운행 수량은 이미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 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디스부르크는 중국 유럽 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국 유럽 열차는 디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있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 운수의 새로운 고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무역 협력에 안정한 진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유한회사는 디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회사로서 중국 유럽 열차에 관한 업무가 회사 전체 업무량의 80% 이상을 점합니다. 회사 부사장 이르판 투란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해운과 항공운송 등 재래식 운송 모델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고객들이 중국 유럽 열차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안 국제륙항 다식 합동운송요한회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안에서 뒤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 열차편은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 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문 국제 화물 운송 회사는 2015년 9월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 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의 철도 업무 총 책임자인 베차프 체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유럽 열차는 대체 운송 방식이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도 연선 국가의 대중국 무역 협력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열차가 운송하는 화물 품목은 큰 품목으로 53가지, 상품 종류는 5만여 가지에 달하며 연선 국가와 지역민족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농업과 목축업 제품, 화학 공업 원료, 소비품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쾌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0일까지 뒤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 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 요영에 따르면 중국 유럽 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본보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는 배경 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 경제의 위험 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뒤스부르크 화물 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 열차의 계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뒤스부르크에서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 열차를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 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 열차편은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 협력의 교량과 유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물류 허브와 시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성의 경전철 1호선 아즈텍 스타디움역에 인파가 북적이는 가운데 축구팬들이 경전철을 타고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역을 나온 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은 기념 촬영을 하면서 표식을 따라 아즈텍 경기장으로 갑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기간의 한 장면입니다. 경전철 1호선은 멕시코 성남부의 중요한 대중교통으로서 총 길이가 13km, 중간역 16대, 종착역 2개를 설치해 코요아칸, 트랄판, 호치밀코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움직이면 도로 정체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도시 생활을 엿보는 특별한 여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철 안에서 멕시코팀 유니폼을 입은 소년 아르마는 멕시코 성남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전철을 타고 동네 경기장을 찾아 축구를 즐긴다는 아르마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철은 그의 축구 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축구팬 후안카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멕시코로 왔습니다. 경기 당일 후안카는 친구와 함께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후안카는 멕시코성의 경전철은 대기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기에 도시를 구경하려면 우선 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국 중차 주주전력기관차 유한회사가 개발한 신형 경전철 115편이 멕시코성,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 영내 주최 도시를 커버했으며 하루 평균 승객이 연인수로 1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과 멕시코 서비스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차량 운행 상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멕시코성 신형 경전철 프로젝트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차주주회사는

경전철 개발과 생산, 현지화 운송, 기술 보상과 응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월드컵 기간 경전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했습니다. 중차 주주회사 메이코 지사 책임자 락초에 따르면 여객 유동량을 감안해 중차팀은 차량과 현장, 후방 등 3급 연동 대응 기재를 구축하고 경력이 오랜 공등사를 증발해 당직과 24시간 응급기술 지원팀을 설립했습니다. 경전철을 운영하기 전 기술자들은 매일 핵심 부품과 차량 탑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운행 과정에 현장 인원 배치와 구간 운행의 연동을 유지해 돌발 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상태를 재차 검사함으로써 고강도, 고밀도 운행 조건에서 경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차 주주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경전철이 메이코성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 5월 현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형 경전철 17편을 개통하면서 현재 도시 교통은 보다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부상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 장약에

0: 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인체에서, 인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혈액순환이가 로화하고 수명을 결정합니다. 예,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예,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맥경화하고 정맥순환도 예, 중요하지만 모세혈관 건강하고 순환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 우리 몸속의 혈관이 100분의 99%는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온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세포의 생명과 예, 연관되는 이런 물질 격화는 모세혈관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모세혈관으로 살아가고 또 모세혈관이 로화되면은 또 인체도 로화되면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은 심장에서 출발한 이 혈액이가 몸속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이런 시간은 1분 내일 정도로 빠르지만 그렇게 전신을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0: 네.
1: 예, 우리 폐의 모세혈관하고 세포에서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을 진행하고 또 영양소의 흡수도 장점막에서 존재하는 모세혈관에서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체내 로폐무리가 모세혈관이 혈액으로 흡수돼서 간이라든가 신장이 모세혈관에서 려과돼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0: 네.
1: 예, 모든 우리 인체에 필요한 생명활동은 이런 모세혈관하고 세포가 예, 진행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지금 망제하고, 조수다시하고, 그 다음에 수관전환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네.
2: 오, 이 위 있잖아, 예, 그것도 딱 무서워 먹으면은, 새끼 받은 것처럼 아프면서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속이 깨던 이래 아이가고, 그것도 이 밥 먹지 못해 맥이 떨어져서 그것도 꼼짝 못했습니다.
1: 네.
2: 세 가지를 썼는데 지금 잠깐에 속이 쑥 꺼져 내려가면서 소화용 잘 됩니다.
1: 네, 그 소화계통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배합입니다. 세 가지가.
2: 오, 그래. 예. 좀 소화 잘 돼서 지금 예, 밥부터 먹으니까 나 약이 또 맥이 나는 두용 맥도 나고 정신 아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이거 오래 써야 됩니까?
1: 3개월은 먼저 쓰십시오. 예, 우리 수간 전환이 90날이 한계료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화암 해보고 수관전환부터 끊으면 됩니다.
2: 3개월이지?
1: 예, 3개월은 먼저 쓰십시오.
2: 난 지금 났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도 되겠는가 했는데
1: 이 질병이란 게 조절하는 과정 예, 나사지는 이 과정을 줘야 됩니다. 우리 집도 다시 그 장식하자면 뜯어만 나서 안 되죠. 예, 네. 다시 장식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것처럼 우리 인체도 이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료정이란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장대편대로 또 가죠.
2: 예, 예.
1: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어디에 몸이 있었다는가 하면 걔가 평상시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귀에서 자꾸 소리 나고 귀에서 나는 눈물에서 나도 어쨌든 이렇게 소리 나고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예. 잠 잘 오지 않고 좀 이런 곳

0: 생겼습니다.
1: 네.
0: 선생님 강의도 듣고 상약방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어느 거 가져왔는가 뭐 시수의 전조 아래다가 화신 커피
1: 네.
0: 이 두 가지 약을 왜 안 해 먹었습니다. 한 석 달 후에 네. 그런 게 지금 저 보니까 어쨌든 잠이 잘 오지 않던 것도 잠도 잘 오고
1: 네.
0: 그게 왜 귀에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지금 이거 지금 아는 새 지금 더 먹어요.
1: 예, 그 수면 장애도 개선되고, 예, 이 지금 대부분 내세 있으면 녹공실 부주 있습니다. 예, 뇌혈관 순환 장애도 있고, 뇌공혈 부족도 있고, 두통, 수면 장애, 또 뇌경색, 이런 증상에서 두 가지 약 같이 있으면 효과 영 빠릅니다. 예, 그래, 예, 쓰시면서.
0: 효과 많이 빨리 온단 말입니다.
1: 예, 수면 장애부터 예. 개선되면서 그렇게. 두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서 이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도 같이 개선됩니다. 기실 수면 장애 뒤에는 먼저는 우울증입니다. 정신장애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개선됩니다. 예.
0: 예.
1: 이렇게 쓰시면서 예, 또 장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예.
3: 우리 배님이가 강경화해라.
1: 예.
3: 황산까지 와서 지금 수관전환,
1: 예.
3: 상기, 망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우리 배가 지금 쓴 게 지금 나색깔도 많이 벗어지고,
1: 예.
3: 사람 맥주 자꾸 그래야 되니, 좀 맥주나고 밥 맛은 이제 좀 댕긴답니다.
1: 예.
3: 예. 이번에 약을 요거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다고, 지금 이제 그래 전화하는 중입니다. 지금.
1: 예, 그 수시렁이 그 화암해 보면서 황달이 있으니까니 그림에 쓰십시오.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니.
3: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아, 죄송하구나. 예, 나는 선생님 강의 듣고 거기. 장대뼈 찾아갔습니다. 네. 한, 이제, 갔다 온 지 이제 45일 됐는데, 거기 갈까? 이 허리는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1: 네.
4: 허리 요새 바투지 아래 내리에 다리 삼타신, 무슨 자글신년 터는데, 아래 줄이 뻗침이 아팠단 말입니다, 선생님.
1: 네.
4: 예, 그런데, 내 이 허리 사진 찍어볼까? 요새 바투지 있다 때게 그 사진 찍어라 다 가져갈까? 얼차나, 쌍무 하나, 오징비지 오잖아. 이 제가 45일 썼네. 이 줄이 뻗친 게 나서 허리 좀 이렇게 굽혔다, 다른 걸 줍지 못해 굽혔다, 이렇게 폈다, 그거 못하던 게 고개 좀 하게 된다.
1: 네.
4: 예. 그래, 이야기, 그래, 그냥 먹어. 이렇습니까? 이렇게
1: 빼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세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 골가질병만 낫는 게 아니라 신경계통질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통증이 같이 개선됩니다.
4: 예, 예.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1: 예, 이 알수오의 쌍후아니가 예, 신경도 보호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예, 이 변동통, 긴장성, 이 모든 통증을 신경성 통증을 다 개선합니다.
4: 아, 예.
1: 그러기 때문에.
4: 어쨌든 예, 먹을 거 한 열 한리부터에 예, 이 다리 줄 뻗친 게 작으시면 더 이제 어쨌든 그게 예, 나사진 게 아깝대다.
1: 머리도 정신 나지 않습니까?
4: 머리도 예, 좋아집니다. 예, 머리.
1: 지금 예, 우리 알수오의 상후안하고 예, 디핑레이 그 혈압약 쓰는 분들이 많죠. 예. 같이 예. 결합했으면서 혈압도 다 온정됩니다.
4: 난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이 침피제구 전황이가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4: 아, 그렇구나.
1: 예, 그리고 예, 이 구구토 화이스에도 쓰고, 예.
4: 구구토 화이스도 이약 쓰는가?
1: 예, 침피제구 전황 씁니다.
4: 아.
1: 예. 그래서 이제처럼 세 가지 같이 결합하면, 그, 구구토 화이스에도 씁니다. 그리고 구구토 네. 화이스는 모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서르른 침창조에까지 같이 쓰면 효과 빠릅니다.
4: 예, 아, 우리 친척이 한번 구구토 화이스 이약서 되겠어.
1: 좋죠. 이거이, 네. 그, 분호는 이 런칭창조를 꼭 써야 됩니다.
4: 아,
1: 이 구구토 화이스는 창조를 쓰면서 얼차와 쓰고 침피제구 쓰죠. 그러면 됩니다.
4: 아, 예. 예. 그러네 또 물어보고 눈이 너무 침침하고 얘 자꾸 베네가 있는 눈이 뿌옇고 어느 약속도 없겠습니까?
1: 민무 쓸리워요 안 쓰셔 지금.

0: 예, 거기에다가 홍화 진강황 같이 쓴 분들이 효과 용도 좋습니다.
1: 눈이 이렇게 뿌리 이제 또 없어지.
0: 예. 여기다가 이 딱 이 백내장하고 백내장 수술 후에 합병증에 좋다 했습니다.
1: 예. 그 그건 어디다 전화 준비인가?
0: 508-9929번에 전화하세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요, 원래부터 이거 심장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0: 네.
3: 아우, 지금 날씨가 이래 그런지, 여지간에 아우, 땀 흘리고, 뭐, 덥고 하니까 그런지, 아우, 심장도 지금 침침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숨도 차고,
0: 네.
3: 뭐 이라 할까? 혈압도 올라가고,
0: 네.
3: 좀 여러 가지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0: 네.
3: 정말 병도 너무 여러 가지 돼가지고 관절도 지금 이게 막 아파나.
0: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럴 때입니다. 예.
3: 아, 계절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부터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0: 여기 여름에는 심장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심장이가 제일 이 힘들어하는 화의 기관이죠. 예.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예.
3: 예.
0: 그러기 때문에 심장이 좋으면 신장도 같이 좋아지고 간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장약부터 쓰셔.
3: 글쎄, 심장, 나도 지금 심장 때문에.
0: 예. 그래서 이 혈압은 어떻습니까?
3: 아, 혈압도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바오의 천샹화를 쓰면서 스바오의 장샹화를 쓰고 치수의 전주화를 쓰셔.
3: 예. 아, 그것은 뭐 괜찮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이 혈압도 온정되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예, 지금 예, 심장이 예. 그렇게 불편하면 사람 마음이랑 정신이 같이 혼란스럽습니다.
3: 글쎄.
0: 예, 그래서 차츰차츰 심장 열도 제거되면서 잠도 오고 예, 사람 안정상태 먼저 들어갑니다. 예.
3: 예.
0: 그래 세 가지를 먼저 쓰시오.
3: 예, 심장이 막 이래 뭐랄까 어떤 데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 같기도
0: 하고 그렇죠. 예.
3: 너무 침침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나간다.
0: 예. 그리고 밤에 꿈도 많고 맥이 똑 떨어지고 이렇죠. 예.
3: 아, 예.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이 환자분은 호흡기 질환은 없은가?
3: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0: 예, 그래 원래 이 좀 어디로 조금 높은 데를 걸자면 숨이 차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3: 예, 그거는 많이 숨이 차죠.
0: 그러면은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그 절의 시범이 침향환을 쓰셔. 예, 그러면 불면증도 해결하고 심장과 폐 이거 같이 다 해결합니다.
3: 아.
0: 예, 그래서 치수의 하고 시범이 침향환 스바의 예, 장샹환 이렇게 세 가지 쓰셔.
3: 아, 그럼 될 수 있습니다. 예.
0: 그럼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말씀 좀 물어봅시다.
0: 예.
4: 그 우리 언니가 있는데 어제 위가 그냥 소화 아이템에 짱하는 것 같으니 새벽에 그래서 한 시나 두 시 만에 뭐 위 영 막 의륜도 어진도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러면서 이 옆구리도 아프고 등상들이 같이 이렇게 원래 아프다지 합니까?
0: 네.
4: 그래서 그 약방에 가서 약을 자꾸 싸먹는데
0: 아이들
4: 약방에 약이 어제 뭐 말 아이들는도 쓸데없는도 내 지금 장약이 좋다니까네 지금 그 뭐 어제 이런도
0: 예.
4: 대륙과 벗어오고 그립니다.
0: 예. 환자분은 그 몸이 좀 참다. 그런 사람들 새벽이면 또 위도 아파납니다. 예, 그리고
4: 가서 그렇습니까?
0: 식적이
4: 먹는단 말입니다.
0: 예?
4: 찬물을
0: 그거 보셔. 예, 그 찬물을 마이지 말고 예? 환자분의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서 잘 보이셔. 벌써 찬물을 막 땡겨 한다 할 때는 콤파치도 예. 문제 있습니다. 신장이 예, 신장도 문제 있고 지금 이 음양 균형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네. 문제 딱 소화계통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데도 문제 있습니다. 예, 관절도 문제 있고 예, 심장도 문제 있고 그래서 그 이 간이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4: 지방간이라든지 그
0: 예. 그래서 예, 환자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 내일이 덕길 장약방 찾아가시

0: 그렇죠. 그래서
1: 겨우 다리 자꾸 붓긴단 말입니다.
0: 그렇죠. 그 잠을 드시고 지금 권받침 문제 있기 때문에 심장, 네. 신장 다 다리 아래 다리 붓긴다. 예.
1: 심장도 아래 다리 붓긴가?
0: 예. 심장 아래 붓기죠. 권받침 위 붓기고, 예, 눈뜨기 붓기고, 예.
1: 예.
0: 그래서 예, 환자분 좀 병자이 복잡한 것 같아서 예, 처음에는 덧길 장양방 찾아가셔. 예. 그래, 네. 잘 보이고, 약을 바쁜 것부터 해결하셔, 예?
1: 이사님, 내가 뭐, 무슨, 병 짚어내까, 뭐, 겁이 나다고, 아이가고는 약바에서 계속 싸서 먹는단 말이야.
0: 그, 벼 키우죠. 그, 뭐, 치료하기 네. 이제 더 바빠집니다. 예, 그저 장약은 낫는 다음 빨리 낫습니다. 잘 배합하면, 예. 예, 이게 한 3개월 써도, 예, 이, 예. 완전히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 내일 예. 찾아가셔, 예?
1: 예, 예, 잘하겠습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분들처럼 여기저기 아프면서 문제가 많다 할 때는 이 순환부터 개선하면 됩니다. 이 네. 순환이 장애가 생기면은 로화하고 수명이가 예, 이게 결정이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혈액 내 면역 세포하고 면역 물질도 모세 혈관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에 파견해서 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과 싸워서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도 바로 혈액이 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호르몬은 우리 무슨 혈액과 관계나 이렇게 생각하죠.
2: 네.
0: 그러나 이 호르몬도 역시 표적 장기 모세 혈관 내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체표의 모세 혈관이 확장하고 수축을 통해서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예, 그리고 모세 혈관은 이렇게 인체의 모든 생명 활동에 예, 이 참가하면서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 혈관은 아, 나이와 함께 그 모세 혈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 우리 45세부터 시작해서 모세 혈관 나이가 먹으면서 혈관이 탄성도 떨어지고 혈액이 모세 이 노폐물로 인해서 이 혈액이가 혈관이가 절박지다가 막히게 되면은 막히면은 이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 또 유형 혈관이 됩니다. 우리 모세 혈관은 이 모양을 보면은 그 그물 모양처럼 돼 있습니다.
2: 네.
0: 예, 쭉쭉 동맥이라든가 정맥처럼 뻗은 게 아니라 그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흐르지 않으면은 그곳에 막히면서 다른 이 모세 혈관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네. 그 이 유령 혈관이 된 이 모세 혈관 부위에 있는 장기라든가 신경이가 손상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모세 혈관이 세포라 할 때에는 예, 총수가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40대부터는 예,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모세 혈관

0: 세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수가 4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60대부터는 아예 아픈 데 없죠.
1: 네네.
0: 예, 어디나 다 아프고 노화가 이 늙는 것도 자기절로도 팍팍 알기죠. 예, 그리고 동맥하고 정맥은 나이가 들어도 수가 변하지 않지만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인체 각 부위에 산소하고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노폐물하고 수분은 배출되지 못해서 체내에 쌓이면서 주요 장기 신진대사가 저하되다가 각종 다양한 질병과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면은 증상을 보면은 예, 머리 숱이부터 저로 줄어듭니다.
1: 네.
0: 예, 우리 40대 후반부터 대부분 난 머리 숱이 원래 많았는데 저 지금 많이 적소하며 이 얘기하죠.
1: 네.
0: 예,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지고 얼굴 색이 나빠지면서 또 검버섯이라든가 아, 또 잔주름 예, 그리고 색소 침착하고 피부 탄력 저하 예, 눈이 또 건조하고 침침하고 충혈되는 증상 예, 여전히 다 모세혈관이 노화입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나거나 치주염이 또 생기는 증상 예, 이명이 있고 또 코피라든가 콧물이 자주 흐르는 증상 두통이라든가 또 어깨가 결리고 목이 결리고 예, 우리 50대 좌우 되면은 누구나 이 목이 이 경추가 아예 아프다는 분들이 없죠.
1: 네.
0: 예, 그리고 건망증이라든가 화가 자꾸 나고 짜증도 나고 여전히 이게 노화 현상입니다.
1: 네.
0: 화나고 짜증나고 할 때는 저분이 아프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좀 자기절로도 우울해지는 증상도 나고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노화되면은 불면증도 생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현기증도 나고 소화가 안 되거나 또 배가 더부룩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곤하고 나른한 예,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예, 이때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처럼 같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호르몬 변화하고 모세혈관 노화가 만났기 때문에 예, 질병이 치료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증상들은 거의 모두가 모세혈관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모세혈관이 손상하고 노화는 결국은 동맥의 부담을 가중화하면서 이 고혈압하고 당뇨 예, 이제 이 앞에 증상을 있을 때 치료해야 하면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동맥경화 등 이런 증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거 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치료했기 때문에 예, 이 고혈압도 빨리 하는 분들도 있고 당뇨병도 일찌게 하는 분들도 있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장약에서는 우선 먼저 이 순환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 순환을 해결하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예, 효과를 보는 약이가 바로 치수의 전주환입니다.
1: 네.
0: 예, 거기다가 요즘에는 화싱크 후예를 같이 연합요법으로 병행해서 이 모세혈관 순환과 관계되는 이런 모든 증상들을 개선을 가져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화싱크 후예는 치료 범위가 아주 높다 하죠. 예, 이제처럼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증상 혹은 호르몬이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개선해서 예, 모두 효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1: 네.
0: 예, 특별히 뇌공혈 부족이 있거나 뇌순환 장애가 있거나 예, 어지럼증이 있거나 두통이라든가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등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뇌경색 예, 크게 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MRI를 하고서 이 증상이 나타 이 그 진단이 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조금 막혔다 한.

0: 혹은 모세 혈관이가 뇌 혈관이 좀 여러 곳이 막혔다 한다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엉켜서 나타나는 혈관 내부의 손상도 우리 두 가지 약을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연못가에서 특별한 노래 시합을 즐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0: 맞아요. 또 개구리 친구들의 숨겨진 비밀도 알게 됐죠. 오늘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주주와 친구들을 따라 신나는 모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0: 우주의 여행 모험기 제7장 음식을 잃은 큰 도마뱀.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노래 시합도 즐겁게 마무리됐고 주주 일행은 이제 이 공원을 떠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조주는 카멜레온이 다시 련잎술이 함께 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리의 우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카멜레온아! 카멜레온아!
2: 그 애는 벌써 떠났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주는 살짝 실망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0: 카멜레온은 오늘 도마뱀네 집에서 손님을 맞는다고 해서 일손을 도와주러 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가씨한테 카멜레온 사진이 많거든요. 두꺼비 아저씨가 주주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2: 주주는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긴 채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 그 사진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0: 그럼요. 당연하죠. 잠시 뒤에 아그 아가씨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2: 두꺼비 아저씨가 웃으며 답하자 주주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 아저씨, 혹시 아저씨 사진도 있나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해요.
3: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왜 싫어해요?
2: 주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0: 나는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내 모습도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두꺼비 아저씨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3: 전혀 그렇지 않아요.
2: 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 모든 동물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저씨를 전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저씨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2: 이것이 바로 주주가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주주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시울이 살짝 젖어올랐어요. 그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2: 그때 아그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쁜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씩 줄게요.
4: 저요? 저요? 저 하나 주세요.
0: 조주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4: 저도요? 저도요? 주세요.
0: 총건이와 쟁쟁이도 그 말을 듣고 뒤처지지 않을세라 바로 소리 높이 외쳤어요.
2: 아구 아가씨는 주주와 친구들에게 사진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진 속 아그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좀 과장돼 보였는데 하얗고 큰 이를 활짝 드러낸 모습이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0: 카멜레온 사진은 없나요? 주주가 사진들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기다려봐요. 아그 아가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이 사진들이 카멜레온 사진이에요.
2: 주주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사진 속에는 그저 흙이나 나뭇잎만 보일 뿐 카멜레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살짝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카멜레온이 찍힌 건 하나도 없나요?
0: 아가 아가씨가 크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은 개구쟁이라서 사진 찍을 때도 주변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 숨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겨우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2: 그런데 그때 주주가 사진을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3: 가지마! 왜 도망가는 거야?
2: 목소리는 아주 크고 다소 거칠게 들렸어요.
0: 세상에, 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길 한가운데 작은 산처럼 생긴 무언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가 아가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커다란 머리 하나가 그 산속에서 튀어나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방금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2: 그 작은 산은 나무 기둥처럼 굵은 발톱으로 음식 봉지를 악어 아가씨 앞에 밀어주었어요. 악어 아가씨는 그 음식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어뜨린 음식이 아니에요.
0: 그래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정체가 당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0: 그 작은 산은 의아해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1: 방금 전에 아그 아가씨처럼 키가 큰 동물이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사납게 휘둘러댔어요. 다행히 고리가 좀 멀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 맞았더라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 녀석은 나를 때리지 못하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음식들을 뱉어낸 뒤 급하게 도망쳐버렸어요.
0: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본 건 틀림없이 큰 도마뱀일 거예요. 큰 도마뱀은 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기려 들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방금 먹은 음식을 뱉어서 적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치거든요. 정말 몹쓸 녀석이죠. 아구 아가씨는 고개를 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 공원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1: 아, 참, 내가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코끼리 거북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공원에 왔어요. 작은 산처럼 보이는 코끼리 거북이는 수줍은 듯 말했어요.
0: 그렇군요. 어쩐지 낯선 모습이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거대하니 큰 도마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1: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겠어요. 코끼리 거북은 미안한 듯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0: 그런데 큰 도마뱀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가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큰 도마뱀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은 먼저 길을 떠나세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8장 도마도 대사. 코끼리 거북은 땅에 엎드려 새 친구를 자기 등에 올라타게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크고 높아서 새 친구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자신의 활공기를 꺼내 조조와 총구를 태우고 코끼리 거북의 등으로 안전하게 날아올라갔어요.
1: 출발! 코끼리 거북이가 기쁘게 큰 소리로 외치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0: 잠깐만요! 조조는 산처럼 큰 코끼리 거북 등 위에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잘 가요!
1: 왠지 모르게 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럴만도 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두꺼비 아저씨가 용감하게 지켜주었고 신기한 지식도 알려주었거든요. 두꺼비 아저씨는 겉모습은 조금 흉해 보였어도 점잖은 말투와 용감한 모습, 따뜻한 마음이 정말 눈부시게 빛나 보였어요.
0: 총군과 쟁쟁이도 함께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꺼비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잘 가요.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두꺼비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련입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1: 자, 빨리 갑시다. 곧 있으면 동물원 문이 닫힐 거예요. 아그 아가씨가 걸음을 재촉했어요.
0: 코끼리 거북의 등은 정말 컸어요. 조주는 높은 곳에서 공원 풍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꼬마 주인도 함께 왔더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멋진 풍경과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함께 봤다면 분명 정말 좋아했을 거야.

0: 친구들, 오늘 조조와 친구들은 거대하지만 착한 코끼리 거북을 만나 새로운 우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공원문으로 향했어요.
1: 맞아요. 비록 두꺼비 아저씨와는 헤어졌지만 그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은 주주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문이 닫히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0: 오늘 주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아름다운 생물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주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요. 그럼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 2026년 현대 어휘 전문 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규범 심사 결정 활동이 13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 날씨 영향으로 7월 14일과 15일 연결 참호단 관할 구역 내 모든 려경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선발 지역입니다. 의 전시관에는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족 단결 세 장 써 내려가, 중화민족은 한 가족, 당내 햇살 연변 비초 등 4대 주제 전시 구역의 자료로 배치됐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사진, 한 단락 한 단락의 영상, 한 조 한 조의 수치들은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서로 도우며 단결 분진하는 시대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입니다.
4: A展厅.
2: 의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에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래 우리 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주 전역 체험구 건설, 1핵8의 교양실천 기지,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확고 수립 교양 선행학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및 각종 견학 중심의 건설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결은 실력을 응집합니다. 연변은 독특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지역 우세에 힘입어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식별도가 높은 일련의 녹색 유명 특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전시관이 들어서며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청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살향과 김치향이 어우러졌으며 장향기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의 우아한 정취가 서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평 기사입니다. 변강의 좋은 제품, 연변의 우수 제품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주황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표식이 붙어있습니다.

0: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연변에서 생산한 풋옥수수입니다. 여기에 미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제품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국장 소중걸입니다. 연변은 변강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당의 빗발 아래 향촌 전면 진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전소개 활동을 통해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은 진실한 성과를 북경 인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량질의 식량과 식용유가 가득 쌓여있고 산나물과 버섯은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조선족 김치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귀빈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변 풋옥수수를 맛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북항전연구회 회장 왕위위입니다. 북경 이곳에서 우리 연변의 번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물산이 있다는 것은 연변의 옥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연변 사람이었고 연변에서 나간 여성 홍군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생방송팀도 카메라를 전시구역에 돌려 온라인으로 연변을 선전 소개했습니다. 연변 우선 미식 추천관 최향매입니다. 플랫폼 팬이 170만 명을 넘고 연간 판매량이 180여만 건으로 실력과 활력이 모두 충분합니다. 전시회에 사람이 많고 관심도가 높은 기회를 빌어 우리는 생방송실을 직접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맛보면서 연변 문화를 소개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도 배추김치, 냉면, 연변 입살 등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백산의 홍색 기억에서 변강마을의 새로운 발전 면모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이야기는 모든 참관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시대 앞과 상담구역에서 이어진 한 차례 한 차례의 악수와 한 건 한 건의 협력 의향은 변강과 수도를 잇는 마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북경 서성구 금융가 가두 경기도 사회구역 당위석이 요우림입니다. 변강 향촌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연변의 기층사회구역과 상시화, 쌍방향 교류 기제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문화 상호 참조와 좋은 제품 상호 유통 등 활동을 펼쳐 민족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북경에서 7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해량강만에서 수도 북경이 이르기까지 연변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단계를 교량으로 삼아 붉은의 변강 비춘의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현대어휘 전문용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결정 활동이 13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하고 길림성 민족사무연의 2급 순시원 김계화가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김계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숙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20기 사종전의 정신과 언어문자 사업에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인솔로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문화 전승을 더욱 잘 촉진하고 각 민족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추동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튼튼한 언어적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 어휘 전문 용어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교량 및 뉴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정치적 인도를 견지하고 사업 조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기재 보장을 완성하고 분야 간 협력 기재를 혁신해야 합니다. 민족 어문 사업기구, 분야 전문가와 대학 기재의 역할을 발휘해 사업 발전에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심사 결정한 규범은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 총 177건의 전문 용어에 관련됩니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력 성원 단위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어 규범위원회 제9기 규범위원들

0: 우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학률연군 제2군의 악전 고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일본 관동군은 치안 숙정 3년 계획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일대에서 군사 토벌을 대거 감행하면서 집단 불악 정책을 실시하고 무인 구역을 조성해 동북학률 무장의 잔혹한 토벌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북학률연군 제2군은 장기간 혹한과 기아, 탄약 부족의 권경에 처해 혈전으로 물자 보급을 교환해야 했으며 강적과 악전 고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제2군 당위는 주동적으로 전략을 조정해 얕은 산간 지역에서 장백산 심산 구역으로 옮기고 미령 근거지를 후방 거점으로 건설해 밀림에 의지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노려 적을 섬멸함과 동시에 군중 속에 심입해 선전 사업을 펼치며 항일 군중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193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대는 안도, 무송 등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좋은 전과를 거두고 일본군과 괴뢰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로획했으나 정치부 주임 리학충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그해 11월 군장 왕덕태는 소탕하 반격전에서 29세 나이로 영영히 순국했습니다. 1937년 3월 제2군은 간부회를 소집하고 반토벌전의 경험을 총괄함과 동시에 유격활동 방안을 확정해 각 사의 병력을 안도, 화룡, 장백 등 일대로 분산 파견해 항일유격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1: 중화 전국보도일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보도계 취재 편집 골간 네 가지 능력 강화 교육 실천 길림행 활동이 일전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주황 주요 언론 매체, 전국성 업종 매체와 지방 주류 언론 매체 42명 중견 보도일꾼들이 훈춘, 룡정, 화룡, 연길 등지에 심입해 의약 산업, 통상구 경제, 애국주의 교양, 민족 융합, 문화 관광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몰입식으로 발굴하고 렌즈와 필묵으로 연변 진흥의 새로운 풍모를 기록했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취재단은 선으로 킹크랩 전시판매관 국제상품성을 방문해 연변 다국 수산물 무역, 전자상거래 운영, 내외무역 융합발전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현지 탑재했습니다. 기자들은 걷고 보며 기록하면서 단지의 산업일꾼으로부터 다국무역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기업 부화 및 육성 등 관련 조치를 자세히 청취하고 단지 산업발전의 특색과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했으며 훈춘이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의지해 개방형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실천 성과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귀주 일보사 기자 양계명입니다. 훈춘은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점은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외의 우수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취재단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논밭에서 농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경영 모식을 알아보며 특색쌀 산업, 논밭 관광, 견학 여행 등 발전 경로를 상세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가 농업으로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기시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중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를 촉진한 향촌지능 성과를 체감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법제일보사 기자 류단입니다. 연변의 발전과 연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 단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연변의 풍경과 인문 풍토를 더 많이 보여줘 전국 인민, 전 세계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연변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렵니다. 기자단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지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의 홍색 역사 문화를 탐색한 한편 깊은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고 전통 조선족 민가를 둘러보고 짙은 민속 풍경

0: 우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주의 민족문화 보호 전승, 문화관광융합 발전, 민족단결 진보 건설 성과를 깊이 료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의 화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매체 기자들은 연변 발전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은 앞으로 자각적으로 네 가지 능력 요구를 실천하면서 착실한 취재와 생생한 기사 작품으로 연변의 산업 번성, 변경 안정, 민족 단결, 문화 관광 번영의 새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여론의 힘을 응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강원 날씨 영향으로 여객 열차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과 15일 연길 참호단 관할 구역 내 훈촌, 도문, 연길, 안도, 교하,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된 여객 열차 표를 구매한 여객은 당일을 포함한 차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236 웹사이트 12306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차역 현장 창구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환불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소 경내 고속도로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행 정보는 본 방송국 각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주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 바비 잔해 활류의 영향으로 10월 아침까지 우리 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 집중 시간은 14일 11시부터 10월 2시까지입니다. 13일 밤 도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이겠으며 기타 지역에 적은 비 혹은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낮 도나, 안도, 왕청, 연길 도시구역 및 부분적 향진, 룡정, 로투구진에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40 내지 70mm겠으며 최대 단일 지점 강우량이 110mm에 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 내지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밤 군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 부분적 지역은 60mm에 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우리주 강수가 평년 동기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이번 강우는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각지에서 류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하천 홍수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위험 저수지, 재해 우한 지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강우와 겹쳐 중첩 효과가 뚜렷하게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강우로 유발될 수 있는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과 도시 호우 침수에 특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개거 건강 양생 전과정 직접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부동산 등 5대 분야에서 많이 처리되는 사항 28개를 한 창구 접수 처리로 통합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욕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광범한 관광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7월 14일 하루 종일 폐원하게 됩니다. 개원 시간은 날씨, 홍수 방지 형세에 따라 별도로 통지합니다. 관광구 봉사 직결 전화는 0433-6688-330번입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통일표 가격은 한 장에 10원 50전이며 200명 이상 단체표는 한 장에 9원 90전입니다. 노인, 장애는 전용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표 구매 통로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고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막심 고리끼는 행복은 두 손 안에 있을 때는 그 크기를 모르다가 놓치고 나서야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에 대해 곁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나간 다음에야 후회함으로 잘 간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본인의 일상에서 버려졌던 몇 가지 사실을 둘러싸고 감정이나 느낌을 서술한 글 세 편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최 기자의 수필, 곤계란을 먹다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곤계란을 먹다, 최 기자. 금년 여름의 어느 날 문단의 유망한 젊은 작가 K님이 전액을 사겠다게 원체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얼씨구나 할 일이라 약속 시간을 단 1분도 어길 새라 약정된 장소로 달려갔다. 케이님은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음식을 맛보자며 우리 일행을 전람으로 안내했다. 오래전부터 야참거리가 풍성하기로 소문난 노천시장이었다. 멀리서부터 지지고 볶고 삶고 굽는 냄새가 코를 찔러 벌써부터 군침이 돌았다. 모두들 저녁 한 끼는 이곳에서 데우는지 모람없는 친구들의 회식 장소인지 촘촘히 가림막을 둘러친 음식집마다 손님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우리 일행은 구이집에 자리를 잡았다. 서로들 음복하기 전에 인사치레들로 부산을 떠는 사이 우리 앞에는 삶은 노예 번데기며 쬐꼬만 골뱅이 그리고 꽃챙이 구이들이 담긴 접시들이 놓여졌다. 케이님은 별미부터 맛보라며 달걀 3알이 꿰여진 꽃챙이 하나를 집어주었다. 어슴푸레한 전등불 안에서 보니 겉에 고추 양념장을 발라서 노릇노릇 구웠는데 먹음직했다. 이건 곤계란입니다. 고단백 구이인데 한 꽃챙이만 먹어도 1년 내내 감기 한번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머리를 외로 돌렸었는데 지금은 이걸 먹으러 일부러 찾아다니더군요. 난 두세 꽃챙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요. 케이님은 구구히 설명을 가하며 곤계란의 영양가에 대해서 역설을 하더니 달걀 하나를 통째로 입안에 넣고 냠냠 단숨에 손을 헤치우고 또 하나를 꽃챙이에서 빼어 물고 있었다. 곤계란이란 말 그대로 달걀이 병아리로 되다 말고 골아버린 달걀이란다. 옛날 나는 시집에서 병아리를 깨울 때 곤 달걀을 본 적이 있다. 대부분 달걀에서는 스무 하루가 되자 병아리들이 부리로 껍질을 쫓고 나오는데 어떤 달걀은 감감무소식이다. 시어머님은 그 감감무소식인 달걀을 골아버렸다고 하셨다. 그때 난 이 골았다는 달걀을 귀에 대고 흔들어 보았는데 안에서 철렁철렁 소리가 났었다. 썩어 물이 된 것이다. 선생님, 많이 들여다보시지 말고 적극 드세요. 오, 저는 무엇이나 얼핏 스치고 지나가는 성격 아니거든요. 먹어도 똑똑히 보고 먹어야죠. 난 그 계란을 이리저리 돌리며 찬찬히 들여다봤다. 한쪽 옆구리가 붉어져 나온 걸 보니 구울 때 터진 것 같았다. 구운 계란이 차라리 군 계란이라 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한번 먹어보리라 잡돌이를 한 나는 썩 두부의 맛으로 먹으면 되겠지 하고 한 입 뚝 떼어 먹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솜 같은 것이 씹히는데 도무지 목구멍으로 너무 가주질 않았다. 내가 그 솜 같은 것을 씹어 뱉어내는 걸 본 케이님은 그것이 씹히는 못이 따르라고 하면서 또 하나를 꼬챙에서 빼어 물었다. 나는 뱉어낸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털이었다. 병아리 보슴털. 이건 곤계란이 아니라 정확히 털계란이다. 그러니 난 털까지 돋은 병아리를 먹어야 한다. 종류로 먹어본 적도 없지만 정말이지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먹지 못한다, 먹을 수 없다는 불가능이 나로 하여금 용감히 그 털계란을 씹어먹게 했던 것이다. 어느 명인은 용기는 공포에서의 저항이요, 공포의 정복이며 공포의 부재는

아니라고 했다. 내 앞에는 곤달갈, 아니 채 깨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병아리가 놓여있다. 이 시각 나에게는 용기가 수여된다. 사실 용기의 태반은 이미 전에 일을 해낸 용기가 아니었던가. 10여 년 전 직장인로 동료들과 함께 석현 종이 공장에 갔을 때 일이다. 그날 공장장님께서는 연길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라고 하면서 산의 진미로 우리 일행을 초대했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중에는 삶은 기름 개구리와 누이 번데기도 있었다. 종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보기에도 징그럽고 역겨웠다. 그런데 그때 누르스레한 가슴을 드러내고 네 다리를 활짝 뻗치고 죽은 그 기름 개구리를 뱃속을 가득 채워 시꺼먼 알까지 내가 먹어댔다. 그리고 어쩌면은 새파랗고 토실토실한 누에 벌레로 뽕나무 가지에서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사륵사륵 뽕잎을 갈아먹을 수 있었던 누에 번데기를 나는 하나 또 하나 집어먹었다. 지금은 맛으로 먹지만은 그때는 오직 하나의 생각, 이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좀 지독하게 이악스럽게 겁을 모르는 여자인 것 같다. 어렸을 때 할머니의 옛말을 듣고 잠자리를 구워 먹어보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기름에 튀긴 메뚜기도 먹어보았으며 동생들의 추렴이 끼어들어 고양이 고기도 한점 먹어보았다. 물론 호기심에서였다. 위 수술 후에 건강에 좋다는 태반을 나절로 씻어 찬물에 꿀떡꿀떡 넘기고 서른 살을 넘겨 둘째 아이를 업고 학교에 가서도 체육 시간이면은 일여덟 심지어 십여 살 어린 동학들과 함께 조마를 뛰어넘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웬만한 전기술이나 수도꼭지 수리 같은 것을 나절로 해 했던 것은 바로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했기 때문이다.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해야 했고 해보니 또한 해낼 수가 있었다. 살아보니 정말이지 구세주가 따로 없었다. 구세주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세상은 파란만장이고 우리의 삶은 우회곡절일진데 어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다. 주지하는 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역경과 도전이 있다.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길이기에 끝나버리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하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해보아야 할 줄로 안다. 청각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구, 야구, 수영, 육상, 운동 같은 것은 어쩌면 자기 바의 하나의 도전이었을 것이다. 애초에는 옆 사람들도 그들 자신도 불가능이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에서 승자가 되어 생의 희망과 성공의 희열을 맛보았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인 것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분투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대인관계 역시 의외가 아닌 줄 안다. 이 세상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사는 세상이 아니다. 좋아도 싫어도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 살인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어울린가가 하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떠밀려야 하고 나의 말에 따라야 하며 나의 생각과 행동은 플러스 100점이고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우월의식으로만 살아간다면 반대로 남을 무턱대고 따라가거나 자신을 갑속에 가두어놓거나 지나치게 낮추어보는 열등의식만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인간을 알 수가 있고 또 인간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이 인간을 모른다면 먼 사람은 아예 언저리에도 오지 않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고 말 것이니 어찌 서로 어울릴 수가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요즘 나는 뒤늦게나마 내가 인간이면서 너무나 인간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내가 얼마나 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나를 믿도록 나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관용을

베풀었을까? 내 또한 대방이 좋게 느껴지도록 어떻게 여러모로 용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까이 하였을까? 내가 나를 알았다면 어느만큼 알았고 내가 나를 몰랐다면 나의 무엇을 얼마를 몰랐을까? 나는 그날 보슴털이 검질검질 스피우는 곤계란을 세 알이나 먹었다. 그것이 용기와 믿음으로 불가능의 한간을 하나의 도전이었다면 난 이처럼 와신상담으로 인간을 아는 일, 나라는 인간과 타인으로서 인간을 아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도전을 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면서 수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리. 네, 최 기자의 소필 곤계란을 먹다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의 깊은 인생 철학을 녹여낸 글이었는데요. 듣는 이들에게 용기의 정의, 삶의 태도,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효령의 수필 나와 나의 립스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립스틱 김혜령. 점심시간 분주히 학교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작은 해방감을 동반한다. 하루 종일 흩어진 숫자들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려 애쓰던 머릿속이 잠시 숨을 고르듯 밥을 먹으러 가는 길만은 현실의 땅을 제대로 밟고 있는 기분이 든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여름날에도 이어폰 놈으로 들려오는 음악은 나를 일상의 지루함에서 잠시 건조

돌려주는 것만 같다. 점심을 먹고는 늘 작은 의식을 지르듯 립스틱을 꺼내어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머니가 낯설게 가벼웠다. 혹시라 하는 마음에 주머니 속을 뒤졌지만 그토록 아끼던 립스틱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이럴 리가 없는데?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림이 허공을 다듬었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립스틱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다. 몇 해 전 여행길에서 혹독한 환경에 한 차례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그것을 닦아내고 뚜껑을 단단히 봉합하며 되살려낸 적이 있었다.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는 모든 물체가 기압 차이로 인해서 팽창된다고 한다. 갖고 다니던 립글로즈는 언젠가 새어나와 흰 거품을 내며 이미 폐기 처리가 되었고 남은 이 립스틱 또한 뚜껑이 열려 진한 빨간 내용물을 드러내고 말았다. 마치 수술 때 올려진 환자를 구하려는 의사처럼 나는 봉합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때부터 그 립스틱은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같은 브랜드 비슷한 색감의 립스틱을 많이도 샀지만 생체의 길을 감싸안고 함께한 것은 그 립스틱뿐이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작은 믿음을 품고 오던 길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학생들로 붐비는 점심시간 그 작은 물건을 찾는다는 건 무모해 보였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노력도 해보지 않는 채 포기해버린다면 두고두고 마음의 후회와 유감으로 남을 것 같았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에 눈이 따가울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을 피하여 땅바닥을 내리살피었다. 그렇게 절반쯤 걸어왔을까? 뜨겁게 내려앉은 햇살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작고 용룡한 것. 가까이 다가가보니 바로 잃어버린 내 립스틱이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립스틱 용기는 발길에 차있는지 바퀴에 눌렸는지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다. 얼룩덜룩 상처난 용기를 손끝으로 문지러가며 나는 속상한 마음을 달랬다. 그래, 이제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한정판이 된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쩌면 삶에는 이런 작은 정신 승리도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금 생각해봤다. 립스틱의 생착에는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내가 다시 발견한 특별함의 증거가 아닐까. 그 경험은 단순한 물건 찾기를 넘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잃고 다시 찾고 혹은 잃은 채로 지나가 버린다. 때로는 상처난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 상처야말로 요일함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립스틱의 흠집은 내 지난날의 불안, 좌절, 실패를 닮아 있었다. 나는 깨끗하고 완벽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봤지만은 사실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무난 흔적들이었다. 마치 우리의 삶도 완벽하고 매끈한 순간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채기를 안고 있는 것들이 더 큰 의미와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연구실 책상 후 컴퓨터 화면 속에 흩어진 숫자, 글자들을 다시 마주하며 그것들이 결국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호한 윤곽을 가지고 있고 그 모호함 속에는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의미를 찾아내고자 열심히 들여다본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불완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길어올리는 일, 그것이 어쩌면 내가 늘 갈망하던 창작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삶은 결코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간다. 예기치 못한 상실이 찾아오고 애써 지켜낸 것들이 불시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일 것이다. 햇살에 반짝이는 립스틱의 흠집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새겨놓은 흔적이었다. 우리네 삶 또한 반짝이고 온전한 순간은 짧고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길에 혹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긁혀오고 그

흙먼지에 묻히며 지나가지 않는가. 하지만 그 흠집 속에서만 드러내는 색이 있다.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빛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무늬가 그 상처 자리에 남는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그 흠집조차 나만의 문양으로 되어 반짝이는 이 순간처럼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휘청거리는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무게가 되어준다. 네, 김혜령의 수필, 나와 나의 립스틱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다른 우점이 없어 보이는 서로 비슷한 공록을 가진 물건이나 소지품을 놓고 봐도 유독 본인의 마음에 들거나 애착이 가고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각자의 취향이나 애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말이겠죠. 이 사소한 일상에서 불쾌한 일이 마주쳤을 때도 마음 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풍요로운 삶을 갖고 나가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받은 도움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베푸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내 나이 올해 73. 나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오늘 길에서 807번 공공버스를 보자 10년 전 생면부지의 그 한족 처녀 덕분에 두 번째 생명을 찾았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2016년 봄이 어느 날 아침 9시쯤이었다. 마트에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동네 골목길로 나섰다. 좁은 길인지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앞을 보니 100m쯤 떨어진 정류장에 666번 공공버스가 서 있었다. 내가 그 버스 뒤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 빨간불이 깜빡이며 출발 신호를 보였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터이니 나는 자연스럽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그대로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뒤에서 오던 807번 버스가 나를 덮치는 것이다. 이 버스는 출퇴근 전용이라 작은 정류장은 그냥 지나치고 속도만 내며 달리는 차였다. 그날도 조금만 속도를 줄였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버스는 속도를 내면서 내 자전거 뒤편에 달린 아기 안장까지 그대로 걸어가버렸다. 순식간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는 멀리 튕겨나갔고 나는 그대로 땅에 나동그라졌다. 왼쪽에서 출발하려던 666번 버스 앞바퀴 옆 콘크리트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고 이식을 잃었다. 터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길바닥을 적시한다. 두 버스는 모두 멈추었고 승객들은 모두 내려와 둘러섰다.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들은 내가 666번 버스 앞에 누워있으니 그 버스 탓인 줄 알았다. 807번 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달려나와 나를 일으켜 안았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났다. 807번 승객 중 한 명인 헬스코치라는 한족 전우였다. 그러는 차 안에서 사고 전말을 모두 지켜보고 뛰어내려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은 전우는 체육중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헬스장에서 코치로 일을 하며 위급 상황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았으며 응급처치에도 능숙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재주가 많은 처녀가 그날 어쩌다가 내 곁에 있었던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 처녀는 내 몰에서 흐르는 피를 개의치 않고 운전사 손에서 나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내 코 안에 인중을 세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네 번쯤 누르자 나는 후 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까지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전우는 다정하게 물었다. 이모 계세요? 제 말 들려요? 그리고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며 가족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전우는 휴지로 내 머리 피를 닦아주며 이모 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며 계속 격려해 주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딸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아는 채 바로 딸과 통화를 하며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오라고 당부를 했다. 마침 집에 있던 딸이 후급지급 달려봤지만 현장은 인파로 가득하였고 120 구급차가 다섯 대나 대기 중인지라 쉽게 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계속 처녀와 통화를 하며 겨우 나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나를 꼭안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다가오자 그녀는 의료진과 함께 나를 구급차에 실어주며 이모 잘 치료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아 면목 모르는 한족 처녀, 마음씨 고운 그 처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나는 계속 그녀를 생각할 뿐이다. 응급실에 도착을 하자 교통사고 위급 환자라 바로 전면 검사를 받았다. 주치사는 딸에게 말했다. 머리 상처가 심했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고 더 잘 때리는 뼈에 이상이 없고 피를 많이 흘려 오히려 머리 안에 혈종이 적게 생겨 수술 없이 봉합과 보존 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는 상처 주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일곱 바늘을 꿰맨 뒤에 입원을 권했다. 난생 처음 입원해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마침내 완쾌되어 퇴원하게 됐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올까봐 늘
불안해.

네, 다음 순서에는요, 김성옥의 수필, 내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생면부지의 처녀를 마련했습니다. 내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생면부지의 처녀, 김성옥. 나는 기억과 망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남에게서

하지만 그 면목 모르는 한쪽 처녀 덕분에 그 걱정은 점차 사라지게 됐고 오늘까지 평안히 만년을 보내고 있다. 만약 그날 그녀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고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지 또 병원도 제때 갈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666번 버스 기사님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그 밑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급정거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면목 모르는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 고향 아닌 이곳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전자오르간도 배우고 태국권도 익히며 흥겨운 삶의 멜로디가 저 산 너머까지 메아리치길 바란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성공의 수필 내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생명부지의 처녀였습니다. 네,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 착한 심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여러분 혹시 연꽃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맑고 고운 꽃잎,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결코 물들지 않고 청아하게 피어나는 모습. 그래서 예로부터 연꽃은 속세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꽃만 바라보느라 정작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진흙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연근의 존재를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겉은 거칠고 허투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촘촘한 구멍이 숨쉬는 통로가 돼 연꽃이 피기만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연꽃이 한 사람이라면 연근은 아마도 묵묵히 뒤에서 가족을 지키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 자리. 예,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예, 매일 새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이 도시락 반찬 고민에 피곤한 남편의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우리 엄마들은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기 마련이죠. 아,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진흙 속에서 단단히 지켜주는 든든한 식재료. 바로 련근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입맛과 기운을 살려줄 련근의 놀란 효능에서부터 바삭하고 아삭한 련근 요리까지 오늘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 연근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줄기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약재로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뿌리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요. 특히 연근에 뚫려있는 그 신비로운 구멍들. 이 구멍은 공기가 잘 통하게 해 연근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연근은 수분과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서도 아삭하고 상쾌한 식감을 자랑하죠. 우선 연근은 비타민C의 보물고입니다. 연근 100g에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근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데치거나 조려도 쉽게 파괴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아주 탁월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제격이겠죠.

네, 다음으로 연구는 철분과 탄인의 만남입니다. 탄인은 지혈작용을 도와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께 좋고 철분과 시너지를 내어 빈혈 예방과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리 후 허약해진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근은 바로 식이섬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변비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 연근은 정말 좋은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연근은 비장과 폐를 튼튼하게 합니다. 더위로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을 때 그리고 마른 기침이 잦거나 목이 자주 칼칼할 때 연근을 섭취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호흡기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근은 정말 흙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영양 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연근을 고르는 요령과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약도 잘 골라야 효험을 보는 법이죠. 이 신선한 연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신선한 연근은 표면이 윤기가 나고 매끈하며 흙이 약간 묻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얗게 씻어서 나오는 것은 표백이나 산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근의 마디는 통통하고 짧을수록, 그리고 상처가 없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잘라보면 구멍이 깨끗하고 검게 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수확되는 연근이 가장 맛과 영양이 좋다고 합니다. 구입하신 연근은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연근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연근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위장에 약하신 분들은 꼭 조리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연근은 당질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연근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연근 잘 고르시고 안전하게 드셔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길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아삭하고 담백한 연근 어떻게 활용하면 가족들이 모두 좋아할까요? 연근의 매력을 200% 살려낸 세 가지 대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소개합니다. 연근 조림, 간장 조림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연근 조림인데요. 연근 300g, 간장 5숟가락, 설탕 2숟가락, 물엿, 그리고 올리고당 1숟가락, 맛술 2숟가락, 물 1컵, 통깨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연근을 껍질을 벗기고 0.7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명심해 주세요. 연근을 썰자마자 바로 식초를 탄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아삭한 식감이 유지되고 색상 변화도 방지됩니다. 냄비에 연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데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데치면 전분기가 빠져 조림장이 더 잘 배어들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이제 냄비에 간장, 설탕, 물엿, 맛술, 물을 넣고 끓이다가 연근을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국물이 거의 졸아들 때까지 젓지 말고 살짝 흔들어가며 졸여주세요. 마지막에 불을 끄고 통깨를 솔솔 뿌리면 끝입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연근 조림은 밥 반찬은 물론 아이 도시락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바로 바삭바삭 고소한 연근전입니다. 손님 초대상이나 명절에도 자주 올리는 연근전인데요. 연근 한 개, 부침가루 한 컵, 물 한 컵, 소금 약간, 식용유, 그리고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송송 썰어 준비하세요. 연근은 껍질을 벗겨 0.5c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역시 식초물에 살짝 담가 색상 변화를 막아주세요. 연근을 반죽에 톡톡 찍어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그 전에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연근 위에 고추를 예쁘게 얹어주면 색감이 살아납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면 바삭하면서도 연근의 아삭함이 살아있는 연근전 완성입니다. 이 간장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약간 섞은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별미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아빠 술안주로도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견디는 연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누군가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한 끼를 준비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나로 산다는 그 평생의 꿈, 아마도 그것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머님들마다 가족 밥상에 연근 요리 하나 올려드리는 그 미소를 생각하며 전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의 삶은 한 잔 술과도 같습니다. 쓴맛, 단맛,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현숙의 글입니다. 술은 달다. 제목을 쓰고 보니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마시는 술은 진짜로 달다. 여자가 뭔 술타령인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술이 좋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다. 생전엔 매일마다 반주술을 마셨다. 식사를 거르셔도 술은 챙기는 그런 분이셨다. 질푼 알각잔에 소주를 찰찰 흐를 것처럼 부어서는 잔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마시곤 했다.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 멋이 좋아 술 마시는 아버지가 좋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다. 맥주 반 잔쯤 하셔도 얼굴이 빨개나셨다. 간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없다나 그렇게 들은 것 같다. 그런 걸 알기에 친구분들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는 왁작한 술상에서 늘 이방인으로 보였다.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인지 오빠와 동생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두 분의 유전자를 아주 고르게 이어받았는가 보다. 술을 아주 즐기지만 술만 마시면 알코올을 해독시키지 못하는지 얼굴이 빨개난다.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다지만 나는 술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처음 술을 접한 것은 초중 3학년 졸업식 때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처음엔 학부 형이랑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가만가만 마시던 술이 선생님께서 오늘만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너도 나도 술병을 꺼내들었다. 그날만은 모범생, 문제생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사회로 나와서 조금씩 마시던 술이 홀로 여행사를 차리고 나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선 술 마실 일이 종종 있었다. 친정이요, 시집이요, 일도 많았고 남편 쪽, 내 쪽 친구들도 많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도 상대와 장소를 가려서 마셔야 한다. 이젠 나이도 마흔을 넘어섰고 애도 크고 별로 속타는 일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자주 모여서 술 모임을 한다. 그래서인지 며칠 안 마셨다 싶으면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위챗에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다. 오늘은 취하고 싶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잔만. 이라고 글을 올린다. 그러면 꼭 나처럼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하고 유혹한다. 혹시 술 마시자는 친구가 없으면 나는 집에서 마른 명태 조각에 맥주 한 병쯤 혼자서 간단히 한다. 그러는 나를 보고 술이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술이 달다. 왠지 달고 마시고 싶다. 그것은 술보다도 술만 마시면 동동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인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인다. 언짢았던 일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술이 해결해주는 일이 의외로 많았다. 안 풀리던 일들도 술상에서 해결이 되고 어색하던 사람들도 한 번의 술로 친숙해지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싸우던 친구들도 술상에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모습에 술이 좋았고 술이 달았다. 술을 마시고 오만상을 찌그리는 그런 술을 나는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상을 찌푸리는 친구를 보고 그럴 거면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이란 건 마셔주고 살짝 웃어줘야 같이 마시는 사람도 기분이 낫지라고 했더니 그것이 후엔 술상의 어록이 되었다. 지난 단오에 있은 일이다. 아침 일찍 친구가 위챗 모멘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친구들 속엔 남자가 없으니 양꼬치 구워줄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의리의 하회가 있으려니 했는데 말이 없었다. 이어서 내가 연속 글을 올렸다. 3일이나 휴식인데 얼굴이나 보자. 만나서 간단하게 술이나 하고 간단하게 자기 사랑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집 흉이나 보자. 효과가 짱이었다. 그렇게 간만에 만난 우리는 누구 권할 곳도 없이 술이 쭉쭉 잘도 내려갔다. 그 맛이다. 달달한 술맛, 달달한 친구 사이, 그리고 달달한 우정의 술은 정말 달았다. 값비싼 술을 부어서는 남 몰래 상 밑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아니 아니 하면서도 마실 것은 다 마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실 거면 재미나게, 안 마실 거면 아예 술상에 앉지도 말자는 것이 나의 술상 법도이기 때문이다. 술은 오락연회의 흥분제이고 사람들 사이를 개선시키는 윤활제이다. 술의 의의는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상에 있고 같은 술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있고 기분에 있는 것 같다.

다음 수필입니다. 정국선이 쓴 수필, 마음벽에 걸린 시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바늘 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려온다. 시계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변함없이 돌고 또 돌아가며 시간을 알리고 있다. 시계의 끊임없는 회전과 함께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추나 추동 사계절이 바뀌고 한 연대 한 세기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있다. 쉼없는 시간의 흐름에 동반된 삶, 어쩌면 삶을 주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시계 하나가 걸려있는 듯 싶다. 한 점의 흐트러짐도 모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계와는 달리 주인의 마음에 따라 빠르다가 늦다가 가끔은 멈추기도 하면서 마음속의 시계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거듭한다. 철부지 동년 시절, 학창 시절에 마음의 시계는 거침없는 달림을 해왔다. 친구들과 소꿉놀이에 시간을 아끼며 선생님의 칭찬말에 마음을 부풀리며 동실 뜨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불타는 저녁 노을과 합창을 하고 둥근 달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시절. 그 시절은 마냥 달기만 하던 시절이어서 언제 하루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사업에 갓 참가해서 헷내기 교원으로서 로 교원들의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사랑하는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던 때 시간은 항상 나를 재촉하여 눈, 코 뜰 새 없었다. 마음벽에 걸린 시계는 훌쩍훌쩍 뜀질이라도 하듯이 20여 년이란 세월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후 20여 년의 경력을 쌓고 로교원의 행렬에 들어선 후 어느 날부터인지 딱히 알 길 없이 나는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20분이나 있어야 점심시간이네. 이제 3시밖에 안 됐네. 아직 2시간이 있어야 퇴근 시간이구나. 벽에 걸린 시계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걸린 시계를 조롱이라도 하듯 하고 나는 짜증이 슬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분명 내 마음 벽에 걸린 시계는 나의 권태와 함께 늦장을 부리며 마음속에 부글부글 거품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한 시간이 2시간 같고 하루가 열흘처럼 지겨워지며 순간순간 솟구쳐서 무엇인가 쓰고 싶던 글들도 제목만 달랑 책자에 써놓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대로 버려둔 채 딱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며 있는데 퇴직을 1, 2년 앞둔 노교원들의 언제면 퇴직이 될까? 이젠 교직 생활도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 징글징글 지겨워진다 라는 내심의 고백이 들려온다. 모심 중 죽음을 향한 삶의 행정에 대한 생각을 더해보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꼭 죽게 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언젠가는 꼭 죽게 된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 전 교직원 20여 명이 4명의 정년퇴직 교원들을 위해 준비한 만회에서 한 정년퇴직 교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퇴직을 앞둔 나날엔 언제면 퇴직이 될까고 그토록 학수고대했었는데 정작 퇴직을 맞고 보니 마음이 텅 비어가는 느낌에 허전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상악종소리 울리고 하악종소리 울리는 데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자꾸만 학교 운동장에 눈길이 가고 마음은 그냥 쉬지 못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토요일, 일요일 휴식일이 되어야 마음 편히 집에서 있을 수 있게 된다며 퇴직을 기다리며 살아온 몇 년이 참 후회스럽다는 감수를 토로했다. 그동안 학교 사업에서 항상 앞장서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 선생님이 퇴직을 앞둔 몇 년 단계를 풀었던 짧은 순간도 아깝고 후회로 남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항상 열심히 뛰며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난 4월 조직된 교원연수회에도 나이 50에 연수는 해서 뭘 하냐 하는 동사자들의 편견을 뒤로 물리한 채 나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참가할 결정을 내리고 연수를 떠났다. 내심 내 나이가 제일 많아 젊은 교원들 속에 끼어 난감하지 않을까 걱정도 약간 했다.

있었는데 정작 연수에 참가고 보니 퇴직을 1, 2년 앞둔 로 교원들도 와 계셔 한시름 푹 놓을 수가 있었다. 더욱 연수기간 그분들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 청강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모습이 참으로 공경스러워 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게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기 딱 좋은 나이구만. 나는 신이 나서 교실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에 거의 8시간에 달하는 강좌를 지루할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다. 내심의 동력과 함께 내 마음속의 시계는 늦장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두고 그 누구도 라테와 함께 뒤따르는 권태로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의 죽은 늪을 파고 그곳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봄 계절의 노크 소리와 함께 이른 새벽 드레나가 곡식을 심고 변모를 하고 모던 여름철에도 땡볕 아래 땀덩이를 쏟으며 기음을 메고 농약을 치는 싱그한 농민들의 모습에 감동이 흐르고 운동장에서 단체무 훈련, 체조 연습, 배구 훈련, 축구 훈련을 하며 항상 운동장이 들끓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생기가 넘쳐 흐른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밤을 패가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마냥 대견스럽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즐겁고 찬란하기를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와 땀으로 자신의 삶을 예쁘게 살찌워가는 삶이야말로 화려한 삶이 될 것이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들은 우리들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화원도 보게 되고 풍성한 수확의 희열도 만끽하며 인생을 빛나게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항상 삶에 감사하며 마음속의 시계를 멈추지 말고 멋진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기 위해 쉼없는 행정을 계속해야 하리라. 똑딱, 똑딱. 시계는 시간을 날리고 내 마음속의 시계도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연길시 도강 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 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꾸준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 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체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노강 중년은 최근에 여러 개 과실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 외에 지금 오래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강 중년이 찾아오셔서 병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덕이 좋고 이술이 높고 처방이 확실하고 그리고 효과성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값은 다른 데 대비해서 보게 되다면 비교적 저렴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결국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치적으로도 편리하고 가격적으로도 합리하고 병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다각도로의 좋은 우점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노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구강 안의 문제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치주염이라든지 혹은 또 입금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입안에서 모진 냄새가 난다든지 그 외에 치아에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주로 여기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준악한 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서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시고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에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도강 중년이라 하기 때문에 일백화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수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0: 봤는데도 편리합니다. 일베카라의 누구나 다 아시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몽땅 도강중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위원 직관은 바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직접 그 계단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직접 가서 무료로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 치아가 어떻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발표해드립니다. 매개 그 구강 안의 문제점을. 그리고 그 검사해드린 다음에 치아를 씻는 이것도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아주 여기에서는 증성하다시피 해서 치아 씻는 것도 싼 가격으로서 치아를 씻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단 구강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와서 해결한 다음에는 모두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년 2층에 흠가구강, 흠가락이다며 세계금자 싱크거창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안의 일체 문제는 여기에 찾아가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 불리우는 조일만 중리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중리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이 전문가로서 전 길림성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북경 의과대학에서 이미 장기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이분이 나오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십니다. 그럴 때 시간을 이렇게 잘 장악하시고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리 선생님께서는 40년도 넘는 이런 중리 경력을 갖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편탄이 왔거나 관심병으로서 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고혈압, 현우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직접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0: 말씀하세요. 예.
2: 예, 도강병원에 가서, 예, 지금, 네,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도 이게 심장에, 이거는 한 십몇 년 넘어됩니다. 심장을 해서.
0: 아, 예, 예.
2: 만날 이걸 해서, 예, 근심스럽고, 뭐, 어린아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0: 그렇죠. 심리적으로서 꽤나 걱정되죠. 부담되고. 예.
2: 그러니까 어떤 때 부모님들 다 불쌍해 박막 숨이 안 이렇게 맺힌 것처럼 이를 지르게 되면 완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약 항상 저기 뭐인지 이 혼마리다 욕구댕입니다.
0: 아, 예, 예.
2: 이제 아는 거 어디 갔다 언제 쓰러지겠지 어떻게 하겠지.
0: 아, 그렇죠. 주시왕 같은 거 갖고 다닌다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약도 예, 뭐 다른데 약 옛날에 뭐 청약도 먹어보고 약도 많이 썼는데 어째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나 그래서, 지금, 예, 이게, 그랑 약손 등 게, 전번에, 예, 이게, 저기, 맹자, 이 병원에, 저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 광고하는 이거 덕후서로, 그, 조일만 선생님가 치료로, 잠깐, 치료를 한 번, 이게 지금 오늘 내 두 번 치료 받는다, 지금.
0: 아, 예, 예.
2: 잠깐 치료에 가서, 약을 저다가 지금 딱 먹은 게, 예, 지금, 한 3일 남아 약을 딱 먹을까네, 알기 때다, 이게, 예.
0: 아, 그럼요.
2: 예, 벌써, 이 많이 편안해지고 있잖니까 답답하게 있잖니까 예? 이게 이렇고 나가서 조금씩 예, 걸어도 연달처럼 그렇게 숨이 팍팍 차거나 막 바쁘거나 이런 증상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0: 아, 예.
2: 예, 그래서 나 선택해서 야, 이 선생님 약, 뭐 약이라는 게 써봐야 알지니까.
0: 아, 그렇죠. 예예. 예.
2: 딱 써보니까 벌써 효과 나는 게 알겠다.
0: 절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가속이 절만 선생 찾아다니는 분 그런 가속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치료를 딱 받고 오서는 두 번째 치료를 거진 약 다 먹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여기 안에 영편안합니다.
0: 예예예.
2: 잠도 잘 자고. 지금 혈압 조절도 원래는 그냥 신장을 잘 알게 된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지금 내 나가서도 저 말 걷어대기에도 이렇게 바쁜 줄 모른다 지금.
0: 아, 그래.

0: 그렇죠. 예예.
1: 오늘 딱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세도 완전 이렇고 이래서 이제 두 번 치료에 이렇게 효과 도과가 이선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좀 바짝 치료해서 좀 병 좀 이렇게 근을 좀 빼려고 내가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0: 예, 뜹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인가리고 위 나쁘고 당뇨염 있고 허리다리 세게 아픕니다.
0: 예.
3: 선생님들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이전에 이 무릎 아래 있는데 가을 나빠서 등갈이 있어서 맥이 없고 땀이 없던 게 무릎 아래 다른 데서 맥이 나고 이 땀에도 정살 됐습니다.
0: 그게 큰 효과입니다. 보통 땀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3: 예, 그 당나무 있어.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벌써 그냥 그저 다자도 못 먹게 됐는데 아, 이거 한 3년 내 그랬습니다.
0: 예.
3: 무슨 약도 다 아이겹게다. 기준기, 그 선수의 약 쓰고 소리, 입을 새벽 일어나 다 쓰고, 달달 좀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담낭의 문제로 인해서 달걀 그 노란자유를 소화하기 바빠서 달걀 드시는 것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분들은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기후 태형성 관절이 있어요. 양, 다리 다 변형됐어요. 오른쪽 다리 더 세게 아팠습니다.
0: 예.
3: 이분이 고수에서는 아예 아픕니다.
0: 그렇죠. 리명결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년 어전 넘습니다. 이렇게 줄곧 중의에 그 종사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처방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리명결 선생한테 몰립니다. 예.
3: 예, 기억도 위 아팠어요. 전에 그저 만만한 것도 위나 먹어야 된다. 밥을 전에 먹으면 그래, 위, 알, 다, 껍질다가 저는도.
0: 예.
3: 빠져서 막 누워서 해냈습니다.
0: 불편하죠. 예, 예.
3: 밥 먹어도 이롭습니다.
0: 그래요. 예.
3: 예, 걔 밥은 영수 잘 먹습니다. 걔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가 안 나니, 우리를 빼서 완전히 또 후에 제발 다녀서 또 오늘 더 치료받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리맹결 선생.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여기와 치료를 받고서는 기본으로서 효과가 뭐 드마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한 분도 없고 너무 효과성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면 이제 간 B형 간염, C형 간염 그로 인해서 깡군거지 높은 분들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깡군의 정사를 돌아온다는 게 중의 중약으로서 그게 아주 보기한 그런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3: 예, 영영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이 몰립니다.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네 분 오셨습니까?
2: 네,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0: 예.
4: 예, 나는 이 방송용 감 못 봤는데, 이 방송 듣고, 병원이 그렇게 영하다 하니까 나도 지금 그 방송위원을 가보자고 치료를 좀 하자고 그랬다.
0: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 예, 피부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폐이 많습니다.
0: 예.
4: 그래 여기저기 불편한 데도 많고 그래. 예, 화목토라니까 둘이 지금 그 방송위원을 찾아가자고 그랬다.
0: 예, 지금 최기명 피부과 전문 주임 그리고 최기명 원장 선생님 네. 피부과를 중심을 해서 큰 치료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목토에 나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이 전화번호를 대기하면 쉽게 네. 거기에서 앞 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직접 네, 찾아오시면 됩니다.
4: 뭐 최기명 그 주임 선생 보내면 내 여러 가지 피부병하고 여러 가지 병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까?
0: 예, 중이기 때문에 다 알아 합니다. 예, 예, 로중이 선생님 네. 속하니까 예, 예.
4: 예, 그 두 분을 예약해 주시오.
0: 최기명 주임 두 분이 예, 예약됩니다.
4: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0: 화목토.
4: 일백화.
0: 일백화 예. 금방 일백화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 도강중연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1층이 신약대학병 본점 2, 3, 4층이 도강중연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최기명 예, 원자이라고 붙였을 겁니다. 간판이.
4: 찾아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지금, 몇 해 전부터 지금 변비로 고생하는 게, 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0: 없습니다.
1: 아, 변비가 안 되는데. 예.
0: 자꾸 변비나 보통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막 다시 6시 봐도 못 본다만.
1: 아, 그건 큰 문제입니다. 독성물질 빠져나가지 못하면, 노폐물 빠져나가지 못하고.
0: 그러니까 약 먹기는 먹어도 있고, 어째, 거둬도 습관돼서 자꾸 많이, 약을 많이 부어 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1: 이래서 생기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어제 떠나자, 뭐, 둘이 항상 묵지 사고, 예. 어제 근신에 또 못 나겠습니다. 어제 가자도, 차 타고 가자도.
1: 그럼요. 큰일입니다.
0: 예, 약을 먹게 되면 더 못 떠납니다. 어제 진짜 못 떠납니다.
1: 그래, 어느 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예.
0: 그래서 수탄 고생하던데 지금 이 도강중립병원에 지금 선생님들 용한 선생님들한테서 찾아가서 니맹기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두 번 갔다 열리 처부 두 번 일곱 번 갔다 먹는데 이 먹는 거는 지금 변비만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대가 막 거품 났습니다. 어메선지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예.
1: 예.
0: 그래 지금 두 주 동안은 약 먹는 거는 여러분들 약 그런 또 어떻게 이제 무셔봤어. 내 지금 또 공부를 하려고 지금 오늘도 벌려 가려고 그랬다. 지금 그냥 더 쏟아 먹겠습니다.
1: 리맹길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십니다.
0: 예.
1: 토요일 하루 빼면
0: 예.
1: 됩니다.
0: 예. 그리고 갈 때도 치과를 하나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번에 가서 충치를 치료했는데 거기에 치료하지 낫지 않는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 그 하나 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내가 같이 갈 때 하겠다고 해서 갈라 가려고 그 두 분을 예약하겠죠.
1: 그렇게 하세요. 흠과 공항에 찾아오세요.
0: 예.
1: 이렇게 하기 전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젊은 우리 집은 이 젊은 선생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 예. 제일 처음에는 내 위 나빴어. 위 나빴어서 몇 년을 보다 아침에 쏘살 조금만 먹고, 위 그냥 쌀쌀 쓰는 게 그대에는 큰 병이었습니다.
1: 예.
3: 근데 다른 데가 그래 치료하고, 약방약도 먹고, 병원 약도 먹고, 그래야 하는 게, 이 젊은 선생님 약을 세척 먹고 나섰습니다.
1: 치료.
3: 쌀쌀한
1: 예.
3: 게, 쓰러지는 게 없으니까, 없어지니까, 얼마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 때문에 그 밤중에 일어나 걸어다니고 한참 걸어다니면 또 이렇고 해서 또 약을 별난 약도 안 먹어서 어미라서는 얼마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알려진 게 이 선생님이 약을 세척 먹고 지금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내 나시간에 우리 아빠의 또 중국쪽으로 고생해서 가보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야 병원이 이번에 몇 번에 안 하는 게 못 나겠네. 그래 이 선생님은 그리 유명한 선생이라는데 한번 가봐도 그래 가서 뭐 수정 쌀 못 썼습니다.
1: 네.
3: 예, 사회 미생실에 갈 때도 우리 부친이랑
1: 신경
3: 너무 바빴는데
1: 중국의증이
3: 처음 뭔가 이 수성 약간 쓰더라 말이야.
1: 와, 그게 대단합니다.
3: 10번 가서 치료했습니다.
1: 이게
3: 완전히 그래 수성 잘 쓰고 손발을 잘 쓰니까 손을 잘 쓰고 밤새 두 손을 잘 쓰지.
1: 생활이 사립안인데요. 저는 그만하면 큰 도움을 청했죠.
3: 이래 해가지고 언년 그 스피스를 보였겠는 거 이선에는 몰랐단 말이었어요. 잘하는 거.
1: 예.
3: 병원밖에 모르지 뭐 큰 병원.
1: 예.
3: 근데 인생길이 이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 그래 요즘에는 너무 서럽고 그래 왜 이래도 한두 번 더 가서 완전히 근처절 돼가지 다시 반복이 올까봐 겁이 나는다 지금.
1: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좀 효과가 있을 때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자 하면 조금 길게 예산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 가셨다 하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회복하는 속도로 회복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는 뭐 시간이 멀지 않은 걸 알고
3: 예,
1: 있습니다.
3: 예, 하여튼 이 선생님이 확실히 욕한다, 선생. 예. 선생보다 욕한다, 예.
1: 모두 이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우리 집은 따라다닌다, 예. 이 선생님.
1: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예, 오늘에.
1: 됩니다. 아. 예, 예.
3: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오전에 찾아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뭡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그, 하나 더 물어보다 그랬는데, 내동안 어떤가 하면 이게 코에서 어째 피가 잘 나옵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
1: 거기서 피가 잘 납니까? 막 팍팍 나옵니까? 줄줄 흐릅니까? 그래서 약간 묻어 나옵니까?
4: 아니 그래도 약간 묻어 나왔다가 그래 그래도
1: 혈압이 어떻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4: 혈압약 먹지 뭐 혈압약 먹으면 좀 괜찮고 그런 정도 예.
1: 그러면 조일만 선생 찾아오세요. 조일만 선생 이 그게

0: 방탄대.
1: 예, 심장 내 혈관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하에서 때때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중약으로서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0: 아, 중약 그 비염과도 관계 없습니까?
1: 지금 생각하는 데는 심장 그 혈압약을 들고 계신다는가 봐서는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콱콱 쏟아서 나올 때에 다음에 공세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래서 조약에는 네. 심장 뇌혈관이 모병으로서 먼저 치료해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이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지금 대방승률에 조일만 선생님 약을 두 번 썼습니다.
1: 예.
3: 이 수술에 의해 원래는 이 계속 이렇게 입안이가 있지 않고 해진다. 이 입구체가 나서에.
1: 예.
3: 뭐, 그, 가끔씩, 금방, 그러고, 약 뭐도 소용없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내,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이 몇 달은 지금, 예, 이, 있고, 재난 게 지금 많이 남았어요.
1: 그 문제, 조일만 선생님 전문 그 방면에 관한 쫀차 있습니다. 왕거성 예인 있고, 왕거성 구강경 있고, 불면증 있고, 이난차병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잘, 예, 찾으면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위장도 나빠가지고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음식도 먹으면 그래도 금방 화장실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부르면 트름이 나고 팩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 영 예, 그랬는데 지금 예, 이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그리고 또 예, 밤잠을 소변 자수가 많아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약을 쓰면서 밤잠 영 편하게 잠도 어떨 땐 막 5번 6번 일어나던데 지금 예, 2번씩 어떨 땐 한 번씩 일어나거나 예, 밤을 편하게 자니까 나 이튿날에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영 거뿐합니다.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모든 예. 조소를 병영 상태에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의를 보는 게 아주 편한데요. 바로 불면증을 포함해서 조일만 선생 찾아보셔서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치료 효과 좋을 때 지금 더 치료를 받다고 내일 가기를 지금 뭐니까 예약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내일 와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맨안에 맑고 얼음지 나고 예, 밤잠 자주 못합니다. 그래 어제 또 후유증, 중풍 후유증도 도시는지 해서 조일만 선생님들을 예약하자고 그랬다. 내일이나 가자고.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중풍 후유증은 조일만 선생님 찾는 게 아주 잘 선택됐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나는 그 선생님로 참 큰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예.
4: 예, 그럼 내일 가는 걸 하겠죠.
1: 예, 그렇게 하세요.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이 계양이 있어서 예, 음식을 먹긴 먹어도 예, 먹은 다음에 예, 아, 이 진해 쓰림이 아파서 예, 진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더구나 예, 대낮에 글쎄 뭐 여기저기 이런 것 저런 것도 입질 안 되지만 예, 밤새 위 아파서 영 자지 못합니다.
1: 위가 빌때게 다음에 아프다면 위 궤양이 문제 있습니다. 예예. 예.
5: 예, 그래서 예, 아미라졸 먹어도 예, 어떻게 너무 많이 먹을까나 너무 오래 먹을까나 쓸데없었습니다.
1: 아, 이제 내약서에 생깁니다. 그런
5: 거. 예. 예.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지금 친구하고 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이 증상이 일었어서 예, 지금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저녁에도 예, 아프지 않고 무슨 거 먹지 않아도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5: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먹고 돌리기 바쁘고 예, 그다음에 오른팔을 들기 바쁘고 우리 중간 젓가락이 예, 영 아파서 자수 걸음을 붙이기도 하고 예.
1: 예.
5: 예, 경찰비가 얼리 줄이, 이 거리 줄이 붙이면서 얼리 아파서 막 울기 어른의 혈압도 올라가고 영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1: 네.
5: 경찰, 예, 경찰 같은 게 먹일 것 같네요.

0: 이제 댕기는 친구 많이 맞아봤지만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인형길 선생님 친구하고 야를 같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효과를 봤어. 어제는 오른팔을 들 수도 있고 예, 예, 또 머리 감을 때라면 옷을 입을 때라면 일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안동에 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옆에 지 할머니는 예, 이축성 의원인데 어째 설사했다 그 변비 있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내일 내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두 분이 예약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우리 동서가 계속 이렇게 그 지금 색이 있는 데다가
1: 내경색이 예.
3: 돌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아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황동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오전 엄마에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두린성 상도는 도와져가지고 오늘 또 예약해달란다.
1: 어느 선생님 찾았습니까?
3: 그 조일만
1: 선생. 예예예 예. 조일만 선생.
3: 오늘입니다. 예.
1: 예. 오늘 예약입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그리고, 됩니다. 예.
3: 그리고 그 언니 그 뭐니까 딸이가 숙진 있어가지고
1: 예.
3: 네, 우리 싸이가
2: 네.
1: 예. 그래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오시면 됩니다. 습지는 예, 최기명 예. 선생 찾으세요. 예.
3: 예, 같이 간다.
1: 예, 두 분, 한 분은 최기명 선생, 한 분은 조일만 선생, 이렇습니다.
3: 예, 예, 예.
1: 예, 예 됩니다. 알았어. 예약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저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또 동중연의 그 저기 이 자기 그 조일만 선생님을 보고 참 기념 좋다고 그래 내가 오늘 여행하자고
1: 조일만 선생 불면증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골가마병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의 질병 망라해서 노중이선 40년의 중이선생님이 속하니까 완전히 병을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광중연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거기에다는 최기명 원장, 행정적으로는 원장, 의학적으로는 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실력파, 그 피부과 전문의가 계시는데요. 물론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부과를 위주로 해서 전면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말하면 대상 포진이 있다든지 그의 구강 그 평평 대선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습진이 있다든지 백전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부과 모병 같은 것은 잘 낫지 않은 이런 질병들을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지자병이 무섭습니다.
2: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백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조항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서에서 귀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리를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에는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리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궁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던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 해도 앞을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주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란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낀 것은 아니지만 그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몇 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권,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주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이족, 뚱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에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 되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은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후장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소, 양, 돼지, 닭이라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선호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논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임,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새밑 주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비탈에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주왕청 주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강을 건너 천금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에서는 도망치려는 태도와 변환이 지내려는 마음가짐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반공격으로 먼저 적 일부를 소멸하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 북부에 소베트를 세운 다음 사천 남부로 모두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했다. 임무는 급박했다. 설악과 광동, 광서 군대가 강대한 병력으로 뒤를 쫓고 있어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었다. 다들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잠시나마 쉬어가면서 설을 쐬기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었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 있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굳으면서 쿡쿡 쑤셔놨다. 한동정의 团은 상강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团 정치비번 황소는 한동정과 잘 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파는 오강에 있는 강계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 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몸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종과 황소는 적한테서 빼앗은 털옷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비탈에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릿허벌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

0: 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정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4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의 두개탄에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1: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0: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부었다.
1: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0: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1: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0: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1: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쯤 떨어지는 곳에 난 건 오솔길 아니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오, 보이는 것. 똑똑히 말해야 알지.
0: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토에서 1리쯤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1: 나루토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거짓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0: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1: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0: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1: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건넌단 말인가? 어?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아,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라고 해놓았지.
0: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한 개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정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위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섬을 네 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위의 손을 덥석 잡았다.
1: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0: 한동정이 물었다.
2: 그렇습니다.
0: 정유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었다.

강물이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한동정이 거무스런 얼굴을 돌리며 물어.

0: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폭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1: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0: 김우래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1: 양이랑 어서와요. 연장 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0: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1: 이분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기라고 합니다.
2: 진짜 이름이 뭐라고?
0: 한동정은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1: 미기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급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2: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0: 양미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0: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2: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

0: 로컬본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현재 제한조선족 작가협회에서 주도하고 발행하는 동북아신문은 제한조선족 문인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선진문화를 선도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2시간에 나누어 동북아신문을 통해 발표된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씨의 수필 어머니의 무지갯빛 금팔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팔순 잔칫날 연회장 입구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고도 애잔했다. 한복 치맛자락을 여미며 단상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곁에는 이제 기력이 다해 가냘픈 당신의 몸에 기대어 걸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 고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동생 내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어머니의 잦은 걸음. 그 느릿하고 숨막히는 행진을 바라보던 나의 시야가 돌연 뿌연 안개 속에 갇혔다.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평생 가문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이며 사셨던 한 여자의 일생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어머니의 손길이 일렁일 때마다 가느다란 손목 위에서 아롱아롱 무지갯빛을 바라는 금팔찌가 나의 시선을 붙들어맸다. 저 눈부신 광채는 단순히 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평생 어머니의 살갗을 파고들었던 해진 청실 홍실이 견뎌낸 세월의 증명이자 눈물로 빚어낸 삶의 보상이었다. 기억 속 우리 집은 늘 가난의 냄새가 풍겼다. 쌀 배급일이면 나와 언니는 해진 마대를 움켜쥐고 생산대장 앞에 나섰다. 우리 몫이 없다는 매정한 손짓에 닭 쫓기듯 쫓겨나면서도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마당 끝에 우두커니 서서 발가락만 꼼지작거렸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까지 기다린 끝에 생산대장이 마지못해 던져주던 돌 섞인 쌀 두 바가지.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오던 길은 천진난만한 우리 마음의 돌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생계의 무게였다. 아버지는 대대 림업 주임이라는 직책을 맡아 평생을 산의 사람이 되어 사셨다. 조직에서 배급받은 알사탕을 단 한 알도 드시지 않고 봉지째 가져다 주실 땐 더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였으나 국가의 제목을 지키기 위해 나무 도적들과 술잔을 나누며 화해의 문을 열던 아버지는 정작 당신 자식들의 끼니에는 무심하셨다. 가부장적 권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머니는 늘 아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가련한 아녀자였다. 술 취한 아버지의 온갖 주정을 냉수 한 사발과 김치국으로 받아내며 구토로 얼룩진 옷가지를 밤새 씻어내던 어머니의 등은 작고도 애처로웠다. 내가 10살 되던 내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없는 살림을 쪼개 몰래 사둔 아버지의 재킷이 화근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아버지의 호통에 입을 옷이 없다고 타박하시기에 라며 나직이 올린 대꾸가 손찌검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고요한 방안을 채운 것은 한없이 외롭고 짓눌렸던 감정의 폭발로 터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히스테리적인 흐느낌이었다. 눈을 뜨니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싸고 계셨다. 강인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입가에 흐르는 핏자국을 닦아내며 나와 언니를 끌어안고 너희를 두고 어찌 가겠나 하시던 어머니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한 달 사이 우리 집엔 거의 매일이다시피 돌밥이 지어졌다. 쌀을 일 줄 몰라 돌이 지뢰처럼 씹히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내는 대신 씩 웃으셨다. 빠자작 돌 씹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릴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흔들렸다. 빈 솥을 열어보며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고 자식들의 굶주린 눈동자를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하신 것이리라.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우리들의 애탄 기다림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돌아오셨다. 움푹 패여들어간 눈두덩과 함께 손목에는 청실 홍실로 꼰 투박한 실팔찌 하나를 메고서 절집 스님이 자식들을 위해 세상을 이겨낼 힘이라며 채워주셨다는 그 붉고 푸른 실은 어머니의 새로운 문신이 됐다. 고단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그 실을 만지작거리며 인내를 배웠고 실이 끊어지면 다시 꼬아매며 자식들의 무탈함을 빌었다. 금가락지 하나 없던 어머니의 손목에서 그 실팔찌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다. 이제 팔순의 어머니는 낡은 실팔찌를 벗고 우리가 채워드린 무지갯빛 금팔찌를 차고 계신다. 치매라는 깊은 안개 속에 갇힌 남편을 10년이란 긴긴 세월 동안 하루와 같이 변함없이 묵묵히 돌보시는 어머니의 손등으로 금빛 광채가 흐른다.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나는 성자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나의 물음에 어머니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다. 너희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아등바등 살 때가 제일 행복했고 사는 것 같았지. 오롯이 자식들을 위해 당신 인생을 포기하셨던 어머니의 행복은 아직도 그 옛날 배부르고 등 따신 언덕에 머물러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예순을 바라보건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격식 차린 호칭 대신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 하고 부르면 그래 하고 돌아오는 그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모리채 땋던 댕기머리 소녀로 돌아가 시름 없이 활개치며 세상을 건넌다. 등대 같은 엄마의 사랑이 내 유년의 어둠을 밝혀주었기에 나의 오늘은 여전히 찬란한 봄날이다. 그리고 올해 5월 16일 새벽 긴 치매의 터널을 걷던 아버지가 마침내 세상과 작별하셨다. 평생 산의 품에서 살던 아버지를 한줌 고래로 매만져 푸른 바닷물 위에 날려보내던 날 그 곁을 지켜온 엄마의 얼굴은 유난히도 창백했다. 엄마는 가만히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린 채 아버지가 자유로이 흘러갔을 먼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전경을 홀로 삼키는 듯한 뒷모습이었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옅은 눈웃음이 번졌다. 눈물이 고여 반짝인 것인지 모진 풍파를 다 건너온 자의 초연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소는 애달프도록 아름다웠다. 슬픔의 정점에서 엄마는 손목에 걸린 무지개빛 금팔찌를 가만히 만지셨다. 옛날 고달픈 삶의 길목마다 정실 홍실 실팔찌를 매만지며 자식들의 무탈을 빌었던 그 손길 그대로 이제는 금빛으로 치환된 당신의 세월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이었다. 고통의 흔적이었던 실팔찌가 눈부신 금팔찌가 되기까지 걸린 반평생의 시간. 남편을 떠나보낸 바닷가에서 평생의 한을 녹여 눈부신 광채로 승화시킨 엄마의 금팔찌는 이제 슬픔을 넘어 남은 생을 은은하게 비출 마지막 등불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작자는 가부장적인 남편을 섬기면서 두 딸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하신 어머니를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만년에 와서 두 딸은 가정과 자식의 안위를 넘어나는 어머니 손목에 차던 실반지 대신에 금반지를 채워드리면서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과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 신석훈 씨의 수필 우리말과 형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말과 형수님 신석훈. 올해 78이 된 형수님은 고향에 있으면서 늘 나와 문자로 긴 글을 주고받곤 한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형수님의 문장은 또박또박하고 정갈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문득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을 통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말은 소리를 넘어 한 사람의 운명과 마음까지 옮겨놓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57년 전 한족 마을에서 자란 형수님은 형님과 혼례를 올렸다. 어머니는 그보다 1년 전부터 틈만 나면 목화를 물레에 돌려 실을 뽑고 배틀을 걸어 무명을 짜냈다. 온 집안이 실타래와 무명천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등은 늘 굽어 있었다. 마침내 폭이 넓은 무명을 짜내고는 집들 안으로 들어오는 100m 길에 길게 펼쳐놓았다. 햇살 아래 펼쳐진 하얀 무명은 마치 길처럼 뻗어 있었다. 10살이던 나는 그 장관이 왠지 낯설고 부끄러워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꽃마차는 우리 집 양철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형수님은 그 위에서 내리셔 사뿐사뿐 무명을 밟으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낯선 풍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부드러운 걸음걸음이었다. 하얀 무명 위를 걷는 형수님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상징처럼 보였다. 이튿날 아침 나는 밥상에 앉았지만 몸이 영 자연스럽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낯선 식구, 낯선 집안 분위기, 그리고 어색한 사이가 어린 마음을 조였다. 곁눈질로 형수님을 힐끗 쳐다보니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했다.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너그러움이 느껴졌다. 둘째야, 형수님께 인사하렴.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형수님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런 소통도 통하지 않는 침묵만이 밥상 위에 무겁게 깔렸다. 형님이 귓속말로 중국어로 통역해주자 형수님은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小叔子, 谢谢, 谢谢. 나는 한족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터라 중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에게

이게 물었다. 둘째야, 형수님이 뭐라고 하셨니? 엄마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 참 답답한 일이구나. 그 답답함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불안이 가득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짙게 남았다. 나는 형수님이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지닌 분이심을 금세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걱정이 앞섰다. 집안의 대소사, 친척들의 모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형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고독할까 싶었다. 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족 안에서 소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불러 앉혀놓고 조용히 간절하게 말씀하셨다. 둘째야, 넌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우리말도 잘하잖니? 형수님께 우리말을 가르쳐주려무나.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형수님의 우리말 스승이 되었다. 나는 글자보다 먼저 입으로 쓰는 말을 가르쳤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김치, 고사리, 나물, 콩나물국, 진달래꽃, 장미꽃, 바람, 구름. 형수님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바르고 성실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사물마다 이름을 붙여 익혔고 낮에는 형수님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되뇌시며 몸으로 익혔다. 모르는 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시고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반년이 지나자 형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됐다. 말이 트이면서부터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웃음소리도 늘어났다. 어머니께서는 한족 마을에서 자라 시집온 형수님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식구들에게 형수님의 자리를 분명히 세워주셨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정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도록 이끄시는 한편 김치와 된장, 국수와 떡에 이르기까지 조선족 음식 하나하나를 선수 가르치셨다. 계절마다 나는 나물, 명절 음식을 만드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시며 우리 집의 풍속과 정을 함께 전해주셨다. 그런 어머니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형수님은 점차 우리 집안의 말과 삶과 정서를 익혔고 마침내 조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덧 형수님 또한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넓고 배려심 깊은 어른으로 우리 곁에 굳건히 서 있었다. 형수님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다. 어머니 몰래 10전, 20전을 내서 호주머니에 살며시 넣어주곤 했다.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찰떡이나 절편을 조심스럽게 싸와 내 손에 꼭 쥐어주었고 배가 고플 때는 몰래 구운 감자와 고구마를 내밀기도 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선하게 남아 잊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형수님께 음식과 살림을 가르치셨고 아버지는 술 한잔 드신 저녁마다 심청전과 중양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 조선족의 슬픔과 기쁨, 정과 의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형수님은 우리 집의 말과 마음과 정서를 하나씩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아갔다. 나는 자모음을 하나씩 가르쳤고 형수님은 끈질기게 배웠다.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글을 읽으려 애썼다. 마침내 내가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형수님은 조선어 신문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조선족의 삶과 문화를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됐다. 가난했던 시절 형수님은 늘 내 도시락에만 하얀 쌀밥을 따로 담아주셨다. 다른 식구들의 밥에는 시래기나 보리를 섞어 먹으면서도 나에게는 순수한 쌀밥을 챙겨주셨다. 가난 속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먹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수님은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팔았고 그 힘든 일로 번 돈으로 아끼지 않고 신문과 잡지를 구독했다. 나는 그 덕분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 형수님이 먼저 읽어주고 고쳐 주었으며

나는 다시 원고지에 바르게 옮겨 적었다. 형수님은 나의 첫 독자이자 첫 교정 선생님이었다. 그 따뜻한 손길과 격려 덕분에 내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었고 나는 몇 차례 문학상의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18년을 한 지붕 아래 살다가 나는 결혼을 하고 타지로 떠났다. 그 후로 10년 넘게 형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늘 어머니처럼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만은 바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국 땅에서 생계를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바쁘고 지칠 때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언제나 형수님이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던 그 시절 우리말 한자 한자를 더듬더듬 배우시던 성실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그때의 숨결과 정성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또렷이 깨닫는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는 형수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함께 먼 길을 걷고 싶다. 이름난 산천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그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고마움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을 다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돌이켜보면 내가 형수님께 가르쳐준 것은 겨우 몇 마디 우리말과 글자뿐이었다. 그러나 형수님은 그 말을 통해 한 가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고 나에게는 세상을 읽는 눈과 글을 쓰는 길을 열어주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셈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펜을 들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쓰는 이 우리말 한 줄 한 줄 속에는 형수님의 시간과 정성이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음을. 말은 단지 의사를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잇고 인연을 맺고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낯선 땅에 와 말이 통하지 않았던 형수님은 우리말을 배우며 가족이 되었고 나는 그 말을 통해 글을 쓰고 세상과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형수님에게 말을 가르쳤지만 정작 형수님은 내게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말로 갈라지지 않고 말로 이어지고 말로 사랑하는 법을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로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시집살림을 알뜰히 해나가고 식구들을 살뜰히 보살피던 형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수님에게 우리 글은 배워주었지만 정작 형수님은 자신에게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었고 말로 갈라지지 않고 말로 이어지고 말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면서 형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배용춘 씨의 수필 상흔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상흔, 배용춘. 칼이 쓱 빗나가면서 순식간에 손을 베었다. 갈비를 작업하다가 힘의 강약 조절 실패로 칼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 왼손 식지에서는 피가 투두둑 떨어지며 순식간에 피투성이다. 나는 베인 손가락을 꽉 조여주며 지혈을 했지만 피가 멈추질 않았다. 동료가 밴드와 붕대를 챙겨왔으나 손을 떼면 피가 더 많이 흘러 결국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나의 작업대에는 여러 종류의 칼이 꽂혀있다. 뼈를 바르는 뾰족한 칼과 기름을 제거하는 고기칼, 그리고 푸주칼과 중국식 칼이 꽂혀있다. 야채를 썰 때는 중국식 칼을 쓰고 냉동고기를 썰 때는 푸주칼을, 갈비를 작업할 때는 뼈칼과 고기칼을 쓴다. 이 고기칼에 아차하는 순간 당한 것이다. 아주 조심스레 작업한다고는 했지만 얄씨란 칼은 사정없이 나의 힘줄까지 베어버렸다. 정형외과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 등기를 하고 20분 넘게 기다려서야 의사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 힘줄이 끊어져 상처 부위를 더 째서 힘줄을 잇는 수술을 하고 깁스를 했다. 수술 중에 지혈하느라 꽁꽁 묶은 왼쪽 팔뚝은 피멍이 들었다.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 온 사방에 흘린 피를 보고서야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외면 쪽이나 내면 쪽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 나란 참 나약한 존재구나 싶다. 나는 회복실 침대에 잠깐 몸을 맡겼다. 첫 등교의 설렘, 첫사랑의 아련함, 누구에게나 처음의 기억은 특별하다. 내가 어릴 적 첫 기억은 상처인 것 같다. 8살 때쯤 방과 후 같은 반 아이들과 공을 차기도 하고 맨손으로 주고받기도 하면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상대방이 찬 공이 나의 키를 넘겨 나뭇가리 속에 박혔다. 나는 뛰어가 엎드려 공을 꺼내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뾰족하게 나온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턱이 푹 찔렸다. 순식간에 피가 줄줄 흘렀다. 피를 보는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며 가물어치게 울었던 생각이 난다. 어린 나이에도 빨간 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지 나는 턱을 부여잡고 애처로운 도움의 눈길을 날렸다. 애들도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피가 뚝뚝 흐르는 턱을 부여잡고 마을 앞줄에 있는 위생소로 뛰어갔다. 애들이 나의 부모님에게 알렸는지 처치 중에 오셔서 부산을 떨며 나를 나무람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의 흉터가 아직도 나의 턱 밑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도 친구들은 내가 밥 먹다가 흘리면 턱 밑에 구멍이 나서 그런다고 장난을 친다. 그 후부터 나는 사고 없이 잘 커왔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종이에 손을 베인 적이 있다. 보던 책을 접고는 일어서서 책장에 꽂으려다가 옆에 책이 흘러내리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간 손이 그만 책꽂이 한 책장에 손을 베었다. 식지의 둘째 마디에서 새빨간 피가 스며 나왔다. 얇은 종이가 이렇게 위험하리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활자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자신의 날카로움을 숨기고 나를 안심시켰을까? 종이, 혹시 이 종이처럼 백색의 우아함을 나타내면서 때로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베어버리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종이에 손가락 베이듯 나 자신의 실수로

마음의 상처를 남긴 적이 있다. 그해 5.1절 목단강에는 참 많은 눈이 내렸다. 눈비 속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다시 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다. 손에 상처가 덧나듯이 쉽게 낫지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주고받은 대화 속에 오해와 불신이 쌓여 상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인연이 거기까지인걸. 칼로 낸 상처는 한 달 두 달이면 완치가 되지만 잘못된 은행과 잘못된 글 한 줄이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한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아주 커다란 상처 못지않게 가슴 한 구석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쌓여간다. 그렇게 상처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기분 나쁘겠어? 생각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맹신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주방 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 손도 많이 베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의 동요는 느껴본 적이 없다. 칼을 쥐기 전 나의 손에는 볼펜이 떨어지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중지 첫 마디에 굳은 살 베기는 것을 자랑스레 여겼다. 볼펜을 쥐고 있으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음의 안정제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귀한 재산인 볼펜과 원고지가 글로 변해갈 때의 희열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국에 온 후부터는 볼펜 대신 생전 쥐어보지도 못한 무거운 중국 칼을 들고 주방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능수능란하게 각종 칼을 다룬다. 왕초보인 나도 그들을 흉내내다가 칼끝에 손을 살짝 베인 후부터 겁이 생겼다. 그렇다고 칼잡이가 나의 밥줄이어서 중도 포기할 수 없었다. 속도를 늦추며 볼펜을 다루듯 칼질을 연습했다. 펜에 달래내 중지에 굳은 살 들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칼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전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쫙 퍼지면서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깁스한 손이라 힘을 쓰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에는 왼손 자체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출근은 물 건너갔고 일상이 마비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 세수는 물론이고 집에서 밥 해먹는 것까지 고역이었다. 보름 넘게 깁스하고 다니다가 풀었다. 상처도 거의 아물었으나 손가락이 굳어져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봉합한 힘줄이 완치되지 않아 칼놀림이 소모해지며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어설픈 칼놀림에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을수록 기름 제거에 살코기가 떨어져 나가는 실수 연발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나니 다시 칼들을 과신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칼로 야채를 썰 때는 칼 자체의 무게감에 반대로 힘이 덜 들어가고 몸의 율동과 함께 아주 정연하게 잘려나간다. 부족할 손잡이를 잡고 냉동된 고기를 자를 때 사라락 소리내며 잘려나가는 것을 볼 때도 칼은 언제나 상냥하게 온몸을 내게 맡기는 친근함을 느꼈다. 오늘도 나는 칼을 들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네, 작자는 그래서 생계를 위해 칼질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하여 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잠시는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의 동요는 느껴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칼을 들고 열심히 생활해 나가라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는 그곳,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

0: 료와 맛좀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며칠 남지 않은 특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특산 우대 활동의 차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100% 물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498원에 15가게 게다며 200원 남짓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은 홍남강 치료이기를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신이로 콤파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으뜸으로 가는 좋은 제품이다 하는 뜻인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에 10각 무료로 줍니다.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기는 아주 그 효과성이 특수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치료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구복하고 바르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황차 이런 작용에 더불어서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600부터 700남이 이런 광선을 이용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없이 직접 세포에 투입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 안전한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어떤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다면 거기 광을 조절하는 창, 중, 루, 강하고 중간이고 약한 이런 그 조절 코드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딱 조절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콤파체 문제가 있는 분들,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 내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쓰게 되면 혈액이 쭉쭉 막힘없이 마음대로 통하게 되었고 소변이 딱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잘 통하게 되었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그 수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집에 작은 병원을 모신 것과 한 가지로 좋은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게 뭔가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먹은 다음 또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아, 그게 기발 겁니다. 예,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나지 않고 예.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예, 전화기면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요.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2: 예.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는 이제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프고 소화 안 돼서 예, 밥맛이 없어서 예, 밥 매달 못 잡수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다니 밥이 맛있으니까 예, 맹이 난답니다 지금.
1: 아, 그럴 겁니다.
2: 네.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전립선 비달려서 소변 보고 영심들이 해서 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던 게 이번에 세심이를 쓰면서
1: 예. 네,
0: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천희 박사로 전 녹달 먹었습니다.
1: 아, 좋은 제품이죠. 예,
3: 예, 영 좋습니다.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됩니다.
1: 그렇죠.
3: 예, 제일 처음에 에, 이게 혈압 조절이 좋습니다. 나는 녹공세 부두도 있고 또 이게 이경 수영 심한

0: 한다.
1: 그렇죠.
0: 근데 거리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띠 하고 등시하에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될까에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제일 좋은 게 천이박사 모임 가면 기억이 많이 돌아온다.
1: 어, 그렇죠.
0: 나는 예. 옛날에 친구들이라면 가는 생각나는데 이름이 어떤 때는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아 그래 용 애나고 물건도 또 어디 두고 거 잘 몰라 찾느라고 애를 떼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천이박사를 먹고 날까에 기억이 돌아올까에 그전에 잘 생각 아이 나던 이름도 명확하게 생각나고에 그 다음에 물건도 둔 곳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 먹기만 하면은 또 80 넘으면 다 치매 온답니다. 세 사람 먹으니 둘이 네. 그러니까 이게 늙음하게
1: 네, 위축 때문에
0: 치매 오는 걸 예방해주는 데는 네. 최고 약인 것
1: 그렇습니다. 신경조직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 쓰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 위축을 많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예,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0: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영도 쓴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세심히로도 쓴다.
1: 예.
0: 이렇게 전열선염이 심한다. 한날 밤에 소변 대여섯번 보느라고 무슨 쉬지 못한다.
1: 그렇죠. 그 정도 하게 되면.
0: 예. 예. 아,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예, 아, 그좀 며칠 먹어 약간 그래다 또 인사 재발하고 쓸데없습니다. 근데 이 세심히로 정말 좋습니다. 우선은 소변 사서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보니까 밤에
1: 너무 성사했죠.
0: 예, 예. 맥이 나고 그 외에 밤에 꿈이 많이 잘 쉬지 못했는데 이 세심히로 잡순 다음에 꿈이 없어지면 잠이 잘 온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왜 맥이 없어서 자꾸 누워있던 게 우선은 동네 돌이람 잘한다.
1: 곰팥이 좋아지니까 곰팥이 원기가 보충돼서 그런 겁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이게 간과 담낭도 잘 도와준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냥 이렇게 예. 옆구리 아파서 그 지구초하고 리담 폐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떼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인가.
1: 그렇죠.
0: 얼마 줬습니까? 편리해서.
1: 여기 간과 곰팥이 도와주는, 간을 도와주는 저실자, 토사자 이런 성분 들어갔으니까 간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 간, 콩파, 오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0: 예.
1: 간이 좋아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나는 천이 박사를 저 배달받고 우리 나그네는 제 세심이로로 배달받자고 그래서 나 한 개입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1: 건강기원입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번에 이건 어제서 다시 말았다가.
1: 아,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저 비달려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지금 세심혈을 쓰면서 예.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홍남강 치료기를 가졌는데 그거 같이 있으니까 예. 야, 정말 소변 역시 원이 잘 나가니 살 것 같단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좋은 이력기계에다 좋은 약을 함께 쓰는 게 그게 건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일 겁니다.
3: 아, 예, 정말 그 기계 썼을 때다. 어디 아프면 어디로 대하면 그 통증, 감옥이 싹 사라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동생도 예, 혈지, 혈압,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울지 왔다가 이 기계를 떡 써먹었으니, 야, 너무 효과 좋다며, 이 기계 너무 좋다며, 기계도 욕심나고 또 이게 뭐입니까? 전이 박사도 욕심나고. 그래, 지금 오늘 전이 박사를 배달받겠다며, 그럽디다.
1: 그렇게 하세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려주는 데는 천이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나도 이 천이 박사야 그러는데 한 몇 달 갈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이거 쓴 다음에 야, 많이 도와준 기간에 이게 어떻게 돼서 예, 눈에 혈압이가 진짜 아무리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왜 잠 눈에 못 잤습니다 내 말에 그리고 낮에도 뒤에서 전기 소장이 자꾸만 하지 예. 이런 증서가 예, 내 지금 그거는 벌써 한 달 쓸까 나 진짜 잠이 잘 없대다
1: 예, 심장에 이상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귀에서 전기 소장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예 그리고 뭐이 또 그런 각이 되면 이제 손발이 때문에 어떻게 돼서 마목 이 저립니다.
1: 신경말초의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순환장애가 생겨 신경말초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4: 예, 그래 한.

0: 한참이 움직이고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소문도 누가 한번 좀 났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되면 되는지 이게 뭐 크게 뭐 다른 큰 몸이 없는데 자꾸만 예, 어떻게 맥이 미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맥이 똑똑해가지고 어디 일어나 아침에 한번 밥 먹고 바람도 넣어 있기 싶고 예. 일어나기 딱 싫어서
1: 제가 원기부석입니다. 원기부석이 예예 예.
0: 딱 놀리기 몸 놀리기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이거 먹은 다음에 맥이 나고 정신 나니까 있잖아.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서 예, 한 8시간씩 운동도 하고 낮에도 예, 뭐 옛날에 가장 넘어있던 게 나가서 좀 친구들과 같이 말 돌아다니고 영 이약 쓴 다음에 완전 정신 다른 사람 됐습니다. 정신하고 예.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예 예.
0: 다른 증서가 아주 뭐 마모기야 뭐고 저지 좀 인성도 이렇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가웠는데 지금 몸이 많이 따뜻해납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저는 이거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전신에 다 고르고 도와준다 이야기가.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께 이제 오늘 또 예, 군이 오랬으려고 좀 오늘 배달 받으시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재심이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사변이 잘, 손이, 허리도 아프고, 좀더 간박지도 아프지, 아, 사변 땅에가 있어서 사변이 급하고, 빈곤하고, 저리고, 통쇄나고, 맥이 없어서 영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맥이 없으니까,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담백이나 없대다.
1: 어, 예.
3: 예, 약방에서 약을 해, 며칠 먹다가, 예,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춘 따서 먹었는데, 박수에 주문할 전에 박수에 효과가 예, 차수가 줄어들고, 들이던 게 없어지고, 조금 내.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이 박사, 저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제 저는 강의 혈압이 높고, 혈지도 높고, 지방가운데 있고, 또 심자도 아니었고, 뭐, 소화도 아닌데, 그, 항상 맥이 그 피곤하고, 예,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 듣고서니, 천이 방사 녹여서 받았다.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해서 썼습니다. 그게 요즘 반에 있었습니다.
1: 예.
4: 예. 지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아, 이전에 170, 180, 120 정도 되고.
1: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4: 혈지가 정상되면 지방간이 없어도 됩니까?
1: 아, 그렇죠. 혈지가 정상 돌아오는 과정에 지방간이 해결받는 겁니다. 예. 간에서 모든 지방 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품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지방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또 심장이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 요즘 침침하지도 않고 숨도 안 차고. 특히 소화가 잘 됐대. 소화가
1: 그렇죠.
4: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소화가 밥을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그래도 면역력이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 간격이 밴디라고 그랬는데, 이거
1: 네. 점차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 세포 대사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일제 다효일은 여러 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그러니까니 노벨상 받은 약이라면 다 냅니다. 써보면 할 수 있는 효과 잘 봅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하나 물어봐 그리고 그 홍남강 진흥이지 않습니까?
1: 예.
4: 이게 또 좋습니다. 써보니까 예.
1: 좋은 그게죠.
4: 어디다 지금 예. 수행 경추되면 어느새 아픈 게 강한 게 떨어지죠.
1: 그렇죠.
4: 증상이.
1: 예.
4: 그게 대단히 좋습니다.
1: 이게 안전한 1호기기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면서 거기 유효적인 광선을 딱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립자다. 벌이 얼샹싱이라는 이런 게 과학적으로 논증되고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규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기계가 바로 1호 기계가 홍남강 치료이기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된 거죠.
4: 예. 그래 하나 물어봐 주시고. 세신이가 저희 형님이 젊은 비대에 소비 자꾸 허리하고 다리하고 항상 맥이 없어요. 감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1: 그런 분들한테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갖춰놓게 되면 기본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내마 부지런하게 약을 드시고 이 홍남강 치료기를 쓰시게 되면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0: 쉽게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개관하게 천이 박사, 저희님의 세심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남편분이 그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심장이 심장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가슴에 깊이 누른 것처럼 예,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0: 예.
3: 또 예, 혈압도 좀 높고 해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맥도 나고 매일이 뒤에서 계속 또 감기 걸리고 그랬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기침이 꼬치였고 그랬는데 이 약을 얻어놓은 한 1년 거의 썼습니다.
0: 예.
3: 효과 좋고 예. 지금 감기를 다 좋아야 하니까 예, 맥이 나고 또 소화이다 아이든 게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식사하고 아까 몸도 부드럽단 소리 듣습니다. 나
0: 여기 32가지 중약제하고 전독권하고 녹혈정 이거 드시는 게 너무 집에 어른한테는 잘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그래도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예, 약수 써서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기가 이번에 쌌는데 또
0: 홍남강 치료기
3: 예, 예, 치료기를 주제니까 예, 이료기를
0: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또 예, 큰 병은 오는데 요즘 많이 투수하고 무릎 관절이 나빠서 계속 아파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남편은 약 다 쓰고 나는 그거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조이는 거 간편하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0: 그렇죠.
3: 네. 그래서 또 부모님 다 같이 써드리고 이번에 혜택 받은 게 아주 정말 이게 가정이 하나 쌓아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0: 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을 집에다 모신 격으로 되어 있다고 이 제품 수시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리러시를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그래 어깨 아파도 젠도 아파도 그렇고 어디 아프면 어디다 써니까 예. 아니 두 분이 같이 써도 뭐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래 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네, 이번에 산 거 참 잘 쌌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개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은 콤파치 허해지는 이 감을 콤파치라고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콤파치 허함으로 인해서 오장이 많이 허해집니다. 특히 심장 功能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콤파치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 나니 콤파치로 인해 가지고 골격통이 형성되니 콤파치 허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잦네 남성들은 전열선에 여성들은 뭐 비뇨계통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단백뇨가 혈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혈뇨를 본다면 뭐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는 분들은 혹시 오해해서 이게 뭐 월경이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혈뇨가 생긴다 하게 되면 뭐 자궁이거나 혹은 콤파치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파치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거기에 그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지질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변이거나 혹은 변에 혈뇨가 나온다면 제일 악성적인 이런 전제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암일 가능성도 있게 돼 백분제, 천분제 일이라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 방면에 관한 유관 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기하는 세신이로라든지 혹은 또 천이박사라든지 오히려 항암 효과는 항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해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력 깨고 모든 대사를 정교화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귀해가 그 아주 얄밉게 이렇게 돼서 어떤 제품을 쓰셨는데 피나가는 같은 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라든지 혹은 천이박사라든지 그외 제품들은 오히려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암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의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차원에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 성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녹혈증, 우리 사슴이 피로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닷새 한번 딱 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풀어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고 허리다리가 시끌도 문제가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해결받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증 주의해야 됩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보온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이 방면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전로권 사슴이 전반이 좋은 성분에 속합니다. 다른 처분에, 다른 그 처방에는 이런 성분이 거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다면 부선종양, 콤파치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잘 시키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대회.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양미기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양미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장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호위병은 내키지 않은 얼굴로 가방을 들추어 집신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지휘관 동지. 양미기는 사형 인사 한마디 없이 집신을 냉큼 받아주고는 발에 감았던 헝겊을 풀었다. 그런데 집신을 신으려고 허리

0: 머리를 굽히자 군복 안으로 빨간 여자 속옷이 드러났다.
1: 미기 안 입은 그 속옷은 뭐지?
0: 한 동장이 웃으며 놀랐다. 양미기는 대뜸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급하게 옷을 아래로 당기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떨고 있으니까 몰수위원회에서 토벌한테서 빼앗은 옷을 나눠줬는데 남자 옷은 금세 다 떨어지고 남은 거로는 이 옷밖에 없었거든요. 옷을 나눠주던 동지들이 저한테 이거라도 입겠느냐고 물어서 사람이 얼어 죽게 되었는데 여자 옷 남자 옷 가리게 생겼나고 했죠. 놈들 때문에 우리 홍군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좀 보시라고요. 나중에 장계석 그놈을 잡게 되면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황소가 이내 웃는 얼굴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1: 그런데 동지, 우리가 오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예, 뗏목을 묶으면 됩니다. 양미귀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눈을 잔뜩 떠인 채 산비탈 위에 서 있는 대나무 숲을 가리켜 한다. 보세요, 재료는 얼마든지 있으니 오강을 열 번도 더 건널 수가 있습니다. 황소는 작은 눈을 즐겁게 반짝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1: 그러면은 재료를 찾느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군.
0: 그런데 동지가 뗏목을 엮을 줄 압니까? 양미귀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 아버지가 감강에서 뱃사공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대나무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거들어 주었지요.
1: 잘 됐군요.
0: 한동정과 황소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뗏목으로 부귀를 놓아도 될까? 공병위원장 정의도 끼어들었다. 양미기가 꼭 전문가라도 된 것 같았다.
1: 됩니다. 진의 다리를 만들면 되죠.
2: 진의 다리라니?
1: 대나무 뗏목을 진해처럼 하나하나 이어놓는 거죠.
0: 하지만 대오리 밧줄이 있어야 합니다. 대오리 밧줄도 제가 만들 줄 알아요.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밧줄로 꾸미면 되는데 그건 물에 젖으면 더 튼튼해지죠.
3: 공병 연장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동장은 흥분해서 양미귀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
1: 오강에서 동지 같은 사람을 만났죠는 정말 몰랐네. 각연에서 사람을 뽑으면 동지가 조선사령을 맡도록 해요.
3: 면장 김우래는 이일연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자 어깨가 으쓱했다.
1: 지휘관 동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3: 한동정이 나루토를 가리키며 정위에게 지시했다.
1: 이곳은 거짓 공격을 할 자리니 여기에 다리를 놓읍시다.
3: 이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이 꽤 가까운 곳에 떨어져야 한다. 비구름 속에서 푸른 연기가 짙게 솟아올랐다. 이어 따다다다 하고 기관총 소리가 울렸다. 오두막 곁에 있는 큰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후두둑 떨어지었다.
1: 잠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어서 흩어져서 저마다 할 일을 합시다.
3: 한동정이 말했다. 양미기는 열 사람 남짓한 전사들을 데리고 대숲에서 대나무를 베고 묶고 날랐다. 몸에서는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었다. 양미기는 진짜 조선 기술자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일깨워주며 돌아다니었다. 그는 원칙이 아주 분명했다.
1: 동지들, 대나무 술을 다 비워서는 안 됩니다.
2: 대나무 술 아니? 양이랑 그럼 암대나무도 있단 말인가? 어?
3: 사람들이 왁자그레로 웃었다.
2: 웃지 말아요. 확실히 대나무는 암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안다고요.
3: 양미기가 웃음기를 거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것이 수대나무이고 어느 것이 암대나무인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2: 만약 우리가 숫대나무나 암대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이 대나무 숲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럼 백성들은 어쩝니까?
1: 설사 지금은 토호의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 자네 말이 맞아. 사람들이 노도나도 맞짱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대 건너 하나씩 베면서 암대나무도 남기고 숫대나무도 남겨줘야 합니다. 대나무를 베고 나서는 뗏목 엮는 부부에 가르쳐 주었다. 뗏목을 다 엮고 나서는 또 소리를 지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머리 부분을 풀에 달고 쳐들리게 해야죠. 그래야 배가 물살에 잘 가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머리 부분이 우로 쳐들린 떼목이 완성이 되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날렵한 생김새가 제법 그럴싸해 보이었다. 한동정과 황소, 김오래는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기 한번 찔러보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 뗏목을 만든 전사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한동정이 김우래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강을 건널 사람은 뽑았습니까? 젠작 뽑아놓았습니다. 김우래가 대답했다. 지원한 사람이 많았는데 여덟 사람만 골랐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을지 먼저 시험해 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황소가 말했다. 전사 일곱 사람이 배장을 따라 달려오더니 한동정 앞으로 쭉 늘어섰다. 여덟 사람 모두 무장은 잘 갖췄지만 그중 네 사람은 평복을 입은 채로였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절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다. 조앙소베트 구역의 유괴대보다 더 허술한 게 아닌가. 하지만은 소베트 구역을 떠난 뒤에 두 달 남짓한 사이에 날마다 걷기만 하고 보급을 받지 못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한동정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도 덤덤한 척하려 애쓰는 전사들에 있어서 속이 내려갔다. 동지들 모두 혐을 칠 줄 알겠지? 황소가 물었다. 모두 감강 주변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이 강을 보니 감강보다 넓지는 않은데요. 중절 모자를 쓴 전사가 팔랑거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면서 레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날씨가 말이 아니군요. 황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부탁을 했다. 동지들, 책임이 무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강을 건너지 못한다면은,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전사들이 앞다퉈 말했다. 한동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럼 시작해보세요. 내가 활약을 조직하여 엄호하겠습니다. 전사들은 뗏목을 메고 강가로 나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둔덕 뒤에 숨어서 상황을 살피었다. 골짜기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린 채 진눈가비가 자욱하게 날리고 있었다. 북풍에 울부짖는 세찬 물결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들이 종을 쏘아대자 홍군도 종기관총으로 적의 사격진지에 있는 화구를 겨누고 정확하게 탄화를 부부왔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은 홍군 전사 여덟 사람은 날색의 뗏목을 강에 밀어놓고 우에 올라타더니 삿대와 장대로 젖기 시작했다. 뗏목은 10m쯤 나가는가 싶더니 급류에 밀려 나와 버렸다. 전사들은 뗏목에서 내려 다시 뗏목을 강으로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전 자꾸 이마를 찌푸리었다. 뗏목이 강기슭을 한참 벗어나서야 얼굴이 조금 펴지었다. 한동정과 황소의 마음은 물결 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가 하는 뗏목을 따라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뗏목은

점점 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갑자기 뗏목이 제자리에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몇 사람이 일어서서 뭘 하는가 싶었더니 그 순간 뗏목이 경류에 휘말려 들어갔다. 아, 이런, 누가 물에 빠졌나 보군. 황소가 놀라 소리를 쳤다. 뗏목이 무엇에 걸렸는지 거의 고추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돌려로 흰 물거품이 흩날리였다. 다급히 망원경을 들고 보니 뗏목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뗏목 곁으로 떴다 가라앉았다는 검은 점 18개가 어슴풀이 보이었다. 뗏목은 어느새 거센 물살에 실려 쏜살같이 떠내려갔다. 하지만 검은 점들 몇 개는 여전히 물결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곧 검푸른 물결과 자욱한 진눈가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될걸. 황소가 실망해서 말했다. 한동정이 망원경을 내리고 정치위원을 바라보니 망원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둘레는 땀이 흥건했다. 속이 타기는 한동정도 마찬가지였다. 동지들이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김우래가 저쪽 둔덕 뒤에서 달려왔다. 그는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풀이 죽어 있었다. 한동정과 황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뗏목이 또 있으니 다시 건너보겠습니다. 김우래가 말했다. 아닙니다. 밤에 다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한동정이 황소를 바라보았다. 황소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류로 사람을 보내서 동지들이 모두 무사한지 찾아보자고. 눈은 멎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한이바람도 더 거세 찼다. 강 건너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들은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버리었다. 강물은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강은 더욱 넓고 한결 신비하고 도무지 가늠이

10만 대군의 추격을 받으며 홍군은 마침내 오강을 건넌다.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는 걸까? 이 검푸른 강물이 개발을 준다. 단주이부는 산비탈에 있는 마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침에 지형을 살피던 그곳이었다. 한동종과 황소가 문에 들어서자 당직을 서던 참모가 보고를 했다. 금방 본부에서 요참모장 동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참모장이 손수 걸었나? 한동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나? 강을 건너는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셔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지시는 없었나? 적의 공격을 뚫고 다리를 놓으려면 사상자가 많이 날 테니 천천히 해도 된답니다. 신심을 잃지 말고 해보되 깊은 밤이 대낮보다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설악과 주훈이 추격부대가 그 개같은 설악산 놈이 어디까지 왔답니까? 시병 화평 평물에 이르렀고 옹안 여경으로 진군하고 있답니다. 그럼 하루면 닿을 거란 말이군. 네, 그래서 왕결일이 전보를 보내 우리 홍군을 오강 이남에서 무찔러야 하니 서울학도로 빨리빨리 서쪽으로 진격해달라고 자꾸 다그친답니다. 한동전 이 말을 찡그리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돌려 황소를 보았다. 황동지, 오늘 밤이

움직이자고. 황소는 한동안 생각하고는 신종에게 대답했다. 밤에 한번 다시 시험해보지요. 내일 새벽 4시 다시 강을 건너도록 하고 그러면은 준비를 꼼꼼히 잘해야 해요. 좋아, 그렇게 하지.

0: 입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되고 왔습니다.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예치하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려한다.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1: 왜 한 사람이 빠졌지?
0: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동지도 간다고?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회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김우래가 대답했다.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이렇게 지랄 같은 날씨에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연은 어떻게 얼굴을 돌고 다니겠습니까?

장편 소설 대장정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내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리성비 작사 김여헌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명절, 고향의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떠오르는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고향 향연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잠들기 바쁘다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말이죠. 박윤덕 주임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박윤덕 주임은 70년대 말기에 장춘 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결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인데 2014년도에 영광스럽게 연결시 중의원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 오전에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맥을 하는 과정을 우리 레헤레 본디 이야기 때문에 맥진을 말죠. 예, 아주 잘해서 환자들이 가르쳐를 받고 있습니다. 능히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진맥을 통해서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말이죠. 제때 포착합니다. 그리고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눈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뇌혈관계통 질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에 우울증, 조리증이란데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 위염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에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는 이런 병증 방광염, 요도염, 요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 인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박주임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실면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실면증에 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실면증이라 하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대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고싱 수면이라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말이죠. 잠들기 바쁜 이런 병증. 프로는 적지 않습니다.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말이죠. 몇 주, 몇 달 이렇게 단기적인 실면증에 대략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의 환자분들이 잠을 들기 바빠서 찾아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완고성 실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잘 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프로가 적지 않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38%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대략 5억이라는 분들이 이 말이죠. 수면 질량이 못해가지고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실면이라 할 경우에는 중이내과의 일종 말이죠. 질병인데 또한 말이죠.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타나는 일종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는데 어떤 질병들에서 이 말이죠. 잠자기 바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에
하나는 예.

0: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에 우울증이라든가에 공포증이라든가에 조리증이라든가 이런 심리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 신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추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말이죠. 실면으로 또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또 이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의 약항이라 합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여성분들이 말이죠. 월경불조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에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실면으로 고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심리수창에 심률이 고르지 못한 거에 그리고 심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실면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실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늘상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한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이 실면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대중이 얼습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뭡니까? 제가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저번날에 치료를 받았죠. 예.
0: 어떤 점에서 치료 받았습니까?
2: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난 게 이미 낯이 뻣뻣하고 이 다치면 아프고 이래서
0: 네.
2: 예, 그래서 뭡니까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가서 침도 맞고 저 약도 재먹은 게 효과 용 좋습니다.
0: 네, 그래요.
2: 예, 오늘도 또 다시 저 가볼까 해서 그래서 네. 먼저 예,
0: 네.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수고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 교수님 정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저는 말할 때부터 원장님이 치료를 하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어둠이 자꾸 예, 잠 못 잡니다.
0: 예,
3: 그래서 받을래 효과가 좋아가지고 또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0: 안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4: 저는 예, 녹음 환자인데,
0: 예.
4: 저번에 예, 원장 선생님이 내가 약을 두 번 줘다 먹고, 예, 골이 아프던 게 많이 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갔는데, 좀 많이 났으니까 그만뒀습니다.
0: 예.
4: 그만둔 지 좀 시간이 기니까 또 아픈 것 같아서, 오늘 원장 선생님 가봐야죠, 그럽니다.
0: 예, 오십시오, 시름 넣고.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5: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5: 예, 예. 좀 잠을 하려고 그럽니다.
0: 예.
5: 예. 길태문진부에 그, 저, 치질, 저, 고치는 선생님 계십니까?
0: 이렇게 합시다. 예.
5: 예.
0: 진단은 똑똑히 받았습니까?
5: 예, 치질.
0: 예. 내치랍니까? 외치랍니까?
5: 아, 외치.
0: 예. 외침은 이렇게 합시다. 그 예. 수원장 찾으세요.
5: 수?
0: 숙사란 숙제인데 특수한 성입니다. 한쪽 분이.
5: 예. 그저, 수원장.
0: 예. 아, 그저 원장 선생이라면 됩니다.
5: 예. 원장 선생님이 저 치질을 치료합니까?
0: 예. 외과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5: 예. 저 치질이에요.
0: 예.

0: 외과질병입니다. 중위외과질.
1: 아, 예.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전번 주일에 그 심혈관 이사를 배웠는데 오늘이 가려보긴.
0: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3: 강수임이라는.
0: 예, 강철수 선생. 예, 그냥 예. 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박윤덕 주임께서 그 머리 아프고 어림 진하고 이런 데서 두 번 약 가져다 먹는데 많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5: 예. 저는 그 시골하기는 원래 없습니다.
0: 예.
5: 그런데다가 예, 계속 지금 자신없어가지고 예.
0: 예.
5: 기대는 맞고 그리고 한 시간 갑니다.
0: 아, 심하구만. 예, 예.
5: 예, 그래서 머리 나신다고 계속 머리 아프고 예. 그리고 막 경력도 깜빡깜빡 잊어지지 이렇게 공무원이 흔하게 웃고
0: 그렇죠. 예.
5: 예. 예, 그래서 거기 이 방송 듣고 또 우리 친구가 잘못다 이런 게 그 박윤덕 선생님 데가서 치료받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라 해서
0: 예.
5: 그래도 박 선생님 데가서 주머니 이제 한번 하고 썼습니다. 이제 박 선생님이 그 이렇게 맵다 용 잡아줬더라.
0: 그렇죠. 예.
5: 그리고 이 혈압이 지금 조선에서 그 막 양자까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먼저 잠 자는 거부터 이거 조선을 해야 잠이 잘 자야 이 혈압 조선도 된다면서.
0: 그렇죠.
5: 저 박에다 하고 귀에다 이렇게 친구 하나 놨었더라.
0: 예, 예.
5: 그리고 저기 중요하고 생각한 게 지금은 잠 한 3시간, 4시간씩 잘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5: 그래서 예, 잠 아직도 좀 자는 것도 또 개선하고 이렇게 혈압 조선도 또 그걸 공부를 하려고 예. 오늘이 그 박윤덕 지금 이사를 예약됩니까?
0: 예,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선생님입니까?
0: 예, 예.
6: 네, 네, 저 며칠 전에 그 길자중에 갔다 왔는데 강철수 선생님 뵈었습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6: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0: 예.
6: 제 체지 많고 그래서 갔었는데 그 다음 기자병이 열이 나고
0: 예.
6: 좀 치료가 조금 괜찮은데 오늘 가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예,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6: 맞습니다. 예.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제 차례인가?
0: 예, 맞습니다.
7: 아, 예, 요즘에 날씨도 그런지 좀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그리고 다음도 잘 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 좀 예약해 주시면.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맞습니다.
2: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8: 예, 예, 그 저기 뭔가 예, 전번에 너무 이렇게 이 날씨 더워 그런지 막 어지럽고
0: 예.
8: 밥 맛이 없고 맥이 똑 떨어지고 예, 밤에 잠 자지 못한다.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예, 검사하니까 나 녹공수에 부드럽더라.
0: 예.
8: 바빠서 예, 그 소문 듣고 소리 그 저기 길대중립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내가서 예 침도 맞고 약 먹었는데
0: 예.
8: 병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8: 그 날에는 너무 바쁘니까 예, 예약도 못하고 막 갔다 지금
0: 예, 예.
8: 환자 많을 때다. 예.
0: 맞습니다. 예.
8: 옆에서도 보니까 나 설명도 잘해주고 맥도 잘 보고 형 좋았을 때다. 예. 그래서 효과도 또 막 좋고 이러니까나 예. 이번에는 예약하고 가려고 그랬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어전에 오시면
8: 되지.
0: 예, 어전에 오세요. 예.
8: 예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박윤덕 주임님.
0: 예예 맞습니다.
8: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그 길태성인문진부의 그 최영희 선생님 데가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침 맞은 게 많이 나았었습니다.
2: 예, 예.
1: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가 맞으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1: 그럴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3: 그, 박창호 주유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어떤 정화입니까?
3: 저기, 그 걸으면 예, 숨이 자꾸 차고, 그 다음에 예. 심장이 뭐가 그 누르는 것처럼 아파고 해야 돼.
2: 예, 압박감, 예.
3: 박창호 주유한테 전번에 가보였습니다.
2: 예.
3: 청량은 몇 번 가지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회복되고, 옛날에 좀, 한, 거저 뭐, 50m도 걷기 바쁘던 게 지금은, 예, 시장 도리도 조금 합니다.
2: 예, 예, 예.
3: 그래서, 숨, 먼 길도 조금 갈 수 있고, 숨도 덜 차고 해서, 잠자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2: 예.
3: 효과 좋으니까, 오늘 첫날 좀 몇 번 또, 더 써보려고, 선생님.
2: 예.
3: 박창호 주임 좀 예약해 주시죠.
2: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허리 다리 아파서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중약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예.
4: 예, 그래서 성계교정도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예. 예, 예.
2: 안녕히 계세요.
4: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위가 아프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설사 나가서, 예, 전번 주일에 가서.
0: 네.
5: 예, 박주임, 박창호 주임 선생님 보여드렸습니다.
2: 예, 예.
5: 예. 지금 내 위 아픈 게도 좀 낫고 식후물을 올라오는 것도 예, 좀 낫습니다.
2: 예.
5: 그래 아픈 게 좀 나으니까 나 오늘 가서 천약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제 전화 맞아요?
2: 예, 네. 듣고 있습니다.
6: 예. 예, 저는 발 뒤치기에 너무 아파서 걸어다니기가 영 불편했어. 그러다가 대중이 그 진저서 방송을 듣고 서리 강주임 선생님 용하다 말 듣고 제가 치료 받았어요.
2: 예.
6: 그래 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2: 예.
6: 그래 효과 좋아서 이럴 때 한 번 더 첨야가 그런 침 맞자고 예약합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네, 제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했는데, 저 강천수 주임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지금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2: 예, 예.
7: 예, 그래, 오늘 방문 예약 부탁드립니다.
2: 예.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8: 네, 저는 예, 그 길태중이의 그 박윤덕 그 교수님의 약을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황에서 잡습니까?
8: 예, 저는 예, 그 원래 혈압도 높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예, 특히 저기 잠을 못 잡니다.
2: 예.
8: 저녁에 뭐, 예, 누구 뭐, 한, 그저, 정말, 저기, 밤잠 다 자고 뒤척임에, 그렇게 애를 써도, 예, 저기, 한 시, 두 시에 잠이 들고, 한 두 시간씩 자고 이랬습니다.
2: 예.
8: 그래서, 예, 너무 자지 못할까, 사람 정신이 아니라고, 맥이 없고, 예, 정말 움직이기도 싫고, 여러 가지를 정말 다 영, 귀찮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예, 소문 구설에, 그, 길태중의 박윤덕 선생님 데 가서, 예, 저기, 그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0: 그래서 예. 오늘이 가자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는 그 받은 그 경험들이 지금 샵에 받고 이는 거의 소배 받고 달아서
1: 예,
3: 예, 밤에 자꾸 일어나게 해서 예, 세 번째 받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또 가서 하는데 되겠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그래, 그거 좀 예약해.
1: 예, 연계 됐습니다.
3: 박은덕 교수님.
1: 예, 예, 예.
3: 예.
1: 어전에 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는, 예, 말하자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떨기고, 예.
1: 예.
4: 그러면 이제 밤잠도 잘 아예 옵니다, 어떤 때는. 예,
1: 예. 예.
4: 그 밤에는 어쨌든 두세 번씩 일어나서 서변 가, 서대 놀라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래, 어쨌든 이래 말하자면 목소리 좀 떨기고 불편할 때 욕 많습니다.
1: 예.
4: 그러면 숨도 차고 그래서 박 교수님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예, 몇 시쯤 가면 되겠는지요?
1: 박윤덕 주임 보이겠습니까?
4: 예, 예, 그러자.
1: 그냥 그저 11시 전에 오세요.
4: 11시 전에?
1: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6: 예, 그 내일로 예, 그 박성호 선생님 두 분 예약했겠습니까?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나는 이 기침 기내 나서 그랬던 게 어떤 좀 약수 조금 낯선 것 같아서
1: 예.
6: 또 한 번 더 써보려고 그래고 또 다른 또 뭐니까 변비 기내 심한 게 요즘 많이 났습니다.
1: 예, 그냥 하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애들에 보게 되면 예, 병원에 오는 분들보다도 예, 많이는 예. 예, 자체로 약방에 가서 예, 안딩이나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싸서 잡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예, 예, 이런 말이죠. 예, 녹화유행 같은 이런 신경과나 정신과에 가서 예, 예, 정신 환자들이 잡수는 말이죠. 그런 약을 또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실면증이라 할 경우에는 중이내과의 일종 질병인데 에,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단독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어째서 이 잠들기 바쁜가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에, 그 원인을 할 경우에는 아까 교대를 했지만 어느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에, 신경계통인가 심리문제인가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에,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꼭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에, 에, 이 원인에 근거를 해서 우리 중요하게 말이죠 특색을 살려가지고 에, 변증론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잠자기 바쁜 건 한계 증세지만은 예, 원인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이가 예, 처방이가 틀려집니다. 그래야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이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맥이 떨어진다거나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마저 증세를

0: 많이 보이고 또 우리 미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 동년배에 비해서 일찍이 말이죠 건늙어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피부 로화가 말이죠 이 실면증으로 인해서 빨라진단 말입니다. 피부색이 곱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감기라든가 이런 말이죠 감염성 질환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기초질병이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질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꼭 주의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몬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 2026년 현대 어휘 전문 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 결정 활동이 13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 날씨 영향으로 7월 14일과 15일 연결 참호단 관할 구역 내 모든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선발 지역입니다. 의 전시관에는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족 단결 세 장 써내려가, 중화민족은 한 가족, 당내 햇살 연변 비초 등 4대 주제 전시 구역의 차례로 배치됐습니다. 한폭 한폭의 사진, 한달락 한달락의 영상, 한조 한조의 수치들은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서로 도우며 단결 분진하는 시대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입니다.
4: A
2: 의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 시 확고 수립 주제에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래 우리 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주 전역 체험구 건설, 일핵파리 교양실천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확고 수립 교양 선행학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및 각종 견학 중심의 건설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결은 실력을 응집합니다. 연변은 독특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지역 우세에 힘입어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식별도가 높은 일련의 녹색 유명 특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

0: 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진흥성과전시관이 들어섬에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청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살향과 김치향이 어우러졌으며 장향기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의 우아한 정취가 서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평 기사입니다. 변강의 좋은 제품, 연변의 우수 제품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주황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연변에서 생산한 풋옥수수입니다. 여기에 미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제품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국장 소중글입니다. 연변은 변강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당의 빗발 아래 향촌 전면 진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전소개 활동을 통해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은 진실한 성과를 북경인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량질의 식량과 식용유가 가득 쌓여있고 산나물과 버섯은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조선족 김치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귀빈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변 풋 옥수수를 맛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북항전연구회 회장 왕위위입니다. 북경 이곳에서 우리 연변의 번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물산이 있다는 것은 연변의 옥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연변 사람이었고 연변에서 나간 여성 홍군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생방송팀도 카메라를 전시구역에 돌려 온라인으로 연변을 선전 소개했습니다. 연변 우선 미식 추천관 최향매입니다. 플랫폼 팬이 170만 명을 넘고 년간 판매량이 180여만 건으로 실력과 활력이 모두 충분합니다. 전시회에 사람이 많고 관심도가 높은 기회를 빌어 우리는 생방송실을 직접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맛보면서 연변 문화를 소개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도 배추김치, 냉면, 연변 입살 등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백산의 홍색 기억에서 변강마을의 새로운 발전 면모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이야기는 모든 참관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시대 앞과 상담구역에서 이어진 한 차례 악수와 한 건 한 건의 협력 의향은 변강과 수도를 잇는 마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북경 서성구 금융가 가두 경기도 사회구역 당위석이 요우림입니다. 변강 향촌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연변의 기층사회구역과 상시화, 쌍방향 교류 기제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문화 상호 참조와 좋은 제품 상호 유통 등 활동을 펼쳐 민족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북경에서 7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해량강만에서 수도 북경이 이르기까지 연변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단계를 교량으로 삼아 붉은의 변강 비춘의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현대어휘 전문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결정 활동이 13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하고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2급 순시원 김계화가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김계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숙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20기 사종전의 정신과 언어문자 사업에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인솔로 소수민족 어문 번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문화 전승을 더욱 잘 촉진하고 각 민족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추동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튼튼한 언어적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어휘 전문용어 소수민족 어문 번역사업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교량 및 뉴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정치적 인도를 견지하고 사업 조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기재 보장을 완성하고 분야 간 협력 기재를 혁신해야 합니다. 민족 어문 사업기구,

0: 분야 전문가와 대학 기지의 역할을 발휘해 사업 발전에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심사 결정한 규범은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 총 177건의 전문 용어에 관련됩니다. 동북삼성 조선업은 협력 성원 단위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업 규범위원회 제9기 규범위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학률연구원 제2군의 악전 고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일본 관동군은 치안 숙정 3년 계획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일대에서 군사 토벌을 대거 감행하면서 집단 부락 정책을 실시하고 무인 구역을 조성해 동북학률 무장의 잔혹한 토벌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북학률연구원 제2군은 장기간 혹한과 기아, 탄약 부족의 권경에 처해 혈전으로 물자 보급을 교환해야 했으며 강적과 악전 고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제2군 당면은 주동적으로 전략을 조정해 얕은 산간 지역에서 장백산 심산 구역으로 옮기고 미령 근거지를 후방 거점으로 건설해 밀림에 의지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노려 적을 섬멸함과 동시에 군중 속에 심입해 선전 사업을 펼치며 항일 군중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193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대는 안도, 무송 등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좋은 전과를 거두고 일본군과 괴뢰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로획했으나 정치부 주임 리학충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그해 11월 군장 왕덕태는 소탕하 반격전에서 29세 나이로 영영히 순국했습니다. 1937년 3월 제2군은 간부회를 소집하고 반토벌전의 경험을 총괄함과 동시에 요격활동 방안을 확정해 각 사의 병력을 안도, 화룡, 장백 등 일대로 분산 파견해 항일요격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1: 중화 전국보도일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보도계 취재편집고를 간 네 가지 능력 강화 교육실천 길림행 활동이 일전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주황 주요 언론 매체, 전국성 업종 매체와 지방 주요 언론 매체 42명 중견 보도 일꾼들이 군춘, 룡정, 화룡, 연길 등지에 심입해 의약 산업, 통상구 경제, 애국주의 교양, 민족 융합, 문화 관광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몰입식으로 발굴하고 렌즈와 필목으로 연변 진흥의 새로운 풍모를 기록했습니다. 군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취재단은 선으로 킹크랩 전시판매관 국제상품성을 방문해 연변 다국 수산물 무역, 전자상거래 운영, 내외무역 융합발전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현지 탑재했습니다. 기자들은 걷고 보며 기록하면서 단지 산업일꾼으로부터 다국무역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기업 부화 및 육성 등 관련 조치를 자세히 청취하고 단지 산업발전의 특색과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했으며 군춘이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의지해 개방형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실천 성과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귀주 일보사 기자 양계명입니다. 군춘은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점은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외의 우수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취재단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논밭에서 농업과 문화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경영 모식을 알아보며 특색쌀 산업, 논밭관광, 견학여행 등 발전 경로를 상세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가 농업으로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기시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중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부유를 촉진한 향촌진흥 성과를 체감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법제일보사 기자 류단입니다. 연변의 발전과 연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 단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0: 인면의 풍경과 인문 풍토를 더 많이 보여줘 전국 인민, 전 세계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연변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렵니다. 기자단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지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의 홍색 역사 문화를 탐색한 한편 깊은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고 전통 조선족 민가를 둘러보고 짙은 민속 풍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주의 민족문화 보호 전승,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성과를 깊이 료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의 화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매체 기자들은 연변 발전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은 앞으로 자각적으로 네 가지 능력 요구를 실천하면서 착실한 취재와 생생한 기사 작품으로 연변의 산업 번성, 변경 안정, 민족 단결, 문화 관광 번영의 새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여론의 힘을 응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여객 열차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과 15일 연길 참우단 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동, 교하,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된 여객 열차 표를 구매한 여객은 당일을 포함한 좌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236 웹사이트 12306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차역 현장 창구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환불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소 경내 고속도로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행 정보는 본 방송국 각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주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 바비 잔해 활로의 영향으로 10월 아침까지 우리 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 집중 시간은 14일 11시부터 10월 2시까지입니다. 13일 밤 도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이겠으며 기타 지역에 적은 비 혹은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낮 도나, 안도, 왕청, 연길 도시구역 및 부분적 향진, 룡정, 로투구진에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40 내지 70mm겠으며 최대 단일 지점 강우량이 110mm에 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 내지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밤 훈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 부분적 지역은 60mm에 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우리 주 강수가 평년 동기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이번 강우는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각지에서 유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하천 홍수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위험 저수지, 재해 우한 지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강우와 겹쳐 중첩 효과가 뚜렷하기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강우로 유발될 수 있는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과 도시 호우 침수에 특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개거 건강 양생 전과정 직접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부동산 등 5대 분야에서 많이 처리되는 사항 28개를 한 창구 접수 처리로 통합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욕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광범한 관광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7월 14일 하루 종일 폐원하게 됩니다. 개원 시간은 날씨, 홍수 방지 형세에 따라 별도로 통지합니다. 관광구 봉사 직결 전화는 0433-6688-330번입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통일표 가격은 한 장에 10

0: 9원 50전이며 200명 이상 단체표는 한 장에 9원 90전입니다. 로인, 장애는 전용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표 구매 통로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리겠으며 큰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더나 일부 지방에는 큰 폭우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밤에는 1급의 서풍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조격, 즉 발 담그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겨울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올 수가 있죠. 그럼 여름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은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해서 인체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자주 조격을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주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탈라보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과 결합을 해서 한습 습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 더위를 식혀주고 심장과 비장 부양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요, 종종 차가운 곳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격을 할 때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이 손상이 되며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격을 하면은 진정 효과가 있고요. 조격을 통해서 인체의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교를 하면은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견제하면 한기를 체배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한 후에 발바닥에 용천회를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한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서 물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도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신경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가렵고 아픈 등등의 증상은요, 화장품 불량 반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피부 질환들이 화장품 불량 반응 증상인지 또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미설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화장품은요, 청결과 보양, 이 외관적 미를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화장품을 떠날 수가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청결, 모양, 미화, 수식 혹은 외관을 개변하거나 혹은 인체의 냄새를 수정하거나 하여 량화한 상태를 보존하는 목적이 상품입니다.
2: 네, 이 화장품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 예, 화장품은 효과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화장품 형태에 의한 분류,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에 의한 분류, 공능에 의한 분류, 특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에 의한 분류의 청결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보호형이 있는데 세면유,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면도할 때 쓰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기초형에는 각종 크림, 꿀, 화장수, 팩, 머리에 쓰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미용행위는 얼굴과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 예를 들면 연지, 립스틱, 눈주위에 바르는 화장품, 머리물감과 파마약, 머리 형태를 처리하고 고정하는 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는 약품과 화장품 사이의 일용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량제, 냄새를 없애는 용품, 털을 자라게 하는 용품, 털을 없애는 용품, 머리 염색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피부에 쓰는 화장품, 얼굴과 피부에 쓰는 화장품, 여기에는 각종 크림, 보습 크림, 신체를 보호하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화장품, 머리털에 전문적으로 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샴푸, 무스, 머리에 뿜는 머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미용 화장품에는 얼굴에 쓰는 미용 상품인데 여기에는 손톱,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이 포함됩니다. 특수공능의 화장품은 화장품의 특수작용을 하는 물질을 첨가한 화장품입니다. 셋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액체, 세안 로션,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머리 씻는 데 쓰는 화장품, 화장수, 샴푸, 피부를 청결하는 화장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품, 정화액, 원액 등이 있고 로션에는 꿀류, 우유류,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로션, 정화 로션 등이 있습니다. 고약 크림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분크림, 티를 가리는 크림, 머리기름, 정화 크림 등이 있습니다. 분류에는 향분, 어린이분, 산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분, 꿀분 등이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분 덩어리, 화장함, 립스틱, 머리크림,

0: 기름등이 있습니다. 기름 화장품에는 화장을 지우는 기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 머리기름, 정화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는 대상에 의한 분류, 영아용 화장품, 소년용 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녀사용 화장품, 임신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리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보통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보통 화장품에는 또 첫째는 헤어용품, 헤어오일, 왁스류, 두 번째는 스킨케어류, 여기에는 일반 스킨케어류, 이 안에는 크림류, 로션, 우유, 스킨류, 애기분, 목욕류, 또 그 안에는 눈에 접촉하기 쉬운 스킨케어류, 눈주위 스킨케어류, 팩류, 세면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조 화장품, 여기에는 일반 채색품, 여기에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류, 연지류, 메이크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주위에 하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그리기, 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그리고 립 케어 및 립 메이크업, 립 크림, 라이 크림 오일, 립 라이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발톱용, 보수류, 채색류, 청결 표백류, 꽃 이슬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화장품. 여기에는 육발 화장품, 모발이 성장에 유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을 감소하고 머리털 끊어지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화장품, 또한 염색 화장품, 머리털 색깔을 개변하는 화장품, 또한 파마용 화장품, 머리털 곡선을 개변하고 상대적으로 온정성을 유지하는 화장품, 탈모 화장품, 체모 감소를 줄이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또한 거미 화장품, 체형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기미 제거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를 감소시키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햇빛이 생기는 피부 손상을 감소하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1: 네, 아유, 그 정도면 대단한 화장품.
0: 예.
1: 몇 가지 있는가 해야 되는데, 아유, 종류, 분류, 그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화장품이 비싼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눈에 대한 자극 등 많은 실험을 해도 화장품 안에 첨가한 향수, 방부제, 색소, 중금속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화장품 혹은 화장품 속의 성분에 과민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지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장품은 꼭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대체적으로 뭐 비싸면 좋은가? 영양분도 네. 좋고 내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젊고 네. 이쁘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화장품 유효기간을 보통 보면 3년이잖아요. 2년에서 3년 예. 뭐 이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런 예.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예, 문제 많이 나타나죠. 예. 우리 문진에도 보게 되면 그 화장품 그 이런 것 유효기 지난 것 써가지고 오는데 이건 어째 그런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지 않은 조건하에서 3년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고
1: 네.
0: 만약 뚜껑을 연 후에는 유효기간이 반년 내지 1년으로 감소합니다.
1: 네.
0: 될 수 있는 한 이 기간에 즉 반년 내지 1년간에 이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은 피부를 손상 주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봉된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여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속의 방부제는 유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변질 혹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0: 그 화장품 유효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개봉됐다면은
1: 예, 인사 써버려야죠.
0: 관련해서 1년 사이에 다 예, 예, 예, 예. 써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특별히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애들한테서 뭐 이 과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어때요?
1: 예, 이것도 구체적 문제 구체적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화장품은 전문적으로 신생아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위해 설계하는 피부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위생 상품입니다.
0: 네.
1: 이 화장품은 뭐 공능을 중시하고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 자라애들은 곱게 하기 위해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고 이 아이들은 공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깨끗하고 불편 없고 건강한 것이 목적인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피부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화장품은 반드시 잘 배합해야 하고 화장품이 어린이들이 피부의 온화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화장품 설계에서 일부 특수 요구와 제한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특수 정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화장품 문제, 유효기 문제, 보관 문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0: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과민 현상이 왜 어째 더 쉽게 생길까요? 이거?
1: 예, 우리 문진에서 이런 환자 많이 봅니다. 예. 이게는 여러 가지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이건 뭐 어째 그런가 하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 가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물감 중에 화학물질에 과민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과민성 피부염은 염색 물감과 과민의 일종 표현인데 염색소에 어떤 화학물질이 과민에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 보게 되면 그 이래 머리 그 아래 그 피부가 가랗고 벌게 나고 이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노년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머리 희니까 우리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생산하는 이런 화장품들의 종류도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집니다. 그러나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정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장품을 바꿀 때 문제 많이 생깁니다. 바꿀 때 이게 우리 피부가 이래 그 약에 수요 적응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그 화장품을 그 머리 물감을 아예 바꾸는 것이 좋고 만약에 머리 물감을 바꿨다면 우리 가렵다거나 무슨 그 벌게 난다거나 그 이상하게 되면 그 과민하는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 맞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서 남이 좋은 거 쓴다 뭐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지 않고 자기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오래 가게 되면 습진에도 오고 전신에 퍼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괜히 뭐 못을 따려 했다가 혹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대개 뭐 부작용이다 뭐 가려움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 뭐 주사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런 현상이 쉽게 걸리나 봐요.
1: 예, 그러니까 그 과민 체질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체질, 예. 그러니까 그 이 원칙이 뭔가 뭐 대부분 사람은 이러는데 내 데만 과민한다면 내가 이 어느 물질에 과민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머리 물감 쓰지 말아야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과민 체질의 사람은 다른 물품 제품에도 쉽게 또
1: 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또 근년에 자외선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자외선 과민이 많으면 이런 체질인 분들이 외출 시 어떤 면에 주의를 덜어야 할까요?
1: 예. 우리 지금 근래에 보게 되면 그 기온도 많이 상승했죠. 전체 지구가 올라가, 그 기온이 올라갔고, 예. 그리고 지금, 강도가 높아, 자외선 강도가 원래 높아졌는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운동하거나 등산하는,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신체 단련함에. 이래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본인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외선은

0: 이게 확실히 그 우리 피부의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외선은 보통 자외선 C, 자외선 B, 자외선 A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외선 C는 우리 그 대기층 들어오기 전에 다 없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약에 우리 신체에 영향 주는 거는 자외선 B하고 A하고 B입니다. 우리 자외선 B는 피부 표피까지 침범하여 그러니까 위에 살짝 들어오고 피부를 붉게 합니다. 그러나 자외선 A는 표피하고 진피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 그 피부에 주름살을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그 피부 로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SPF라는 우리 그 일광 차단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 보통 10부터 50 또 52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발라야 되고 또 다른 한 거는 PA라고 있는데 이건 자외선 A를 차단한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 나가기 전에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의 간격으로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학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꽤 있어요. 보통 화장품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다른 특점이 있다고 봅니까?
0: 예. 의학 피부 보호 개념은 20세기 70년대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 제출했습니다. 유럽은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 약작용이 있거나 유사한 약물 특성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약품 가운데 있는 피부 장벽 공능을 회복하고 보조 피부병을 치료하는 피부 보호품입니다. 여기에는 약물성 치료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를 가속화하고 불쾌감을 감소합니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하는 과정이 신약 개발과 접근하며 모든 성분이 주요 작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쓸 때 전업 인원이 피부 상황에 맞춰 추천합니다. 의학 피부 보호 분류에는 우리 보통 이것들 것이 있는가 하면 청결제, 보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피부 기름을 공제하고 뾰드라지를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고 피부를 미백하고 반점을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보호품이 있습니다. 우리 응용할 때는 보통 민감한 피부병, 여드름, 건조한 피부, 일광성 피부병, 모세혈관 확장증, 색소침착증, 피부 로화 방지 있습니다. 이 주약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서 화장품보다 조금 그 요구가 높고 네. 또 우리 약품보다 낮은 거 우리 말합니다. 이 화장품이가.
1: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 피부 건강과 밀접히 연관이 됐어요. 사용면에서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피부의 구조와 기능부터 요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부 구조, 기능을 어떻게 봅니까?
0: 예, 우리 그 피부는 인체에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통 여러 껍질이 있는데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 진피가 있고 진피 아래 피부 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몇 개 부서 기관이 있는데 무슨 머리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우리 손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예, 그다음 피부에는 신경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우리가 표피에는 보통 각질 형성 세포 이건 제일 위인데 거기서도 아래부터 하면 기저층, 가시층, 각립층, 투명층, 각질층 제일 꼭대기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흑색소 세포, 랑간스 세포, 메클 세포 그리고 각 질 형성 세포 및 그다음에 그 진피하고 그 진피를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립, 반결립 그리고 기저막대 그 안에는 포막층, 투명층, 치밀층, 치밀하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연결해서 아래 진피 있는데 진피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많이 나오는 콜라겐 그다음에 메시 섬유 엘라스틱인 이거 우리 그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 여기 그 아래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아래는 우리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피하 조직 위에도 또 우리 피부 전체를 놓고 말하면 피부 부속 기관이 있는데 우리들 나면 모발, 머리털, 그다음 피지센, 한선, 그러니까 땀선 말하는데 소한선, 포크린 땀선 이전에 대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 그

0: 기관이고, 그 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 근육이 있는데, 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공능에는, 피부가, 공능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피부 장벽 공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화학적 자극을 방어하며,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며,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영양물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무슨 공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벽 공능 위에도 피부 흡수 공능, 우리 피부가 그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용약이라든가 흡수되죠. 이건 보통 각질층, 모낭, 비지샘, 한관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흡수 공능은 많은 인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 이게 흡수되는 게 또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 그 다음에 흡수 물질의 공능 등에 관계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의 감각 공능, 아까 말했지만 그 신경이 있을까, 감각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분비하는, 분비와 배설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죠. 소한선이라는 것, 대한선에서 땀이 흡입되고 피지선에서 우리 그 끈질끈질하게 나오는 게 또 관계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그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열량파가 방출하고 추울 때는 그 혈관 쫄아들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 대사 공능이 있는데 당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 다음 물 전해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면역 공능도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계통의 새로운 성분, 피부 면역계통의 분자 성분, 이 안에는 세포인자, 접촉인자, 기타 분자 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이 화장품에 그, 영향 주는 호소는 우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우리 원료가, 여러 가지 조합하는데 거기에 안전성이 보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우리 공예라든가 설비, 조작, 이게 다 영향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인수.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환경, 그 다음에 우리 보관하고, 그, 보관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개 환경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재료, 운수, 소비자, 그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이 안전성에 영향 줍니다.
1: 이 피부 과민을 일으키는 과민 원인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이 우리 과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부 인소, 외부 인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외부 인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식물, 우리 먹는 물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새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흡입물, 예를 들면 화분,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일광, 무더위, 건조, 그리고 동물의 모피, 각종 화학물질에 하면 화학품, 비누, 합성섬유, 화장품 등에 의하여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내부 인소에는 우리 그 사람이 체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성간염병소, 예를 들면 만성담낭염, 편도체염, 장기생충염,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의 개변에 하면 월경원란, 임신 등, 그리고 혈액순환장애에 하면 하지정맥확장증, 그리고 신경정신인소, 유전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인소와 개체의 감수성 및 내소성과 관계됩니다. 내외인소가 상호작용하여 자발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과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꼭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나는 전신과 피부 및 피부 부속의 불량 반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렵거나 찌르는 듯한 아픔과 홍반, 구진, 비듬 등, 그리고 계통의 손해를 화장품 불량 반응이라고 합니다.
1: 네. 화장품 불량 반응.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그래요?
0: 예. 네.
1: 그런 질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이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사용 후에 일어나는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중할 때는 수포가 터지거나 심출 및 수종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0: 두 번째는 화장품 여드름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화장품 속에 모종 성분이 피부의 모낭 피지센을 막아가지고 일으키는 여드름입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여드름, 염증성 구진, 농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모발 손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일어나는 모발 손해, 대부분 물리 및 화학적 손해입니다. 화장품 모양 개변, 모낭이 단렬, 모발 가름, 탈색, 모발 재질이 바삭바삭하고 또한 정도가 부동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손발 손해, 손톱 발톱 화장품을 쓴 후에 발생하는 손발톱 번신과 손톱 발톱 주위 조직이 병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손상은 손톱 발톱이 변형하고 심해지면 광색이 없어지고 지질이 부석부석하고 그 다음에 손톱 주위 질병은 홍종, 심출, 건조, 비듬, 가려움증 등의 엄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 과민성 피부염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또 햇빛이 받고 일어나는 피부염 증상입니다. 화장품 속에 광광성 물질이 일으키는 피부 내막 광독성 반응 및 광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피부 손상은 주의하게 화장품 사용한 후 햇빛을 받은 부위에 발생한 부진, 농포 계속 쓰면 완화됨에 함에 화장품을 하여금 긴 시간 의뢰하게 하는 화장품입니다. 정도 부동한 위촉, 색소 감촉, 침체, 모세혈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수종, 구진, 농촌, 비중, 자결감, 아프고 가렵습니다. 만성 때에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 광증 이런 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호르몬 일회성 화장품이 증상입니다.
1: 증상 그렇고 그러면 화장품 불량 반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0: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화장품을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림상 표현은 화장품 조성한 부위에 홍반, 가려움증, 비등, 색소 침착 등이 생깁니다. 어떤 때에는 수포가 생길 수 있고 화장품 사용 부위에 명확한 개선이 생깁니다. 얼굴 불량 반응이 생기면 온 얼굴이 홍반이 생깁니다. 만약 기타 부위 혹은 목 주위에 생기면 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점 실험을 하여 반점 실험이 양성이면 비교적 정확한 진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주의하게 뭔가 꼭 화장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고 그 보통 개선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이거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 그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예,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정지해야 되죠.
1: 예,
0: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모르고 계속 쓰거나 혹은 아까 봐서 약 삼수면 쓰는 분도 있는데 꼭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일어난다게 되면 그거 살 씻어버려야 됩니다.
1: 그렇죠.
0: 씻어버리고에 그 다음에는 소염 항균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잘 모른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사한테 가서 진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반응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0: 예예. 예.
1: 그래서 뭐 이게 긴가민가 뭐 불량 반응 일으킬까 말까 나한테 맞나 하면은

0: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아무래도 이 화상풍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종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피부 문제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피부암은 주의하게 자외선 자극에 생기기 때문에 화상풍 불량 반응을 피부암이 직접적 원인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암은 개체의 유전, 면역력, 영양 상황, 생활 환경, 연령 등 많은 인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노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피부병 문진에 피부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증가로 이전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국민들이 위생 건강의식이 제고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피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높다는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조건 이 화상풍 불량 반응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겠죠.
0: 그래, 그렇죠. 뭐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뭐 그 요소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서 거기에는 아주 거리가 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소질에 많이 관계가 되죠. 피부암이라는 그 자체가.
1: 그 암은 그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인소 영향 받으니까
0: 맞습니다. 이 건강한 피부는 뭐 건강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봐요. 건강한 피부.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화장품 불량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품 유혹이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입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기가 지나거나 화장품이 변질하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할 때는 정기적 상점에서 사야 하고 본인이 피부 정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의 중성, 건성, 유성, 혼합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화장품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 불량 반응 예방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게 외출하고 외출 시에 긴창이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갱신하기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고 겨울에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시면 됩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는 것이 좋고 때, 즉 피지막을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피부에 좋다는 행위는 느리고 불리하다는 행위를 감수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전성적으로 뭐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 본인이 태어나기를 피부가 좀 건강하다고는 안 말하지만은 피부가 어쨌든 좀 더 붉은 반점이라든가 뭐 모세혈관이 뭐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봐서 막 알긴다든가 뭐만 좀만 발라도 두드러기가 돌아내리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장품을 보통 적게 사용해야 되죠.
1: 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이런 문제 생기면 그 해결된 다음에 정상 피부 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나체 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급해하는데
0: 그렇죠.
1: 이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는 게 그 28 날 시간 날이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치료한 다음에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